마늘 좀 넣고, 그다음에 요거 고춧가루. 약간 이게 지금 저기 시골에서 온 고춧가루인데 조금 맵거든요. 조금만 더 넣을게요. 한 꼬집만. 이거 그래도 색깔이 좀 빨개야 먹음직스러우니까 제가 조금 빨갛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들기름. 들기름도 충분히 넣어주시고 깨좀 넣을게요. 이렇게 넣으면 이거 다된 건데 어떻게 맛있게 됐나요?

조림만 나간 다음에 이게 너무 식으면 얘가 붙질 않아가지고 나중에 먹을 때 다 흩어져. 그러니까는 최대한 빨리 싸는 게 더 이쁘고, 예, 흩어지지 않게. 조금 더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그다가 가운데 넣었죠? 이걸 이렇게 푹 싸서, 예,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르면 얘가 안 터지더라고.

고향은 뭐 전쟁 당시에 대구에서 태어났고 인천을 거쳐서 이제 춘천에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자라고 있죠. 그러니까는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 한몇년 빼고는 계속 춘천에서 생활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들어올 당시에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도로로 나면서 보상을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름대로 그 땅을 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군데 다니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호수가 내려다 보여가지고 아 여기에 터를 잡자 해가지고 여기 들어왔죠. 제가 그 매실 성목 한 80줄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호두나무를 이제 이렇게 점차적으로 심어가고 있죠. 여기서 했던 나갔던 사람들이 다 화전하다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지금도 저쪽에 그 바른골이라는 골짜기도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뭐 집터라든지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뭐 비탈이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옥수수를 주로 심고 그다음에 이제 고추 정도 그 정도 합니다. 완전히 뭐 물에 잠기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 지금 담수된 그쪽으로 춘천을 나갔는데 지금은 담수되고 도로가 없어지니까는 양구 가는 도로로 해서 추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실제 양구 가는 것보다 여기 들어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리고 여기 그 콩도 안 돼요, 콩. 그게 아마 그 호수 영향인 것 같아요. 그 안개가 많이 끼고 그러니까는 그 결실기에 제대로 결실이 돼야 되는데 결실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480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그 밀가루 원조가 왔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금도 그 춘천의 공주천 그 당시에 그 제방 공사를 하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나가서 그 이제 박스에 돌을 하나 채우면은 표를 하나 주고 그런 표를 마가지고 밀가루를 타왔는데 주식이 뭐못 살다 보니까는 거의 밀가루라고 할수 있고 뭐 칼국수 그다음에 그 수제비 뭐 옥수수 범벅이라든지 거의 밀 위주로 그 식사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도 제가 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큰 집이 되다 보니까 그 제사가 많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제사가 그 추석, 설 빼놓고도 한 8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마다 그 메밀 부침하고 전병이 필수로 상에 올라갔던 걸로 기억되고 그때 어머니가 그걸 하시면서 맷돌로 그 갈아가지고 하셨던 모습이 떠오르죠. 이제 그때 주로 먹었고 아주 특별한 때 이제 해주시면은 별식 비슷하게 해주시면 그때 좀 먹어봤는데 그 무채도 있지만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거는 그 김장김치 있죠.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게 썰어가지고 그걸로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 그 결혼이라든지 그 대부분 다 음식을 집에서 했잖아요. 뭐 형님 동생들 그 대사라든지 그런 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음식들을 많이 했죠. 소당에다 대부분 했죠. 지금이야 신식이니까 그런데 소뚜껑 이렇게 꼭 뒤집어 넣어가지고 기름 탁 두르고 그 소당에다 다 했죠. 검은색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았던 것 같아요. 밑반찬으로 주로 이제 뭐 고추 절인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깍두기라든지 그런 거 기본이고
그다음에 김치. 그 정도죠. 그 사실 오늘도 했지만 이게 쉬운 음식은 아니잖아요. 좀 번잡스럽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메밀 전병을 먹을 수 있는 게뭐 막국수 집이라든지 음식점에 가기 전에는 특별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전께 뭐 어머니 정성이 있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때는 못 먹고 헐벗고 굶주려서 그게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이런저런 걸 많이 좋은 것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는 조금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꼴두 국수. 꼴두 보기 싫다가 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옛날에 가난할 때 하도 많이 먹어서 음식 맛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너무 자주 먹고 이러니까 이 여기 말이 꼴두 보기 싫다에서 꼴두어를 앞에 붙여서 꼴두 보기 싫은 국수, 이게 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죽해서 밀어서 칼로 썰어서 칼국수처럼 삶아 먹는 건데, 이제 칼국수에도 여기는 그 김치를 썰어서 먹는 국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밀로 먹는 거, 그러니까 1900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밀가루는 없고 가장 흔했던 게 이제 메밀가루니까 그래서 꼴뚜국수를 많이 먹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끈기가 없어요. 그 푹 삶아놓으면 숟갈로 떠먹어야지 젓갈로는 못 먹어요. 메밀입니다. 메밀. 예전에는 100% 메밀가루였는데 맛 때문에, 입맛 때문에 밀가루하고 섞는 거죠. 메밀가루, 밀가루, 김치, 두부 이렇게 들어갑니다. 강원도는 육수를 사용하는 국수는 없어요. 강원도 쪽으로는 다 맹물에 소금간만 하죠. 예전에는 디딜빵하에서 빠서 썼고요. 지금은 이제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제분기로 내리는 거고, 차이는 그거죠. 밀가루를 붓고 이게 잘 저어줘서 골고루 섞은 다음에 이게 반죽을 밀대로 밀으려면 조금 질척하게 반죽을 해야 돼요. 이게 밀가루는 이렇게 안 갈라져요. 이게 메밀가루라서 이렇게 뜯어지고 갈라지는 거지.

불을 약하게 해가지고 뚜껑을 덮어놓고 7분을 그냥 이대로 내비둬요. 그냥 칼국수보다 두 배는 두껍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메밀은 약간 설 익으면 서걱서걱해요. 묵은 김치를 쓰는데 너무 그걸 100% 쓰면 시국다리죠. 시구어서 못 먹고 그거를 금방 한 김치하고 잘 조합을 해야죠.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여름에 음식 마실 이게 아마 5월 6월만 되면 사람들이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김치가

이 음식의 제가 알기로는 최고 장점이 뭐냐면 속이 부딪히지 않는다, 막 부딪히지 않는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이거를 먹으면 안 부딪힌다 이더라고요.

0: 저는 고향이 여기에. 우리 식구들은 전부 다 주천 쭈루룩 동문이에요. 우리 내 집사랑 우리 애들 다. 아버님은 고향이 모산동.
1: 모산동.
0: 그리고 어머니는 화산동.
1: 화산동. 네.
0: 서부동에서 사시다가 일로 이사를 오셔서 저기 앞에 삼성 슈퍼 자리에서 제천 상해를 하시다가 이 그러니까 내가 73년도에 일로 이사를 오면서 바로 개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국민학교 2학년 때 내가 한 40살까지는 장날이 장사가 훨씬 잘 됐지. 여기가 장이 서산면장이잖아. 서산면장이라서 옛날에 인구가 그래도 3만이 넘는 동네 아니에요, 원래가. 근데 지금은 줄어서 합쳐도 많이 안 될 거예요, 인구가. 예전에는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장이 저기 안흥서부터 다 내려오는 장이고 그쪽에서도 다 넘어오는 장이고 송악, 거기 평창 절반이 이렇게 다 오는 장이잖아. 근데 지금은 요 동네장이죠, 동네장. 여기가 원래 중심지잖아. 지금 여기가 중심지인데 지금 상권이 외곽도로로 형성이 됐어. 처음에 칼국수, 국수 종류인데 한 1, 2년 있다가 이 꼴뚜국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동네 어르신들이 나는 이런 게 먹고 싶은데 좀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음식을 이제 여기 지방분들이 이런 음식이 여기에 있는데 그게 먹고 싶다. 그거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꼴뚜국수를 먹어보는 보셨겠죠. 아무래도 시대가 지금 36년생이시니까 뭐 안 먹어본 음식이 뭐 있겠어요. 이게 가장 천박한 음식이잖아요. 나 이제 그 꼴뚜국수라는 게 가장 강원도나 이런 강원도 제천이나 뭐 여기나 다 같은 생활권이니까 가장 왜 천박한 음식, 그러니까 못 먹어서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드셔보셨겠죠. 이제 동네에서 메밀농사를 지면 옛날에 그 보면 돌이 많이 섞여 있고 지저분하잖아요. 그 메밀 안 깐 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앞에 도랑에서 이제 체에다가 씻어. 그래가지고 갓바를 쫙 길에다가 널어놓고 며칠을 말리잖아. 말려서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맷돌로 갈아가지고 껍데기를 빗겨. 맷돌로 이제 다 갈아. 그거를 뭐 한 10가마 20가마 사면 며칠을 걸쳐서 그걸 다 갈아. 갈아가지고 선풍기 틀어놓고 체로 쳐가지고 껍데기 날리고 알맹이 해고. 그래서 예전에 93년 때까지만 해도 메밀이 새카맸는데 지금은 이제 공장에서 싹 벗겨서 저걸 이제 녹살이라 하거든. 그러면 색이 약간 노랗게 해야지 저게 이제 점점 시커매지는 게 10월 달에 이제 추수를 하면 묵잖아, 이렇게. 묵어서 조금씩

김장김치를 우리 기안에 이렇게 묻어놨었잖아요. 그리고 저게 지금 한 얼추 30년 됐죠, 저장고가. 그때서부터는 저장고에 넣어놓고 쓰는데, 떨어지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계속 뭐 열 폭씩 수시로 김치를 했지. 김장김치는 100% 동네 거고, 사라고 얼굴 알으면 우리 배추 사 이래서 다 가져오는 거고, 뭐 없으면 뭐 제천 공판장에 가서 사오는 거고. 내가 어려서부터 두부를 이틀에 한 번씩은, 하루에 한 번씩, 그게 일주일에 네다섯 번은 했지, 두부를. 그게 아주 제일 귀찮은 거, 두부 하는데 4시간 걸리는데, 새벽서부터, 옛날에 장작 때는데 지금 가스 불을 때 하잖아. 차이는 그거예요. 근데 시간은 똑같이 걸려, 4시간. 조리하는 과정은 엄마는 통밥이고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그것밖에 차이 없어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시원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얼큰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먹기 나름이에요. 자기가 자주 오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간장 다 때려 붓고, 일단 다 때려 붓더라고. 간도 안 보고. 단골 손님들이 그러더라고. 좀 짭짤하면 밥 한 그릇 달라 해서 그것도 말아 먹고. 안 먹는 사람은 절대 안 먹고, 먹는 사람은 빠져서 먹고.

0: What a beautiful performance filled with deep emotions.
1: 그러니까요. 왈전 골든 이어라.
0: All right, now that we've had a taste of heartfelt ballads, it's time for some thrilling dance tracks, right?
1: 그럼요. 이어서 분위기를 확 바꿔줄 분들을 소개해볼 건데요. 도팜의 K-pop 페스티벌의 주인공입니다.
0: Starting with the energetic rookie boy group, Frame the X.

0: I can't stand still.
1: 그러시구나. 완전 있거든요.
0: 뭐죠? What is it?
1: 네가 좋아. 네가 좋아.
0: 아하. Yeah, I like that one too.
1: 네가 예뻐서 좋아. 아, good, good. 또 이런 몽글몽글한 노래도 들어줘야겠죠?
0: That's right. That's why we prepared a soft and dreamy festival.
1: 네,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

0: Simply K-Pop, it is now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artists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Shall we bring out the guests for today then?
1: 네, 데뷔와 동시에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분들이죠. Heart of Woman 분들입니다. Welcome!
0: Welcome!
1: 아, 네.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아, 좋습니다.
0: All right, loving the energy today. Hello, Heart of Women.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Five on Dream! 안녕하세요, Heart of Women입니다.
1: 네, 환영합니다. 아,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나를 잃지 않는 방법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 데뷔 앨범은 하나로 모인 꿈과 가장 빛나던 시간이 모여서 저희 하트 오브 우먼만의 노래와 세계관을 담아낸 앨범인데요. R&B 특유의 깊은 감성과 노스텔지어적인 느낌이 저희 앨범을 잘 표현해준다고 할 수 있고 또 저희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시면 트랙이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 하트 오브 우먼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또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4: 네, 타이틀곡 나를 잃지 않는 방법은요.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에도 결국에는 나를 믿는 힘으로 다시 일어선다는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하트 오브 우먼만의 색깔과 감정이 가장 잘 담긴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0: Wow. Well, we watched your performance and you really brought the Y2K vibe to life.
1: 맞습니다. 또 그래서 말인데 포인트 안무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2: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지현미.
2: 네, 저희 타이틀곡 사비 안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2: 손을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안아주시고
1: 안아주시고
2: 흔들고
1: 흔들고
2: 창창 머리카락 창 치고
1: 머리카락
2: 뒤에 보고
1: 피부고
2: 다시 앞에 보면서 흔들고 창창 하고 머리카락 치고
1: 머리카락 치고
2: 위로 올리고 내리고 아 옆으로 하고
1: 머리가 하고
2: 골반 치고,
1: 골반 치고,
2: 가슴 치고,
1: 가슴 치고,
2: 얼굴 가리고,
1: 얼굴 가리고,
2: 옆으로 보여주고,
1: 보여주고,
2: 주먹, 주먹, 보고, 아, 내리고,
1: 내리고,
2: 내리고, 앞에 보고,
1: 앞에 보고,
2: 두 번 치고,
1: 창
2: 던져요. 네, 맞죠.
1: 너무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5: 덕분에 수월하게 우리도 챌린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럼 한번 같이 해볼까요?
2: 네.
1: 좋습니다. Okay. 자리로 한번 와주세요.
0: Come on.
2: 파이팅.
0: 자, 준비되셨다면 뮤직 큐.

0: 같이 정장.
1: 와. 아유, 감사합니다.
2: 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3: 와우. 감사합니다.
2: 자,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4: Yes,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2: Hello.
4: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5: Hi everyone, my name is Selma and I'm from Spain. Nice to meet you.
4: Spain에서 온 셀마입니다.
2: 네, 셀마.
4: All right, and I heard you brought something special to show Heart of Women today.
5: Yes, I'm going to sing a bit of Lost in Proof for the girls.
4: Yes, 나를 잃지 않은 방법 보컬 커버 준비했다고 합니다.
2: 좋습니다.
4: Take it away, Selma.
2: Let's go.
5: Shining.

0: 해서 와. 와.
1: 아니 아니 최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너무 너무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좋습니다.
3: Yeah, you sang so well. She said thank you. Well, Selma,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Heart of Women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4: Yes, for the first question, what's the most important detail you put the most attention on your hair and your outfit today?
3: Uh-huh. 오늘 각자 헤어와 메이크업에서 가장 공들인 디테일은 무엇인가요?
2: 일단 저희 오늘의 디테일은 복장과 잘 어울리는 이런 헤어 아이템과 또 이런 귀여운 블러셔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3: Yes, so the hair items in her hair and the blush that she has on her cheeks.
1: 좋습니다. 아이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5: 네, 저는 헤어는요 하이틴스러운 이런 파란색 머리띠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업은 오늘 이쁜 잘 보이진 않지만 저희 머리색과 잘 맞는 금색의 속눈썹을 붙였습니다.
3: 아, so for hair, she put on a high teen vibe type of hairband, and I don't know if you can see that well, but she has on gold glitters on her eyelashes that matches her hair really well.
1: 좋습니다. 자, 류이님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6: 네, 저는 오늘 사과 머리 시도 해봤어요. Yes.
3: Yeah, so she tied her hair up like the stem of an apple.
1: Apple.
3: And it's her first time doing this type of hairstyling.
1: Mm-hmm.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4: Is there a beauty product that you always carry with you in your bag or in your makeup pouch?
3: 평상시 가방이나 파우치에 꼭 들어있는 뷰티 아이템이 있는지.
1: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릴리 씨?
2: 저는 화장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시간이 많은데 최근에 빠진 미스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요즘 최근에 약간 필수템이 돼서 매일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3: Yes, wow. So because they have to have their makeup on for such a long time, she always has mist in her pouch that she could just take out and spray.
7: 저는 간식을 진짜 좋아해서 간식 파우치가 따로 있는데요. 당 충전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먹을 수 있게 초코 과자랑 과자를 이렇게 조금씩 여러 종류로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3: So it's not a beauty item, but she has a pouch for snacks so that whenever she's low on blood sugar, she can recharge.
1: 좋습니다. 채희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저는 좀 향이 좋은 걸 되게 좋아해서 되게 다양한 향수들을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날의 아웃핏과 잘 어울리는 향수를 항상 뿌리는 것 같아요.
3: Oh, so she really likes scents. So she has a pouch full of perfumes, and she picks the perfume that suits the outfit of the day the most to spray to put on.
1: 오늘 뿌린 향은 어떤 향이에요?
2: 오늘은 그냥 조금 달달한 향을 뿌렸습니다.
3: So for her outfit today, she says she put on some very sweet type of fragrance.
1: 좋습니다.
3: All right, grea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4: For the next question, is there a makeup tip that you can give us fans to try ourselves?
1: 좋습니다. 아이님부터 가볼까요?
5: 네, 그날에 아웃핏과 무드에 맞는 얼굴에 점을 이렇게 찍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3: So Ayn said to draw like a mole that would suit the outfit and the makeup of the day.
1: 좋습니다. 리리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저는 가닥 속눈썹. 속눈썹을 이렇게 바짝 올리면 기분이 좋아져요. How detail. Wow.
3: So she likes to put on eyelashes, and the higher they go, the higher your feelings will be. The higher your serotonin will be. Yeah.
1: 좋습니다. 또 류이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6: 저는 아이라이너 할 때는 꼭 조금만 하고 네일 팁이랑 이렇게 하면은 라인 완벽해요.
1: 오, yes. 네일 팁이요?
6: 네.
1: 이렇게 손톱 끝으로 이렇게.
6: 네, 손톱 이렇게.
3: Oh yeah, so wow, so really? She yes. likes to put on eyeliner that That's.
6: Well, I do a little bit of eyeliner, and then like I use my nail tip to like do the line.
0: She knows English.
1: Oh, thank you, thank you,
3: 뉴인 씨.
0: 영어를 자유롭게 써주세요.
6: 아, 네. 네. 아 너무 좋아요.
1: 뉴인 씨의 영어 실력 여기서 마음껏 뽐내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6: 네, 그래서 I do a little bit of eyeliner. 어 해야 돼요?
1: 계속 말을 쓰려고 하셔도 돼요.
6: I do a little bit of eyeliner and I with my nail like tip I just do a line like this and it comes out really perfect.
3: Nice.
1: Okay.
3: All right, grea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then.
4: For the last question, if you could try in future comebacks a new hairstyle or hair color, what would it be?
7: 저는 아주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머리가 있었는데 네. 모두들 반대해서 아직 해보지 못했지만 완전 탈색을 한 다음에 완전 밝은 약간 핑크색 머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3: 오호! So she would like to bleach her hair completely and do a really bright pink color.
1: 누가 반대했어요?
7: 주변 사람들 모두가.
1: 주변 사람들이 좋습니다. 다음 류인님 어떤 게 있을까요?
6: I've always wanted to try Oreo hair.
3: Oreo hair?
6: Yes.
3: What is Oreo hair?
6: Oreo hair.
3: Black and white?
6: Yeah. With like bleached pieces.
3: Oh, like little bridges.
6: Yeah.
3: Oh, okay.
1: 좋습니다. 또 리니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8: 네, 저는 사실 이루었어요. 제가 데뷔 전에 가장 하고 싶었던 색깔이 레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레드를 하게 돼서 이루었는데 다음 활동에는 뭔가 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를 하고 싶습니다.
3: 오케이! 팬분들 레인보우 컬러 원하시면 그거 할 의향이 있으세요?
8: 해볼게요.
3: Hey, so Lily said she's been wanting to try red hair for a long time, and so she's really happy to have tried it out for this debut promotional period. And she says she is down to try whatever the fans want to see on her. All right, Selma, could you give us a final message before we wrap things up?
4: Heart of Woman, you finally made your debut with a full-length album. I will always be rooting for you, and I'm looking forward to future projects. Fighting, and you all look beautiful today.
8: Thank you!
3: All right, thank you for joining us, Selma. Now it's time to see Heart of Woman perform their new track.
1: 자, 잠시만요. 제가 그때 지금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멤버들 분 중에 무려 6개 국어가 가능한 분이 계시다고요?
3: 와우!
8: Yes.
3: 6!
1: 어떤 분이죠? 하나, 둘, 셋!
8: 류인!
1: 아, 류인님! 아, 어쩐지 영어부터 지금 굉장히 출중하시는데 어떤 국어가 좀 가능하세요?
6: 저는 이탈리아어랑 네. 영어랑 네. 스페인어랑 프랑스어랑 중국어랑 한국말도 할 수 있습니다.
3: 와, 대박!
1: 아니, 여섯 개라 해서 네. 저는 뭐 귀여워, 뭐 약간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3: 귀여워, 예뻐서
1: 네, 그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여섯 개 국어예요. 그러면 류인 씨, 그럼 지금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계실 팬분들을 위해서 여섯 개 국어로 짧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6: 네! Hi, please look forward to our performance on stage today.
1: 영어 나왔고요.
6: 네.
1: 자, 이탈리아 가볼까요?
6: 네. Spero che ascoltiate tanto il nostro album Heartbite Legacy.
1: Grazie. 자, 프랑스 한번 가볼까요?
6: 프랑스요?
3: 프랑스어.
1: 프랑스.

0: 중국어.
1: 중국어
2: yeah, 가볼까요? 중국어. 아, 중국어 가보십니다.
1: 都可以都可以.
0: 我也可以. 请大家多多关注多多期待 Heart of Woman.
2: 谢谢. 어떤 거 가볼까요 다음엔?
0: 프랑스.
2: 프랑스 가볼까요? Let's go.
0: Écoutez beaucoup nos chansons, surtout Lost in Proof.
2: 메르시 복구.
1: 메르시 복구.
2: 자, 어떤 거 가볼까요? 스페인어 가볼까요?
0: 네.
2: 좋습니다.
0: Por favor, presta atención a nuestra coreografía principal. Nanare saranja ikoya.
3: Okay, gracias.
2: Yeah.
3: All right then. Let's...
2: 자, 마지막으로 한국어 한번 가봅시다.
0: 우리 앞으로의 Heart of Woman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와!
2: 감사합니다.
3: 정말 언어 만능이시긴 하네요. 정말 대박. 네,
2: 천재, 대박. 천재.
3: All right then. Let's go straight into Heart of Woman's performance of Lost in Proof.
2: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4: 네.
2: 자, 그렇다면 뮤직 스타트.

0: So the final performance of a festival is always the most memorable, right, Wonjin?
1: 예, 맞아요. 또 그 여운 때문에 이게 집에 가서도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나잖아요.
0: Totally. That's why I'm even more excited for today's final performance.
1: 네, 이번 여름 특집의 대미를 장식할 Holy Vocal Festival 시간입니다.
0: The wait is over. The blueprint of vocal groups is back together as a full group in 15 years.
1: 네, CIA 무대입니다. 뮤직 스톱!

0: Let's go! Simply K-Pop! That about brings us to the end of Simply K-Pop Summer Special, the Summer Festival.
1: 네, 시간이 정말 순삭순삭 완전 그냥 삭제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페스티벌 잘 즐기셨나요?
2: 네!
1: 좋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여름이 조금 더 청량해졌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Yes,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thrilling K-pop performances. Bye!
1: See ya!

이거는 느타리 버섯. 이건 미루나무 느타리라고 하고, 뽕나무 느타리도 있고요. 추울 때 봄. 그리고 이제 이건 밤버섯. 이건 8월, 9월 달 그때 나와요. 쌀이도 그렇고. 쌀이. 이건 저기 송이 쌀이도 있고, 일반 쌀이도 있고, 뭐 쌀이 종류 엄청 여러 가지인데요. 이거는 독이 있어서 우려내서 먹어야 돼. 일반 쌀이도 섞였고요. 송이 쌀이도 있어서 이렇게 점이어서, 이 송이 쌀이는 좀 크거든요. 이거는 죽은 참나무에서 나는 거. 가다발이라고 그래요. 이건 죽은 참나무에 아주 일렬로 쭉 나요. 이거는 소간버섯. 이게 생김이 미끄럽고 소간 색깔이라고 해서 소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능이. 제철 나오면 엄청나요. 한 송이가. 이건 진짜 따러 다닐 만해. 이건 팽이 이제 고명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오이꽃버섯. 오이꽃처럼 노랗게 이렇게 오이꽃 모양이 나오는 버섯이 있는데 그 시기는 짧아요. 그리고 작아요. 그리고 이제 늦게 나는 칡버섯. 칡버섯은 또 하얀 양송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조금 더 커요. 가지버섯도 있고. 이런 갓버섯인데 가지 색깔이 보랏빛이 나요. 닭다리버섯도 있어요. 근데 그 갓은 못 쓰고 줄기만. 소고기 넣고 감자도 좀 들어가고 이제 양념 넣고 두부 썰어 놓고 파 올리고 그러면 끝이에요. 어른들이 전해주는 밤버섯이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그냥 사용해요. 가을에 거의 비, 장마철 끝나고 뭐라면은 그때 많이 나와요. 습할 때. 읍내 사람들이 이제 산에 좋아하시는 분들, 버섯 어디 많이 난다, 이거 아시는 분들 주로 많이 다니세요. 그냥 그 시기에 직업 삼아 다니셔. 시골에는 제철에 나는 거 그때만 먹고 겨울에 먹을 거 없을 때, 응? 김장김치만 먹고 뭐 이럴 때 이제 이거 귀한 거니까 그때 꺼내서 가족끼리 같이 먹고. 전에는 산에도 다니고 따다가도 써봤는데요. 이제 바쁘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인들한테 사요. 버섯을 따오잖아요. 손질해서 데쳐요. 뜨거운 물에 데쳐, 살짝 데쳐갖고 소금에 재워요. 필요할 때 이제 필요한 양만큼 꺼내서 또 다시 뜨거운 물에 헹궈요. 그러니까 끓여내서 찬물에 우려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이웃에서 듣고 배우고 어른들이 가르쳐 주시고 그런 거죠. 1대1로 하면은 좀 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캐캐 하는데 소금을 넉넉히 뿌려요. 물을 계속 갈아주면서 어느 정도 간이 빠졌나 먹어봐요. 3, 4일 걸려요. 다시마, 콩나물 뭐 이런 거 야채 넣고 끓여요. 야채 육수 끓이고 간 해서 거기다 고춧가루 해서 숙성해서 쓰는 거예요. 한 가지만 넣으면 텁텁하고 뭐 깔끔한 맛이 안 나요. 곱게 하고 거칠게 하고 섞어서 사용해요. 2, 3일 숙성돼서 쓰는 거예요. 으적거리지 않게 흙, 모래 뭐 이런 거 제거가 깔끔해야지. 저는 저 방법대로 그냥 제 순서가 있어요. 쫄깃한 맛은 밑에 들어가도 끓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향 나는 버섯은 오래 끓이면 향이 덜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순서.

처음에는 세게 끓여요. 그래, 끓고 난 다음에 중불로 해서 드실 때는 이제 식지 않게끔, 오래는 안 끓여요. 오래 끓이면 제맛이 안 나. 감자고기 익으면 전체적으로 끓은 거니까 일단 국물 시원하고 간이 잘 맞아야 될것 같아요.

원래 고향은 미원이었는데요. 어려서 이사 나와갖고 오창서 살다가 직장 때문에 여기 오게 됐어요. 회사. 처음에는 저 직장 따라 왔다가 결혼을 하고 그냥 살게 된 거예요. 살림하면서 조그만 슈퍼 하다가 식당은 19년도 했나? 그래요. 처음엔 손님 오는 게 무서웠어요. 배우는 거는 그 친구를 저기 점심시간 바쁠 때 도와주면서 배웠죠. 농촌지도소에서 그거 배워서 시험 봤어. 근데 여기 괴산 들어와서 이제 식당 하면서 주말로 우리 남편하고 같이 산에 다니면서 벗어나는데 가보자. 이철 되면 한 번씩 산에 가서 한번 가서 능이를 이따만한 걸 한번 했어요. 싼 거, 여기 갈론, 또 각연사, 그러니까 낮은 산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뭐 가물도 가면 있고, 뭐 칡버섯 날 때는 또 칡버섯 나는 곳으로 가고, 가지버섯 많이 나는 곳은 또 이런 구렁 찾아가야 되고, 쌀이는 이게 능선 타고 올라가야 되고, 또 저쪽 문강 쪽으로 가면 밀버섯이 많고, 뭐 이게 다 달라요. 또저 가다발이 있다.

0: 하려면은 또 저기 어디 하물 그쪽으로도 가고 버섯 채취 시간이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5시, 6시 날 새면 올라갔다가 더워지면 내려와서 하니까 지인들이 따온 거 보고 이게 쌀이었구나, 이게 밀버섯, 가지버섯 이런 거 이제 파악을 하고 가서 아는 거 외에는 안 따죠. 의심스러운 건안 따는 방법으로 해야지. 아는 거 외에는 채취 안 해요. 확실한 거. 그때 따오면은 그거 모아놨다가 주말에 또 여럿이 형제 간에 친척 간에 모이면 그때 해먹고 말고 오래 보관할 생각은 없었지. 쌀이는 좀 며칠 우려내야 돼요. 독성이 있어요. 가다발이 뭐 이런 거 금방 데쳐서 이렇게 찌개 해면 더 쫄깃해요. 노루궁뎅이 버섯 같은 거는 데쳐서 그 자리에서 기름장 찍어 먹고 뭐 그렇게 했어요. 밀버섯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 계산에는. 그거 쌀이 오이꽃버섯, 칡버섯, 가지버섯 뭐 그런 거로 해서 황태, 고기시라는 사람들은 황태찌개, 황태를 이렇게 찢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넣고 끓여오면은 또 나름대로 자기네는 국물이 시원하다 하시더라고. 그건 전문적으로 한게 아니고요. 지인들 모이면 해달라 하면은 하는 거였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해먹은 거였죠. 연령대가 좀 있으셔야 돼. 많이 찾아요. 젊은 사람들은 덜 찾아. 본인들이 뭐 따다 해먹었다는 말은 들어봤어요. 그때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뭐.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가 뭐 나이 먹으면 뭐 못하게 될 테고요. 걱정 안 해요. 그냥 되는 대로 할래요.
1: 우리가 지금 재배해서 판매하는 버섯도 어차피 그 기주만 있으면 숲으로 돌아가서 야생에서 나오거든요. 비근한 예로 가락동 시장 주변에 전국의 버섯들이 다 모이잖아요. 가락동 시장 주변에 야생 버섯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느타리, 표고, 팽이 이런 게그 썩은 나무들 주변에 엄청 많아요. 2013년도에 제가 유효 출판된 자료를 근거로 조사해 봤더니 1900종 정도 됐어요. 우리가 보통 식용한다 하면 그 기준이 뭐냐면 버섯 자체를 먹는 거, 약용한다 하면 버섯은 먹지 못하지만 끓여서 물을 먹을 때 약용한다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이다 하면은 그 버섯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독 물질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독버섯으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육안적인 특성과 현미경적인 특성. 그러고 나서 그 특성에 의해서 이름을 부여를 하고, 그 후에 문헌을 통해서 식용이냐 독이냐, 그 다음에 약용이냐를 판단을 해야지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야생버섯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나무가 많이 발생하는 숲속에서 많이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기주가 되는 나무들이 30년 이상 정도 자라야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무가 한 30년 이상 자라는 숲이 형성이 되면 밑에 잡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곳에 버섯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옛날보다 버섯이 더 많이 없어졌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을에 나오는 버섯들은요, 나무하고 공생을 해요. 살아있는 나무가 비탈이 많이 진 산에 척박한 곳에 있을 때는 나무 뿌리가 갈수 없는 곳까지 버섯 균사가 가서 양분을 구해다가 나무한테 전달해 주게끔 나무가 자기 주변에 버섯을 불러다 키워요. 소나무와 송이 관계가 그래요. 그 다음에 참나무와 능이가 그래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 뗄감으로 솔잎이나 이런 걸 긁어다 뗐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그 이제 연료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행위가 없어졌잖아요. 산이 척박해지지 않으니까 나무들이 공생균을 부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공생균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섯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쌀이, 능이, 밤버섯 이런 것들은 공생버섯이기 때문에 낙엽들이 바람이나 비에 이렇게 싹 쓸려서 내려가 버릴 경사가 심한 산. 그런 산을 찾아가야만 버섯이 나와 있어요. 소감버섯이라고 해서 부르는 버섯은 한국명은 황소비단그물버섯. 원래 야생에서 그 버섯이 나올 때는 가루를 띄어요. 이 버섯은 말리거나 그 다음에 열을 가하면 붉은 빛으로 변해요. 근데 얘는 포자 형성층이 광공으로 돼 있어요. 그 광공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소의 생간처럼 색깔은 열을 가해서 빨갛게 변했죠. 소의 생간처럼 물이 들어가니까 약간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소감버섯이라는 이름이 민간에서는 불려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버섯은 예전에도 식용으로 활용을 했던 버섯이에요. 얘네들은 굉장히 큰 다발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다발 할 때 그 다발이라는 뜻이 크게 다발을 이룬다 그 뜻이에요. 밤버섯은 벚꽃 버섯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걔도 공생균인데 아마 밤나무 밑에서 채집을 해서 밤버섯이라고 일반인들은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유명한 식용버섯이에요. 근데 아주 흔하진 않아요. 느타리는 보통 야생에서는 3월에서 5월 사이, 그 다음에 9월에서 11월 사이에 미류나무에서 많이 나와요. 참사리도 독성분은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그 세리닌이라는 그 물질에 좀 취약한 사람들은 참사리를 먹어도 설사를 해요. 그래서 쌀이는 가능하면 데쳐서 물을 우렸다가 버리고 요리를 해먹는 게 좋겠다 싶어요. 야생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재배법을 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그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는 있어요. 식용버섯의 근거를 명확하게 정해서 요것만 따세요 하고 책자를 발간해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배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거를 채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0: 올갱이 해장국이요. 주 재료는요, 아욱, 부추, 된장, 올갱이, 파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삼합사합이 맞고, 이 올갱이하고 된장하고 이 부추하고 다 궁합이 최고 좋은 거. 그러니까 이제 올갱이 먹으면 눈도 밝아진다, 간도 좋아진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1: 이거는 한 4년 묵은 거거든요. 된장이 맛있어야지. 올갱이국이 맛있어요. 그래서 된장.

0: 한 3, 4년씩 된 거 갖다가 이제 끓이고 그렇게 된장국 맛있다고들은 그래요.
1: 이 올갱이에는 이 밀가루 넣고 이제 다 무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계란 또 깨놓고선 고로 무쳐갖고 이제 끓을 때 갖다가 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넣으면은 비린내도 가시고 얘를 이렇게 넣어갖고 하면은 다 둥둥 뜨니까 똑같이 떠줄 수가 있어. 그게 옛날부터 옛날 엄마들이 해잡 쓰는 거에다가 이제 옛날 엄마들은 밀가루만 묻혀놓는데 또 다시 계란을 묻혀봤어요. 이제 내가 끓일 때. 그러니까 이제 계란하고 올갱이가 각각 둥둥 뜨는 게 떠주기가 좋더라. 물 끓는 물을 붓고선 또 올갱이 물을 한 바가지 또 본 거예요. 올갱이 껍질째 닭간 껍질을 또 삶어. 그럼 거기서 물이 파랗게 우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을 같이 섞지. 올갱이 까갖고 오는 사람들이 국물 다 갖고 와. 얘는 먼저 이제 된장하기가 그렇고 먼저 끓여야지. 그런 다음에 다 끓을 때 얘를 또 넣고. 아우.

가물면 내전이 안민동서 저 20살에 시집 갔어요. 시댁은 원래 요 괴산에 있고요. 아주 골짜기예요 거기가. 네, 거기서 10년 살다가 나와서 31살에 여기 나왔어요. 31살에 이걸 시작했는데 애들 넷 낳아갖고 막내를 이제 둘 지는 걸 얻고 나왔어 그때. 그래갖고 장사 시작한 거지. 이게 45년 넘었거든요. 식당에 이제 나오니까 얼굴이 화끈거려서 손님들을 못 대겠어. 더구나 세탁이 이런데 어디 가보도 안 하다가 시골에서 커가고 지금 굴러와갖고 있다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것도 이제 밀어붙이고 하려고 하는 생각이 진짜 대단했지. 첫 번엔 중화요리를 좀 시작을 해서 옆에 밥집이 있어갖고 그랬는데, 아우, 이 중화요리는 기술자가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야. 그걸 다 치우고 밥 장사로 돌린 게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그때만 해도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올갱이를 잡아갖고 이렇게 갖다 팔아.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그걸 사갖고 까서 된장국을 조금 끓여주다 보니까 맛있다 그래. 그러면서 저 건네집에 그 기사들이 먹고 숙소를 해놓고 먹고 이러고 댕기던 사람들이 우리 거가 음식이 맛있다고 자꾸 우리 집으로 건너오는 거야. 올갱이국을 또 장사 시작해본 거야.

0: 그때 점심시간 끝나면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아줌마들하고 다 갖고 그쪽에서 새까맣게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잡아갖고 와서 내고 끓여도 먹고, 봄 되면 이제 그 마늘잎, 파, 뭐 아욱 이런 거 뜯어갖고선 끓여 먹었지. 옛날에는 이제 봄에 요맘때 그 당시 하천에서 잡아오는 할머니들이 그게 많았어. 그리고 이제 올갱이 잡는 사람 남자들은 이제 그 기계로 다배 타고 잡으면 이렇게 막한 100kg씩 갖고 한 가마씩 링기 갖고 와. 그러면 그거 하루 종일 이제 아침날도 닦아서 뺏어서 삶아갖고 경로당으로다 이제 까준다고 달라래.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다 할머니들은 이제 또한 4명씩 5명씩 사갖고 까고. 그거 다못 까대잖아. 끓이, 뭐, 장사하면서. 그렇게 해서 깠는데 지금은 이제 너희들도 안 계시고 까줄 사람도 없어. 저기 장갑을 찍어선 싹 세게 닦아야 돼. 그냥 닦아서 깨끗하게 헹궈 갖고 물을 건져놓고서 걔를 이제 건져놓으면 이제 이렇게 기 나와 또. 많이 기 나올 때 끓는 물에다 얼른 들어봐. 그럼 이제 그 눈가리가 다 많이 떨어져, 그게. 올갱이 조금 한참 많이 까다가 주사기를 누가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까보니까 좋아. 그래서 약국에 가서 한 뭉치씩 사다 놓고 까는 거야. 그 바늘이 이렇게 하고 지는 데가 좋아. 그 주사기를 빼. 충주 달래강 그쪽으로 저기 저 제천, 단양 이런 쪽으로도 올갱이가 많이 나잖아. 그런데 그쪽에서 자꾸 이런 걸 해갖고, 냉동 딱 해갖고선 가지고 와.
1: 이사
0: 계산
1: 준비
0: 재래시장,
1: 시작.
0: 예. 그리고 이제 농협마트로 이제 또 농협조합원이니까 마트 거를 또 비싸도 내가 거 가서 많이 이용을 하지. 50대 넘고 60대, 70대 이 정도고. 그런데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이제 가끔 가다가 된장국 잘 먹는 사람도 와서 해장한다고 먹고 가고. 여자들도 많이 오지만 남자들이 더 많아요. 올갱이가요, 소화도 잘 되고 된장국이니까, 부담이 안 가잖아. 왜냐하면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좀 부담이 가고 그런데, 이게 노인네들이 모시고 오면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러면 그 자손들도 너무 기분 좋아하고. 올갱이 맛이 약간 쌉쌀하면서 또 국물이 더 좀, 올갱이 맛이 진함이 더 구수한 것 같아.

0: 여름이 오면 누구나 냉면이 생각이 나잖아요. 저희에게는 약간 특별한 냉면이 있어요. 어머님이 늘상 고향의 맛이 생각난다고 하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고향의 맛이 생각이 나는 그 특별한 맛을 엄마와 함께 내보려고 합니다.
1: 식감이 믹서에 갈면
2: 그냥 한번 먹어봐.
1: 맛이 어쩐지 먹어봐.
2: 어때? 맛있어?

0: 안녕하십니까. 마지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는 한국 전통 채식당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요. 종교적으로는 불교 음식을 베이스로 한 여러 종교가 다 먹을 수 있는 걸림이 없는 여여한 음식을 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은 북한의 함경도예요. 함경도 저희 원산이신데 아무래도 한국 전쟁 일어났을 때 거기에 계속 계실 수가 없으니까 한국으로 내려오신 실향민이세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어렸을 때 외할머니로부터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고 어머니나 어머니 가족분들 저희 실향민들이 고생이 정말 어마어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저는 올해 마지 사찰 음식을 한 15년째 하고 있는 네, 마지의 소장 이춘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채식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선대스님도 알게 됐고 선대스님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사찰 음식이라는 명칭을 이제 사회적으로 좀 얘기하신 분이죠. 그래서 선대스님한테 사찰 음식을 배우게 돼서 이제 그래서 사찰 음식을 배우고 이런 전통적인 이제 사찰 음식점을 하게 됐죠.

0: 아, 오늘도 바빴어. 그지? 이거 저기 캐모마일 차. 바람 엄청 좋다. 근데 금방 여름 올 것 같아.
1: 그래. 어. 여름 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
0: 글쎄.
1: 오늘 비냉면 해 먹을까?
0: 오늘 배냉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름 나면 엄마 옛날부터 요맘때 되면 냉면 그래. 생각난다고 그랬었잖아.
1: 맞아.
0: 엄마 굉장히, 굉장히 그리운 음식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 오늘 해 먹자, 그러면.
1: 그래.
0: 이제 6월이잖아요. 6월이면 어머님이 그 함경도 얘기하셨던 그 약간 고향에 대한 그게 약간 6월에는 그러한 기억들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배냉면이 사실 그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배냉면을 맞이해서 더 이상 판매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어머니와 저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과정이 없으면 또 배냉면도 잊혀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머니와 추억도 한번 그 나누고 싶고 이거 배냉면 할 때 버섯 먼저 하는 건가? 우리 버섯 먼저 했었나?
1: 버섯 먼저 채 썰어야지. 이게 채를 썰거든? 그럼 너는 이 배를 좀 껍질 까줘. 떠나서 이거 돌려깎기 좀 해줘.
0: 네, 알겠습니다. 이 버섯하고 굵기가 거의 비슷한 게 좋아?
1: 모든 음식은 이게 재료가 비슷비슷해야지 좋지. 어떤 건 굵고 어떤 건 작고 그러면 품위가 없어, 음식에.
0: 엄마는 배냉면 이거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다고 그랬지?
1: 나는 이게 뭐 옛날에야 배냉면을 먹을 수 있나.
0: 엄마 고향은 함경도면.
1: 함경도에서 배냉면을 안 먹고 이게 절에서 이제 내가 사찰 음식을 배우면

0: 버섯 냉면이라고 해서 하는 거.
1: 배운 거지.
0: 어, 근데 그 처음에 엄마 나한테 배냉면 얘기할 때 함경도 음식 그 매콤한 음식하고 비슷해서 고향 생각도 난다고 얘기했었잖아.
1: 함경도에서 먹는 음식은 이제 냉면이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가지고 생선이나 뭐 무나 이런 거 가지고 만든 거라 엄청 맵게 먹지. 근데
0: 이제 평안도 냉면 같은 건 슴슴하잖아. 근데 함경도는 왜 그럴까?
1: 그 이제 토질에 따라 좀 다르겠지. 사람들의 식성이 평안도 사람은 시원하고 그런 거 좋아하고 함경도 사람은 산이 많으니까 뭐든지 칼칼하고 또 그냥 맵고 자극적인 걸 환경도 훨씬 춥잖아 평양보다.
0: 아 몸을 좀 따뜻하게 하려고 매콤하게
1: 매콤하게 말. 그렇지.
0: 아, 그래서 이게 할머니가 해준 옛날 그 가자미 시켜나 이런 거랑 맛이 좀 비슷하다고.
1: 그렇지.
0: 그렇지.
1: 그렇죠. 환경도에서는 비빔냉면이라고 그래가지고 맵게 해 먹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네, 저에게는 그 냉면 맛이 고향의 맛처럼 했어요.
0: 그러면 이제 배하고 오이를 강판에 갈면 되나?
1: 응, 그치.
0: 이거.
1: 배를 강판에 가는 이유가 이게 믹서가 있으면 빨리 갈아서 좋잖아. 근데 식감 때문에 이거는 배를 완전 항상 귀찮지만 강판에 갈아야 돼.
0: 아.
1: 갈 때 손톱 조심해야 돼요.
0: 믹서에다 하는 것보다 식감이
1: 식감 때문에
0: 좋아서 그런 거지.
1: 씹을 수 있는 식감이 믹서에 갈면
0: 한번 먹어봐. 맛이 어떤지 먹어봐. 어때? 맛있어? 그게
1: 옛날 배 같지는 않아.
0: 옛날 배 같지 않지. 그게 요즘에 꿀벌들이 죽어가지고 수분하는 게 되게 어렵대. 사람들이 일일이 다 꽃가루를 다 붓으로 묻혀야 되는데.
1: 맞아. 요즘 과일이 그렇다고
0: 그러니까 하더라고. 농부님들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0: 비냉면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배가 잘 생산되지 않아서 공급이 조금 어려웠어요. 딸하고 둘이 상의해서 야, 우리 접어야겠다. 앞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배가 더 생산되지도 않고 하니까 접자. 그렇게 해서 접었어요. 배냉면 없애자라고 얘기할 때 내 고향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섭섭함이 많이 있었죠.
1: 배가 들어가고

0: 오이가 들어가면서 훨씬 시원한 맛이 나고 그래서 오이를 오이 속을 다 넣는 거야. 아까 돌려깎기 하고 난 속이잖아.
1: 엄마 그때 오이를 먹으면 더위를 더 이겨낼 그렇지.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0: 그렇지. 오이는 갈증을 해소하니까 하니까.
1: 자, 오이 간 것도 넣어볼까요? 자, 엄마 이 배냉면 때문에 고향 생각난다 그랬잖아. 그 함경도에서 엄마 몇 살에 내려왔지?
0: 나 5살에.
1: 와, 어떻게 내려왔어?
0: 난 할머니 등에 업혀갖고. 5살에 전쟁이 나서 5살에 제가 이제 어머니 손잡고 이제 야밤에 그냥 야식들이 덮고 잘 이불 하나 보따리 먹고 잘까 그냥 보따리 이고 이제 저는 이제 걸어서 가는데 제가 이제 잘 못 걸으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죠. 밤에 흥남부두에서 그냥 큰 군함을 타야 되는데 거의 그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잊어버릴까 봐 이렇게 나무에다가 엄마 아버지 누구 뭐 이렇게 팻말 같은 거를 매달고 피난민들 배 타는 건 막 그냥 이렇게 승객들이 타는 게 아니고 막 손을 매달리잖아. 내가 먼저 타겠다고. 그때는 어렸으니까 큰 기억은 없지만 사람들이 너무 막 밀어들어가니까 부모님을 잊어버릴까 봐 부모님 손을 꼭 잡고 많이 울었어요. 제가 배 밑바닥에서 막 토하고 막 많이 토해서 제가 그래 지금도 배 같은 거 무서워해요. 피난시설에 고생 많이 했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일사후퇴 때 났는데 겨울에 추울 때 남해 밭에 그 배추 다 뜯어가면 밑에 배추 뿌리가 그 바닥에 있었는데 피난민들이 가서 그걸 다 그냥 손으로 막 다 파헤쳐가지고 근처가 바닷가니까 거기서 씻어서 그 소금물에 그냥 죽 쏘 먹고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어요.
1: 배 타고 내려오서 맨 처음에 어디로 간 거야?
0: 거제도로 피난 나왔다가
1: 피난민 수용소? 피난민 수용소
0: 그렇지. 거제도에서 살다가 한 1년 있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피난나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천막 군인 천막 대형 천막에서 그 군인 천막 속에서 살았지. 근데 그때 태풍이 와가지고 내 동생은 엄마가 등에 없고 나는 날아갈까 봐 나한테 옷 보따리 커다란 걸 매달았는데 보따리하고 같이 날아갔어.
1: 아이고 참. 이거 기름을 먼저
0: 들기름
1: 넣고
0: 자 그다음에 버섯 넣고
1: 이 버섯이 채식에선 사람들이 약간 고기 식감이라고 그렇지. 좋아하잖아.
0: 다른 것보다 이거 이 표고버섯은 특히 단단해서 더 고기 같은 맛이 나지.
1: 근데 엄마는 고기 안 먹잖아. 아예 나는 안 먹었잖아.
0: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지 나는.
1: 언제부터 고기에 대한 무슨 그 트라우마가 있나?
0: 그렇지. 나는 이제 피난 나와서 거제도에서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어리니까 뭘 제대로 못 먹지만 이제 부산으로 나와서는 옛날에는 정말 그때는 먹을 게 없었잖아. 그래서 시장에서 돈을 주고 뭘 살 수가 없으니까 뭐 이게 배추나 뭐 배추 껍질을 이렇게 무 같은 걸 이렇게 하면 껍데기 막 떨어지잖아. 그런 걸 이제 주워다가 그걸 이제 주워다가 삶아서 이제 국을 끓여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엄마가 고깃간에 가서 이제 고기 사온다고 고기 사러 갔는데 고기는 요만큼 사고 고깃간에서 주는 공짜 소기름 이만큼을 이제 받아다가 어리잖아.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서 숟가락을 들고 이렇게 한참 이렇게 불고 나서 먹으려고 보면 이게 이상하게 여기 허옇게 이렇게 뭐가 있는
1: 때문에.
0: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나서 그걸 먹으려고 이렇게 냄새 맡으면 아주 그 고약한 그 기름 냄새가 나요. 그게 머릿속에 확 박혔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못 먹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거 볶으잖아.
1: 그다음에
0: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야 돼. 이게 고춧가루를 볶아줘야 되니까. 볶아줘야 되니까. 자 고춧가루 넣고 그다음에 이제 고춧가루 넣으면 이게 좀 탁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버섯을 볶을 때는 반드시 집간장을 넣어야 돼. 시장에서 파는 간장은 안 돼. 이게 생명이야.
1: 우리 이거 10년 된 간장이잖아. 간장이 오래되면 약간 단맛도 더 있어지고
0: 더 나고 색깔도 더 진해지고
1: 장당근 어렵긴 하지만 근데 엄마 매해마다 장단금이래. 난 사실 그게 엄마한테는 자부심이지만 너무 힘들거든. 매년 장단금을 너무 힘들어.
0: 응, 맞아.
1: 근데 힘들지. 그게 맞아. 근데 이제 엄마 옛날에 나한테 그러지 않았어? 장은 하늘이 내는 거다.
0: 맞아.
1: 내가
0: 하는 게 장맛은.
1: 아니다. 아, 장맛이.
0: 장맛은.
1: 왜 그래?
0: 왜냐하면 간장 담는 날을 말날로, 옛날 어른들이 말날에 장 담으면 맛이 좋다. 그래서 이제 정월달에 첫 번째 오는 말날. 첫 번째 오는 말날에 제가 그 이제 수건물을 풀어갖고 이제 간장을 먼저 담죠. 담은 다음에 60일 있다가, 간장 담을 때 된장, 이제 메주도 같이 넣잖아요. 근데 60일 있다가 이제 그 메주를 떠서 된장을 이제 담죠. 장은 내가 담지만 하늘이 맛을 내는 거라고 하는, 하늘이 내리는 거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하늘이 돌보는 것만큼 정성을 들여야 한다. 그래서 아주 정성으로 보살피면서 된장도 담아서 관리하죠. 너도 이제 그렇게 해.
1: 힘들어. 제가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좀 편하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고객들하고 관계가 정말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저희 고객들은 10년 넘은 단골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집에서 저기 소개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 100일 잔치를 하고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이러는 고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내 입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게 밖에는 할 수가 없어진 거죠.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식자재 문제도 생기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음식을 내야 될 거면 그만두는 게 맞겠다, 이런 결심까지 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죠. 짜도.
0: 아, 맛있어.
1: 여기. 너무 맛있다.
0: 맛있어. 됐어, 이제.
1: 엄마는 식당 하는 게 힘들지 않아?
0: 힘들지.
1: 그치.
0: 그럼, 힘들지.
1: 더군다나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재료로 하는 게 아니니까 많이 힘들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음식 해 먹는 것도 거의 10년 만에 처음 아니야?
0: 맞지. 그치? 10년이 뭐야? 우리 장사 15년 했잖아.
1: 15년 됐지. 이제. 그럼. 15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 해 먹는 게.
0: 나도 나이가 80이야, 이제.
1: 그러니까, 한 2년만 더. 2년만 더 뭐 열심히 한번 해보면 되지. 이제 엄마 2년 후에 식당 정리하면 뭐 할 거야 그때는?
0: 나?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유기견 한 두 마리하고 이제 조그맣게 집을 뭐 빌리든지 뭐 하든지 해서 거기서 이제 장 같은 거 담고 싶은 사람 장 담는 것도 가르치고 이제 그러려고. 뭐.
1: 엄마 음식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았으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0: 그렇지.
1: 북군 씨는 계속 할 거야?
0: 그렇지, 하지. 뭐 노인이 할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니는 뭐 할 거야?
1: 일단 6개월은 쉬려고. 쉬고 난 다음에 뭘 하든지. 놀고 나서.
0: 자, 일단.

0: 먹는 거 오랜만이다, 그지?
1: 그래.
0: 맛있겠다. 많이 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와, 맛을 한번 볼까요?
1: 자, 비벼가지고.
0: 달콤하고
1: 맛있어.
0: 매콤하고 또 고소하고
1: 약간 새콤하고.
0: 새콤하고. 너무 맛있어. 야.
1: 맛있어.
0: 엄마 이거 먹으니까 약간 고향의 맛이 생각이 나?
1: 그렇지. 근데 물론 어릴 때는 못 갔지만 이제 나이 먹어서 제가 학교를 늦게 다녔다고 했잖아요. 구부학번인데 대학원이 구부학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금강산 한참 유행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에 저희 동문들이랑 같이 금강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금강산을 갔어요.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동네에 딱 내려서 흙을 딱 밟는데 이만한 게 그냥 훅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전 그런 경험 살면서 처음 했어요. 이게 그러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 내 고향에 왔구나. 고향 땅을 밟았구나.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문들하고 그 얘기하면서 막 울었더니 동문들이 이 바보 막 이제 이런 얘기하는데 뭔가 그게 아, 그게 그 자기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0: 다른 해외여행 갔다 와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지만 금강산 얘기는 갔다 오셔서 바로 그날은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나 몰래 돈을 많이 썼나? 왜 말을 안 하지? 그랬는데 나중에 가슴이 너무 아팠다.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좀 아련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감정이 너무 북받쳐서 말씀을 하실 수 없었었구나. 저도 저는 고향이 이쪽인데도 그 보면서 약간 뭉클한 게 느끼는데 엄마는 얼마나 그랬을까 이 생각을 하죠.
1: 어릴 때 피난 나와서 철없을 때 나와서 전 고향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갖고 있는 DNA가 아마 그쪽 사람인 것 같아서 예, 꼭 한번 통일이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0: 정말 맛있다. 이건 사람들한테 더 이상 대접을 못한다는 건 좀 아쉽긴 해.
1: 그게 좀 미안하고 아쉽지.
0: 그때 여기 오셨던 양조위도 이거 먹었었잖아요. 단골. 양조위도 이거 먹고 지안마르코 같은 경우에 그 오페라 가수 그 친구 매년 오는데 배냉면 없어진 게 자기 너무 슬프다고 지금은 진짜 거의 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여기에 되게 추억이 많아. 저기 쓴 엄마 붓글씨 저거 상탄 거잖아 그때.
1: 그거 쓰느라고 진짜 힘들었어.
0: 하루에 거의 맨날 5시간씩 매일 밤에 여기 남아서 붓글씨 쓰고
1: 저거
0: 했었잖아.
1: 저거 한 장 쓰는데 4시간 걸리잖아.
0: 그래. 매일 그래서 끝나고 엄마 여기서 밤새면서 붓글씨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난다.
1: 맞아.
0: 진짜 그러네. 아니 가게 운영하는 동안 15년 동안 진짜 별일이 다 있었네 우리.
1: 그래 엄청 많았지.
0: 그래 좋은 일도 있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진짜 어려웠었잖아.
1: 그럼 뭐 가게를 하던 사람도 아니고 시작해가지고 그래. 너무 힘들었지.
0: 그리고 맨 처음에는 우리가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음식을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1: 그렇지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0: 몰랐어.
1: 채식을 사람들이 좋아할 때가 아니야.
0: 그래 처음에 그때는 그때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음식을 완전히 너무너무 좋아한 매니아들이 우리를 지켜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때 코로나 때 생각나? 우리 왜 너무 어려워가지고 가게 월세 낼 돈도 없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선결제 엄청나게 많이 해줬었잖아.
1: 그 덕분에 그죠.
0: 그래 그 덕분에 우리 저기 살아났지. 그때 왜 배달할까? 엄마 그 얘기도 했었지.
1: 그치, 맞아.
0: 그래 그래.
1: 배달이라도 해서 가게를 어떻게 유지를 하든지 해야 된다.
0: 맞아. 근데 엄마가 그때 그 얘기했었잖아. 배달 음식이 그냥 식당에서 먹는 음식하고 똑같은 맛을 내려면 설탕도 들어가야 되고
1: 그래.
0: 조미료도 들어가야 되고 그거는 할 수 없다고.
1: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만둔 거잖아.
0: 그래. 그 얘기했었어.
1: 맞아. 손님한테 최대한의 고마움으로 서비스로 정성을 들여야 해야 한다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
0: 그냥 모든 게 다 노력이 없고 과정이 없는 그러한 그 결과는 없는 것 같아요. 마지가 중간에 망할 수 있었는데 망하지 않아서 코로나 때 그 어려울 때도 고객분들이 그렇게 많이 선결제를 하시면서 마지를 도와주시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면 엄마랑 저랑 지금의 이 시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고마운 시간이었다.
2: 근데 엄마 인생에서 어쨌든 이렇게 식당 하면서 요리하고 이런 게 행복했어?
1: 그렇지. 만들어서 내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게 너무 고맙고 좋았지.
0: 그래.
1: 그 음식을 만들어서 제가 손님들한테 대접했을 때 다들 보니까 그냥 안 가요. 부엌에 와서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강하세요. 오랫동안 이 음식 해주세요. 그러고 갈 때 네, 그게 저는 마음에 많이 남아요.
0: 배냉면을 엄마랑 이제 파는 것이 아니라 둘이 이제 만들어서 마주 앉아서 먹은 거는 아마 마지를 시작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만드는데 정성이 너무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먹기에는 너무 막 이게 아까운 거죠. 고객들한테 한 그릇이라도 더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배냉면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엄마랑 저랑 아주 정말 순수하게 배냉면을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바쁜 일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엄마가 함경도를 고향으로 가지고 있었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잊고 지내거든요. 엄마도 지금의 제 나이가 있었고 저보다 어린 나이도 있었고 이 시간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많이 좀 즐겨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0: 3년 전인가부터는 이제 그 매미를 심으시죠. 그 밭을 쭉 갈고 씨앗만 뿌리면 되니까는 우선 밭을 깨끗이 갈고 그 다음에 씨앗을 그 흩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 병충해 방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꽃 피고 이제 수확 시절 되면은 와서 수확만 하면 되죠. 아, 있습니다. 그 춘천 시내에 태계동이라는 동네에서 한 집이 특별히 요런 작물만 해주는 정미소가 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메밀 부침이라든지 메밀 전병이라든지 그런 게 새로 기억나니까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대부분 육식을 좋아하지 이런 우리 고유의 향토 음식들을 찾지 않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기호를 맞춘다는 게 앞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이렇게 하고 그 메밀 전병이라고 예전에 그 엄마가 많이 해주셨던 음식이거든요. 저희는 좀 큰 집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했어요. 이런 자배기 같은 데 있죠. 옛날에 그릇도 많지 않으니까 자배기 그런 데다 아주 많이 해가지고 진짜 온 동네가 다 먹을 정도로. 그리고 이 들기름 같은 것도 이렇게 진짜 이만한 자배기에다가 해서 이렇게 떠먹었어요. 옛날에. 예, 그 정도로 이제 해서 먹고. 그러니까 음식이 참 뭐랄까 굉장히 맛있었죠. 예전에는 그 시골에서 많이 해 먹었기 때문에 그 뚜껑 있잖아요. 가마솥 뚜껑. 그게 무쇠솥이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뒤집어 놓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물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들기름을 찍어서 거기다 이렇게 발라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갖다 이제 쭉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후라이팬에다 해야 되겠죠. 이제. 제가 무도 좀 신경 써서 샀어요. 다른 거 없고 마늘하고 이제 고춧가루하고 그다음에 이거 뭐 들기름, 참기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그냥 맛을 낼 겁니다. 저희는 들기름을 정말 많이 먹었고 참기름도 물론 짜서 먹었죠. 농사를 이제 크게 졌으니까. 근데 모든 음식에 들기름. 네. 그리고 이제 참기름은 조금 이렇게 왜 나중에 뭐 그런 식이었고 하여튼 부치기고 뭐고 그냥 다 들기름. 문은 그냥 깨끗하게 이제 해가지고 체를 잘 썰어야죠. 너무 두꺼우면 아무래도 좀 살짝 볶을 때 시간이 걸리니까 약간 굳지 않게

그냥 하면 이게 물이 많이 생겨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소금을 약간 절여요. 절여서 조금 놔두면 얘가 이제 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섞어서 물이 좀 생길 때까지 좀 놔둬서 물이 좀 생기면 얘가 이제 절여져요, 약간. 그런 다음에 이제 꼭 짜서 그다음에 이제 양념을 하거든요. 예,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예, 기다려 주세요. 이거를 지금 절여진 상태거든요. 이거 절여졌으면 이거를 이렇게 꼭 짜요. 그럼 물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최대한 짜서 질척거리지 않게 최대한. 이제 여기다 마늘 좀 넣고 그다음에 이거 고춧가루. 약간 이게 지금 저기 시골에서 온 고춧가루인데 조금 맵거든요. 조금만 더 넣을게요. 한 꼬집 좀만.

그래도 색깔이 좀 빨개야 먹음직스러우니까 제가 조금 빨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기름. 들기름도 충분히 넣어주시고 깨 좀 넣을게요. 이렇게 넣으면 이거 다 된 건데 어떻게 맛있게 됐나요? 아삭

생김만 나간 다음에 이게 너무 식으면 얘가 붙질 않아가지고 나중에 먹을 때 다 흩어져. 그러니까는 최대한 빨리 싸는 게 더 이쁘고, 예, 흩어지지 않게. 조금 더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예. 그리고 그다음에 가운데 넣었죠. 이걸 이렇게 푹 싸서, 예,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르면 얘가 안 터지더라고.

고향은 뭐 전쟁 당시에 대구에서 태어났고 인천을 거쳐서 이제 춘천에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자라고 있죠. 그러니까는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 한몇년 빼고는 계속 춘천에서 생활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들어올 당시에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도로로 나면서 보상을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름대로 그 땅을 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군데 다니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호수가 내려다 보여가지고 아 여기 터를 잡자 해가지고 여기 들어왔죠. 제가 그 매실 성목 한 80줄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호두나무를 이제 이렇게 점차적으로 심어가고 있죠. 여기서 했던 나갔던 사람들이 다 화전하다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지금도 저쪽에 그 바른골이라는 골짜기도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뭐 집터라든지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뭐 비탈이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옥수수를 주로 심고 그다음에 이제 고추 정도 그 정도 합니다. 완전히 뭐 물에 잠기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 지금 담수된 그쪽으로 춘천을 나갔는데 지금은 담수되고 도로가 없어지니까는 양구 가는 도로로 해서 추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실제 양구 가는 것보다 여기 들어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리고 여기 그 콩도 안 돼요, 콩.

그게 아마 그 호수 역량인 것 같아요. 그 안개가 많이 끼고, 그러니까는 그 결실기에 제대로 결실이 돼야 되는데, 결실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480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그 밀가루 원조가 왔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금도 그 춘천의 공주천, 그 당시에 그 제방 공사를 하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나가서 그 이제 박스에 돌을 하나 채우면은 표를 하나 주고, 그런 표를 막아주고 밀가루를 타왔는데, 주식이 뭐못 살다 보니까는 거의 밀가루라고 할수 있고, 뭐 칼국수, 그다음에 그 수제비, 뭐 옥수수 범벅이라든지 거의 밀 위주로 그 식사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도 제가 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큰 집이 되다 보니까 그 제사가 많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제사가 그 추석, 설 빼놓고도 한 8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마다 그 메밀 부침하고 전병이 필수로 상에 올라갔던 걸로 기억되고, 그때 어머니가 그걸 하시면서 맷돌로 그 갈아가지고 하셨던 모습이 떠오르죠. 이제 그때 주로 먹었고, 아주 특별한 때 이제 해주시면은, 별식 비슷하게 해주시면 그때 좀 먹어봤는데, 그 무채도 있지만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거는 그 김장김치 있죠.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게 썰어가지고 그걸로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 그 결혼이라든지 그 대부분 다 음식을 집에서 했잖아요. 뭐 형님 동생들 그 대사라든지 그런 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음식들을 많이 했죠. 소당에다 대부분 했죠. 지금이야 신식이니까 그런데 소뚜껑 이렇게 꼭 뒤집어 넣어가지고 기름 탁 두르고 그 소당에다 다 했죠. 검은색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았던 것 같아요. 밑반찬으로 주로 이제 뭐 고추 절인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깍두기라든지 그런 거 기본이고, 그 다음에 김치. 그 정도죠. 그 사실 오늘도 했지만 이게 쉬운 음식은 아니잖아요. 좀 번잡스럽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메밀 전병을 먹을 수 있는 게뭐 막국수 집이라든지 음식점에 가기 전에는 특별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전께 뭐 어머니 정성이 있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때는 못 먹고 헐벗고 굶주려서 그게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이런저런 걸 많이 좋은 것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는 조금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꼴두 국수. 꼴두 보기 싫다가 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옛날에 가난할 때 하도 많이 먹어서 음식 맛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너무 자주 먹고 이러니까 이 여기 말이 꼴두 보기 싫다에서 꼴두어를 앞에 붙여서 꼴두 보기 싫은 국수, 이게 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죽해서 밀어서 칼로 썰어서 칼국수처럼 삶아 먹는 건데, 이제 칼국수에도 여기는 그 김치를 썰어서 먹는 국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밀로 먹는 거, 그러니까 1900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밀가루는 없고 가장 흔했던 게 이제 메밀가루니까 그래서 꼴뚜국수를 많이 먹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끈기가 없어요. 그 푹 삶아놓으면 숟갈로 떠먹어야지 젓갈로는 못 먹어요. 메밀입니다. 메밀. 예전에는 100% 메밀가루였는데 맛 때문에, 입맛 때문에 밀가루하고 섞는 거죠. 메밀가루, 밀가루, 김치, 두부 이렇게 들어갑니다. 강원도는 육수를 사용하는 국수는 없어요. 강원도 쪽으로는 다 맹물에 소금간만 하죠. 예전에는 디딜빵하에서 빠서 썼고요. 지금은 이제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제분기로 내리는 거고, 차이는 그거죠. 밀가루를 붓고 이게 잘 저어줘서 골고루 섞은 다음에 이게 반죽을 밀대로 밀으려면 조금 질척하게 반죽을 해야 돼요. 이게 밀가루는 이렇게 안 갈라져요. 이게 메밀가루라서 이렇게 뜯어지고 갈라지는 거지.

불을 약하게 해가지고 뚜껑을 덮어놓고 침을 그냥 이대로 내비둬요. 그냥 칼국수보다 두 배는 두껍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메밀은 약간 설 익으면 서걱서걱해요. 묵은 김치를 쓰는데 너무 그걸 100% 쓰면 시국다리죠. 식어서 못 먹고 그거를 금방 한 김치하고 잘 조합을 해야죠.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여름에 음식 마실 이게 아마 5월 6월만 되면 사람들이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김치가 없어요.

0: 저는 고향이 여기. 우리 식구들은 전부 다 주천 쭈르륵 동문이에요. 우리 내 집사랑 우리 애들 다. 아버님은 고향이 모산동.
1: 모산동.
0: 그리고 어머니는 화산동.
1: 화산동. 네.
0: 서부동에서 사시다가 일로 이사를 오셔서 저기 앞에 삼성 슈퍼 자리에서 제천 상해를 하시다가 이 그러니까 내가 73년도에 일로 이사를 오면서 바로 개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국민학교 2학년 때 내가 한 40살까지는 장날이 장사가 훨씬 잘 됐지. 여기가 장이 서산면장이잖아요. 서산면장이라서 옛날에 인구가 그래도 3만이 넘는 동네 아니에요 원래가. 근데 지금은 줄어서 합쳐도 많이 안 될 거예요 인구가. 예전에는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장이 저기 안흥서부터 다 내려오는 장이고 그쪽에서도 다 넘어오는 장이고 송악 거기 평창 절반이 이렇게 다 오는 장이잖아. 근데 지금은 요 동네장이죠. 동네장. 여기가 원래 중심지잖아. 지금 여기가 중심지인데 지금 상권이 외곽도로로 형성이 됐어. 처음에 칼국수 국수 종류인데 한 1, 2년 있다가 이 꼴뚜국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동네 어르신들이 나는 이런 게 먹고 싶은데 좀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음식을 이제 여기 지방분들이 이런 음식이 여기에 있는데 그게 먹고 싶다. 그거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꼴뚜국수를 먹어보는 보셨겠죠. 아무래도 시대가 지금 36년생이시니까 뭐 안 먹어본 음식이 뭐 있겠어요. 이게 가장 천박한 음식이잖아요. 나 이제 그 꼴뚜국수라는 게 가장 강원도나 이런 강원도 제천이나 뭐 여기나 다 같은 생활권이니까 가장 왜 천박한 음식 그러니까 못 먹어서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드셔보셨겠죠. 이제 동네에서 메밀농사를 지면 옛날에 그 보면 돌이 많이 섞여 있고 지저분하잖아요. 그 메밀 안 깐 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앞에 도랑에서 이제 체에다가 씻어. 그래가지고 갓바를 쫙 길에다가 널어놓고 며칠을 말리잖아. 말려서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맷돌로 갈아가지고 껍데기를 삐껴. 맷돌로 이제 다 갈아. 그거를 뭐 한 10가마 20가마 사면 며칠을 걸쳐서 그걸 다 갈아. 갈아가지고 선풍기 틀어놓고 체로 쳐가지고 껍데기 날리고 알맹이 해고. 그래서 예전에 93년 때까지만 해도 메밀이 새카맸는데 지금은 이제 공장에서 싹 벗겨서 저걸 이제 녹살이라 하거든. 그러면 색이 약간 노랗게 해야지 저게 이제 점점 시커매지는 게 10월 달에 이제 추수를 하면 묵잖아 이렇게. 묵어서 조금씩 시커매지는 거라고. 90년도 중반부 예전에는 단양에도 있었고 원주에도 있었고 곡물향에 이제 크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제천 그 역전에 가면 크게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주로 가져오고 뭐 만물상에서도 가져오고. 우리는 아직 재분된 거는 내가 그냥 시범사원 이렇게 받아서 쓰는데 아직은 메밀을 갈아서 써요. 재분기가 저게 내 기억으로는 한 50년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국민학교 때는 맷돌로 다 했

얼굴 알으면 우리 배추 사 이래서 다 가져오는 거고 뭐 제천 공판장에 가서 사오는 거고 며칠에 한 번씩은 하루에 한 번씩 이게 일주일에 네다섯 번은 했지 두부를 그게 제일 귀찮은 게 두부 하는데 네 시간 걸리는데 새벽서부터 옛날에 장작 때는데 지금 가스 불을 때 하잖아 차이는 그거야 근데 시간은 똑같이 걸려 네 시간 조리하는 과정은 엄마는 통밥이고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그것밖에 차이 없어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시원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얼큰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먹기 나름이 자기가 자주 오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간장 다 때려 붓고 일단 다 때려 붓더라고 간도 안 보고 단골 손님들이 그러더라고 좀 짭짤하면 밥 한 그릇 달라 그래서 그것도 말아 먹고 안 먹는 사람은 절대 안 먹고 먹는 사람은 빠져서 먹고

0: with these ingredients. But before, I need a little bit more inspiration, so let's take a walk inside this beautiful environment. Oh yes, this is what I was looking for. I wanted to bring you exactly here, local food corner. Local food means all these things, beautiful ingredients and vegetables that you see are coming from Tamyang, from the countryside around here. So let's shop for these very, very delicious Tamyang products. Wow! Oh,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0: 흥분이 됐어요. 이거 죽순 봐서. My friends, this is one of the reasons I came to Tamyang. And you must know this because it's so, so peculiar and very, very interesting. Try to guess this. This is bamboo, bamboo shoots. So the bamboo, when it's growing up, this is the first tender piece. So it's called chuksun in Korean language. And it's part of the diet of Korean people, especially on this region.
2: 그러면 어떻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3: 보통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무침이나
0: 아 무침
3: 무침
0: 아 맞다 맞다 네. 그리고 무침하면 그런 축순의 그런 네. 식감을 살릴 수
3: 그럼요.
0: 있죠.
3: 네.
0: 그 아삭아삭
3: 아삭하고 은은한 향이 있어요.
0: 은은한 네. 향이 있어요.
3: 지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에
0: 한 번에
3: 기한식이에요. 네.
0: This is a true treasure. Not only super local, but it comes out only one month a year. So we are just right in time to try this. So good, so good.
2: 그러면 꿀, 초무침으로 할 거예요. 근데 예, 초무침 맞아요.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아마 숟갓 같이
3: 무침해도 숟갓도 향이 좋으니까.
0: 오케이.
3: 예, 숟갓하고.
0: 오케이. 이거.
3: 네, 두 개면 충분합니다.
0: 예, 예. 저는 따로 다른 예. 메뉴 만들고 싶어요. 떡갈비 만들기 위한 맛있는 고기 찾을 수 있을까요?
3: 네, 예, 저희 종이 코너에 있어요. 가셔서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0: 저기서.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어떻게 오셨어요?
0: 저는 떡갈비.
4: 떡갈비.
0: 떡갈비 하고 싶어요.
4: 오케이.
0: 이거 맛있는 오케이, 거 오케이, 추천해 오케이, 주세요. 오케이.
4: 일단 소고기.
0: 일단 소고기.
4: 와. 그러면 가슴 쪽.
0: 아이고 가슴 쪽.
4: 가슴 쪽.
0: 가슴 쪽. 아, 여기.
4: 결이 짙고 지방이 살짝.
0: 살짝만.
4: 이거는 가슴 위에 쪽. 더 육즙이 더 나오는 거. 이거 제가 추천해드려요. 네,
0: 추천.
4: 오케이. 오케이.
0: 아, 이거만? 담양 떡갈비는 다 빤빤 돼지고기, 소고기 맞아요.
4: 맞아요. 떡갈비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면
0: 있어야 돼요?
4: 이제 앞다리가 나을 거 아니에요.
0: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따져주시겠어요?
4: 가능합니다.
0: 진짜?
4: 네.
0: 와.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저는 떡갈비 그리고 죽순 무침.
4: 네.
0: 근데 이제 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네.
4: 담양의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0: 한약?
4: 한약. 최고예요.
0: 너무 재밌네요. 네. 어딘가요?
4: 추성고울이라고. 추성고울.
0: 이거 노트.
4: 네.
0: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4: 너무 맛있습니다.
0: 이거랑 딱 이거에 딱 쫙 끝내줘요. 잘 빠세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담양 고기. 죽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5: 예. 선생님.
0: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여기 추성골
5: 예,
0: 마시죠?
5: 예, 맞습니다.
0: 그러면 잘 찾았습니다.
5: 예, 아니시죠.
0: 네. 감사합니다.
5: 아, 멀리서 오셨네.
0: 아니, 저는 사실 여기 담양 네. 마켓에서 이거 맛있는 담양의 특산물 다 장봤어요. 거기 담양의 유명한 술이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추성골
5: 말했어요.
0: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 술 뭔가요?
1: 대표 술은 추성주라고 해서 4차

0: 안에서 유래된 소리이기 때문에
1: 와.
0: 스님들 아시죠? 스님.
2: 스님들이
0: 곡차로 드셨던 소리.
1: 아, 진짜로?
0: 네. 여기 오셨으니까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보고 하실래요?
1: 체험?
0: 네, 추성주를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1: 아, 진짜로?
2: 바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저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항아리? 아, 여기 손 안에 있어요?
0: 이거는 증류제예요, 증류주.
2: 아, 증류주. 아, 그러면 바로 증류, 증류해서 그러면 이거 도수 높죠?
0: 이게 도수가 높죠. 도수가 높은데 이제 이걸 침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수를 좀 내리쳐야 돼요. 저기 소주거리를 내렸을 때 65도 정도 나오니까.
2: 아, 그런 거?
0: 그래서 이제 도수를 35도 정도로 나르쳐가지고 이제 약재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2: 근데 이거 뭔가요? 자, 이게 좀 맞춰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구기자죠.
0: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약재를 다 알고 계시네? 네,
2: 왜냐면 저는 아침에 한 큰 스푼 다 먹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오, 이거. 그리고 베리라면 전통적인 베리 오미자죠.
0: 맞아요.
2: 예스. 오, 감사합니다.
0: 이게 뭐예요?
2: 아, 저는 그 시트루스 과일 같은 껍질인 것 같아요. 유자?
0: 유자? 유자가 아니고 이건 귤.
2: 아, 귤. 필. 네, 네, 그 껍질. 그러면 우리 해보시죠.
0: 네, 그래요.
2: 와, 진짜 세요. 네. 벌써 취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와.
0: 도수가 좀 있으니. 자, 여기에다가 우리 박 선생님이 한번 약재를 여기다 첨가를 한번 해보세요.
2: 자, 하나. 이렇게 한 줌. 두. 오미자 진짜 맛있어서.
0: 보름 후에 이제 맛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2: 너무
0: 여기에서는 오셨으니까 네. 진짜 우리 이제 추성주 맛을 보셔야지.
2: 네. 오, 와, 색깔이 왕금. 왕금 색깔. 왕금 색이죠. 아, 아까보다 진짜 다르네요. 오, 여기 귤. 귤 향이 진짜 그런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와, 헤이즐넛, 초콜릿 그런 맛이 나요, 거의. 아마 오늘 이거 구매했던 것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오, 예.
0: 뭘 구매하셨어요?
2: 이거 담양.
0: 오!
2: 오!
0: 담양의 대표 특산물이네.
2: 이걸로 무침, 초무침.
0: 아, 네. 죽순무침.
2: 예. 네. 조금 상큼하게. 왜냐면 여기서 그런 뒷맛으로 신맛이 있어서 조무침 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 거죠. 그리고 맛있는
0: 담양의 떡갈비네.
2: 딱 와. 맞았어요. 와. 정답. 떡갈비. 오, 너무 너무 좋아요. 이거 떡갈비. 여기 양지, 앞다리 같이 섞어서
0: 추성주하고 컨셉이 딱 맞는 거예요.
2: 맞아요. 그리고 이거 딱 하나, 둘, 셋. 담양. 담양 한 상에.
0: 따고 있지.
2: 금욕하시죠. 와, 오, 너무 좋네. Here we go again, my friends. Look at this. My favorite part, the cooking. And today, the main ingredients. Meat coming from the farming around here. And the chuksun and the bamboo shoot. With two very amazing ingredients, I will do two very Damyang recipe. One is tteokgalbi, similar to a kind of a meatball. And one is chuksun muchim, spicy, refreshing salad. So now let's start with tteokgalbi. Tteokgalbi, two kind of meat. One is daeji, pork meat, and it's the aptari, the front leg, which the Sajanim said it's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very delicious, because it has a good percentage of fat and also very delicious muscle. And then hanu. Hanu is the traditional breed of Korea. Especially this part is the chest part, the upper part.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So now let's do the mixing. So the meats are mixed. Now the vegetables. One is onion and one is spring onion. Okay, very, very fine, fine chopping. And that's sip. Let's put just a little bit in the pan. And tepa, spring onion. Like this, a cross section.

0: 요즘은 AI가 밥 메뉴도 골라주고 고민 상담도 해주고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이 똑똑한 AI가 이제는 통일까지 가르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AI를 활용해서 통일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어서 오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저는 숭실대학교 서울통일교육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최준호 사무처장입니다.
0: 서울통일교육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1: 서울시 시민들 대상으로 통일교육, 평화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0: 숭실대 안에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센터가 왜 숭실대학교 안에 있는 건가요?
1: 이 숭실의 역사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1897년도에 평양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대학으로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시대 때 1938년도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런 사건을 인해서 학교가 자진 폐교하고 잠시 쉬어있다가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4년도에 다시 서울에서 개교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신대학교가 1년에 한 차례 정도 해서 모든 학생들이 통일교육 또 평화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0: 근데 사실 요즘 MZ세대라고 하면 통일이라는 게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통일교육 친근하게 하려고 AI 연구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1: 우리 숭실대학교에 북한 도시연구단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도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북한 도시를 우리 실제적으로 가본 것처럼 AI를 활용한 앱을 이용해서 소개하고 또 북한 도시를 아는 그러한 교육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북한 도시를 마치 가본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네. 되게 신기하다.
1: 네.
0: 사실 젊은 친구들한테는 통일이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일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1: 저도 처음에는 그런 질문이 있으면 네. 당황스럽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특히나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곳이 공감이 되지 않거든요.
0: 그쵸.
1: 네, 대부분의 이 이야기들을 그냥 관념 속에 그냥 이념적인 문제로 이거를
0: 멀게만 느껴지니까
1: 굉장히 멀리 네. 내 생활 속에서 정말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오신 우리 북향민들 네. 3만 4천 명 정도 되는 이분들이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일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깊이 관여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미 온 통일이다. 그분들이 옴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을 좀 연습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이미 온 통일이다?
1: 네.
0: 그러면 처장님 가까이에 친구분들 중에도 북향민 분들이 있으신가요?
1: 네, 많습니다. 저도 우연찮게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0: 네.
1: 그래도 처음 북향민들을 만나서 막연하게 말투가 이상하고 또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이제 가졌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1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와 다른 것들이 크게 없다. 단순히 본인들의 사투리를 할 뿐이지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 있는 분들과 대하는 것처럼 똑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같은 한 민족이구나라고 네. 느꼈을 때는 언제인지
1: 결정적인 것은
0: 네.
1: 우리의 민족이 빨리빨리 정말 빨리빨리 부지런하게 북한민들이 정말 빨리빨리 왔어요.
0: 와. 성격도 급하시고요.
1: 네, 그렇죠.
0: 한민족 맞네요.
1: 네. 네.
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1: 솔직히 많은 젊은 세대들이
0: 네.
1: 통일에 대한 또 평화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너무나도 없는 무관심한 세대 가운데 있는데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피부에 맞닿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정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통일과 이런 것의 평화에 대해서 그분들은 당사자가 아닌데 우리가 정말 당사자인데 우리가 정말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문화 교류의 힘, 사실 저도 몸소 느낀 적이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의 한 예술단이 공연을 했었는데 세상에 그분들이 제 노래를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제 노래 중에서도 히트곡 아니었고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었는데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이라는 곡이었는데요. 제목처럼 우리의 평화도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평화를 부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 사실 저도 처음엔 평화나 공존 뭐 이런 단어들이 일상과는 좀 거리가 먼 얘기처럼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통일교육 일선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은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거. 오늘 이곳에서 함께 우는 노래들 그리고 진솔하게 나눈 대화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봅니다. 다가올 미래가 더 밝아지기를 바라면서 저 왁스가 여러분의 평화로운 여정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노동신문은 노동당 기관지이기 때문에 북의 공식적인 어떤 목소리, 그리고 북한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체제가 어떤 식의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가장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일단 노동신문을 굉장히 익숙하게 보는 연습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 그리고 뭐 청년, 문학 예술 전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요. 이런 식의 잡지 같은 것들을 또 많이 봤습니다. 조선 여성 모습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조선 여성도 그 앞부분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그런 섹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많은 북의 여성들이 보는 정말 중요한 보는 거는 생활 상식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보면서, 아, 요즘은 북의 여성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정말 일상적인 내용을 다룬 것들이 별로 없다가, 최근 들어서 좀더 많아진다는 거는 북의 여성들의 삶이 그만큼 더 다원화되고 좀더이 변화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수 있는 하나의 증표일 수도 있겠죠.
1: 노동신문을 잘안 봐요, 주민들이. 노동신문에 볼 만한 게 없어요. 대체로 언제 많이 보느냐? 남북관계 관련한 소식. 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북관계 관련해서 어떤 회담을 했다 또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 했다 이건 완전 토픽 뉴스로 이건 사람 체제가 보지 말라고 해도 글 쓰고 가서 읽어봅니다.
2: 제가 북에 있었을 때에는 노동신문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 북한에서는 속페이지라고 쓰거든요. 그 속페이지에 실리는 남한의 소식이라든가 특히 이제 국제정세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에 관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조선 청년전위 그리고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인민군 그러한 신문들에 실리는 법규 해설 그리고 소설, 연재소설 같은 경우 상식 그리고 뭐 요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는 젊은 세대도 조금은 관심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북의 자료를 계속 보다 보면, 아, 이 선전선동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들이나 의미가 약간씩 틈과 균열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묘미라고 할수 있는데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또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예로 많이 드는 작품 중에 하나가 북에서 이제 우리 집 이야기라는 시리즈물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체국의 국장이었던 남편과 이 부인은 남편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막 하는 굉장히 개인적 욕망이 많은 사람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막 우체국에 연락해갖고 우리 집에도 전화기 놔달라. 그냥 뭐 놔달라. 막 이렇게 얘기해서 전화기를 놓고 막, 또뭐 우체국에서 써야 되는 그 자동차를 자기 맘대로 막 쓴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모습들이 이제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학 예술에서는 반전형이라고 얘기하는 인물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서 국가가 그거를 통제하고 규율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추측해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사돈집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혼수 갈등을 다룬 부분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결혼시킬 때 그런 욕망들이 있는 거죠. 더 좋은 집에 시집 보내서, 더 좋은 집에 장가 보내서, 나도 혼수도 막 받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갖고 싶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걸 그대로 그려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마지막에는 주변의 공동체들, 인민반장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등장해서, 아,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잘못을 깨닫는 방식으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일상을 알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3: 그 안에는 보면 문화예술, 과학기술, 의학, 그다음에 뭐저 기술적인 여러 분야의 그 자료들이 거의 망라돼 있는데 북한에서 생산된 자료이기 때문에 무대기로 그 특자로 분리돼 있는 게 태반이다. 제대로 된 심의 기구, 또 심의 절차, 수집 및 심의 분류 관리하는 이 절차를 그 체계화했고, 그걸 지침이 아니라 법률화했고, 그다음에 이걸 책임지는 기관을 그런 안보 담당하는 국정원이 아니라 남북의 교류협력 이 통일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통일부가 이걸 주관하는 부처로, 이 책임 부처로 이 내용을 담은 이런 법률을 발의하게 됐다.
0: 저는 이제 한국 사회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량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와 가장 맞대어 있는 북을 굉장히 잘 아는 게 중요하겠죠.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무엇이 과연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일까라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이 북의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북에서 오신 분들과 더 많은 교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북을 이해할 때 한반도 통일이라든가 한반도 평화를 제대로 고민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저희가 뭐 사회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자료를 보고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 그 러시아-우크라이나 war that has continued for more than 3 years. Why do wars break out? This week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we explore the history, causes, and human realities of war.

0: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쪽 저쪽 선을 넘는 토크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철이야, 잘 지냈니?
1: 누나 오랜만이야.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임철희 교수님 모셨고요. 이분이요, 단순히 이 전쟁, 세계사, 뭐 군사 이쪽뿐만이 아니라 이야기를 너무너무 재밌게 하셔서 이 얘기를 명쾌하게 풀어줄 분이 조 박사님 외에는 생각나는 분이 없더라고요.
1: 아유, 그래주셔서 고맙습니다.
0: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님 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거의 이제 반 100년을 가깝게 살면서 사실 굉장히 태평성대한 이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전쟁 없이 뭐 지역적인 전쟁은 있었지만 이제는 좀 세계적인 이 추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2: 저는 이제 100년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살아온 세월이. 근데 세상은 항상 시끄러웠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생들이 군복을 입었어요. 교련복이라고. 아, 그리고 노래가 있었어요. 이른 아침 산에서 양복 입고 내려온 사람, 그런 사람 보면 국권 없이 1, 2, 3.
0: 간첩!
2: 네. 왜냐하면 이제 침투복 입고 와서, 네. 산에서 와서 이제 양복 꺼내고 내려온다 이거죠.
1: 놀라운 건 그걸 다 외우고 계신 게 더 놀랐어요.
0: 그만큼. 박사님. 네. 지금 우리 제3차 대전의 징후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2026년 현 상황 어떤가요?
2: 정말 전쟁은 한반도의 숙명이었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다른 점이 있어요. 반공 국가는 예를 들면 미국이 다 지원해줘요. 할레비 정권, 칠레 피노트 정권. 우리도 조금 가슴 아픈 얘기지만 예외가 아니죠. 예외가 아니죠. 왜냐? 공산권을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소련도 마찬가지죠. 소련은 뭐 아이 프라이본부터 시작해서 폴란드 얼마나 무력으로 진압을 했어요. 자유. 이게 냉전의 질서예요. 그런데 소련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분쟁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생각하지만 볼까요? 유고슬라비아 전쟁, 체첸 1차, 2차, 아르메니아 1차, 2차,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2014년 돈바스 사태, 22년 전쟁 현재까지. 지금 중앙아시아 탄탄탄 국가들도 언제든 전쟁할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 소련으로 무르르르고 있던 힘이 사라지니까 튀어나온 거죠. 그럼 미국은 왜 이 모양이냐?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미국의 GDP는 세계 GDP의 4, 50%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세계 GDP의 25% 정도거든요. 쫄았어요. 양극체제에서 단극체제가 됐는데 얘도 힘드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왜 세계 전쟁에 돈을 내야 돼? 나 기억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트럼피즘은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인 게 예전 같지 않은 거고. 문제는 아무도 이 질서를 잡지 않아요. 관리를 안 해요. 아무도 질서를 관리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시대. 그게 바로 무국화 시대예요. 그래서 인터넷 무국화 시대 그러면 조한범이라는 이름이 뜨고 그 책을 꼭 사보셔야 됩니다. 무국화 시대. 대한민국 생존 시나리오.
0: 네. 아, 뭔가 이 지구촌에서 진짜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2: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무국화 시대의 각자 도생.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동맹도 등을 치잖아요. 적도 마음에 들면 껴안잖아요. 그게 바로 각자 도생인 거예요.
3: 근데 다극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무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 전쟁의 양상은 과거와 다른 것은 몇 가지 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지경학과 지정학이 같이 맞물려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미국이 더 이상 자신들의 국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유가 없음을 실질적으로 공표를 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NSS 보고서가 서방구를 중심으로 미국은 이제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쟁의 양상들이나 전쟁의 방향들이 달라지는 결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항상 보면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강대국들 간의 부딪힘도 있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AI나 지금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해지면서 지금의 뭐 이란 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정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동시에 지경학과 그리고 기술로 인한 여러 가지 자원 경쟁의 성격도 띠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그래서 그런지 이 전쟁이라 하면 옛날에는 좀 먼 얘기 같았는데 환율이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실생활의 소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님?
3: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정보를 보면 TV를 통해서 보거나 뉴스를 통해서 보면 지금 우리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0: 실시간이죠.
3: 실시간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를 보고 그다음에 나의 주식은 그리고 다른 나의 재테크들은
0: 그러니까 아, 이게 왜 이렇게 트위터나 스레드에 끝났다 맨날 종전선언이야.
3: 근데 지금은 눈 뜨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발언했지 그리고 오후에 무슨 발언했지 전쟁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마치 우리 일상이 전쟁의 일부분인 것처럼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기는 해요.
0: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항상 좀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저한테 너 너무 불안증이야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날 줄 알았나? 뭐 이란 미국 전쟁 일어날 줄 알았나?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때 나는 뭘 해야 될지 뭘 할 수 있지? 전 항상 이런 불안감이 좀 있거든요.
3: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쟁은 언제나 일어났고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속도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전쟁이 일어나고 마무리되고 했다면 지금은 전쟁의 양상이 하루 혹은 몇 시간 단위로 마구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증폭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 그건 이제 영향인데요. 예를 들면 70년대 오일 쇼크 때는 유가가 무려 400%가 뛰었어요.
0: 너무
2: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충격이 안 컸어요. 왜? 공급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연결되는 실핏줄 같은 공급망이 하나만 끊어져도 터지는 거죠. 근데 그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실시간으로 퍼져요. SNS를 타고.
3: 그렇죠.
2: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처럼 SNS를 안 하는 건데. 전 트위터, 텔레그램, 카톡도 안 하거든요.
0: 네.
2: 유튜브만 합니다. 전범
0: 네.
2: TV입니다, 여러분. 내 시장 바구니 주머니가 네. 결국 안보 문제, 글로벌 정세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바로 관계 있구나. 내가 왜 쓰레기 봉투 손 덜덜 떨어야 되지? 사람 사는데. 내가 왜 배달 그릇에도 신경 써야 되지? 왜? 모든 게 긴밀히 연결됐고 실시간으로 실핏줄처럼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장바구니 물가에 바로 호르무즈협이 연결돼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연결돼 있다는 걸 다 깨닫기 시작하신 거예요.
3: 우리가 초연결성, 이 초연결성 때문에 국제정치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적은 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국제정치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지만 끝나면 질문을 안 하셨거든요.
0: 네.
3: 요즘엔 질문들 많이 하실
2: 많죠.
3: 거예요.
2: 네.
3: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사야 돼요? 이 질문이 항상 어떤 걸 사야 돼요로 귀결이 돼요.
1: 결과는 종목으로.

0: However, Marianne and Margaret's care extended far beyond the boundaries of Sorokdo.
1: 병이 완치가 되면 일반인들 사이에 살 수 있거든요. 일간이 병색이 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자기만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외관이 똑같으니까 그러려면 전세를 넣거나 사글세를 넣거나 장사를 하려면 기본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마리안느 마가렛이 해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트럭도 사줬죠. 트럭까지도. 수천만 원짜리 트럭도. 그러니까 굉장한 지원이었죠.
0: But that was not all. On Sorokdo, Marianne and Margaret were more than medical professionals who treated and cared for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They were true neighbors who lived alongside the patients, sharing their laughter and their pain.
2: 저는 2000년도에 입사하게 된 유부림이라고 합니다. M 치료실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 공간 위치에 있는 곳과 마주보는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가까이 지내게 됐었습니다. 본인들이 생일이라고 생일상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유럽에서 만드는 뭐 쿠키나 빵, 생일빵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생일빵을 구워서 이렇게 그날 생일이신 분들한테 집에 오후에는 가져가서 축하해드리고 할머니한테 찾아가는 환자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별거 뭐 다 뭐 편지 같은 거 가지고 와서 할머니한테 나 이런 편지 왔어. 할머니한테 자랑하듯이 그리고 할머니랑 내 누구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고 가시고 그런데 저는 이제 할머니 방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환자들 사랑방이라고 보였어요. 근데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아, 내 마음이나 모든 거를 다 털어놔도 이분들한테는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다. 그러시니까 그렇게 들러주시지 않을까요?

0: 서덕수 시대 인지칭에서 행복 있게 살았어요. 저기에서 아주 좋아서.
1: 딸사이 허리에 밑에 끼고 봉사이를 따고 있어요. 나는 뜻이 바로 뜻은 뜻은 오래서 뜻 사이로 가 있어 뜻.
2: 2023, Margaret passed away. And Marianne continues to live in Austria, where she still carries on volunteer work for her neighbors. Marianne and Margaret devoted more than half of their lives to caring for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And we asked those who knew them how they still live on in their hearts.
3: These people's stories are about hope for humanity. 그래, 사람한테는 이런 모습이 있어. 우리 쉽게 포기하지 말자. 사람을 포기하지 말자. 두 분은 항상 한결같습니다. 우리 알려지기 원치 않아. 그래서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리안느 마가를 끝까지 알려지기를 원치 않은 그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분들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안심하세요라고 계속 말해주고 싶습니다.
2: Light will inevitably be revealed. The lives of Marianne and Margaret were a light in themselves, always shining brightest in the darkest places. That is how many people still remember them today. And around the same time that Marianne and Margaret came to Korea, there was another Austrian who also came to help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Not on Sorokdo, but somewhere else in Korea. This is her. The hidden story behind her continues next week.

이거는 느타리 버섯. 이건 미루나무 느타리라고 하고, 뽕나무 느타리도 있고요. 추울 때 봄. 그리고 이제 이건 밤버섯. 이건 8월, 9월 달 그때 나와요. 쌀이도 그렇고. 쌀이. 이건 저기 송이 쌀이도 있고, 일반 쌀이도 있고, 뭐 쌀이 종류 엄청 여러 가지인데요. 이거는 독이 있어서 우려내서 먹어야 돼. 일반 쌀이도 섞였고요. 송이 쌀이도 있어서 이렇게 점이어서 이 송이 쌀이는 좀 크거든요. 이거는 죽은 참나무에서 나는 거. 가다발이라고 그래요. 이건 죽은 참나무에 아주 일렬로 쭉 나요. 이거는 소간버섯. 이게 생김이 미끄럽고 소간 색깔이라고 해서 소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능이. 제철 나오면 엄청나요. 한 송이가. 이건 진짜 따러 다닐 만해. 이건 팽이 이제 고명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오이꽃버섯. 오이꽃처럼 노랗게 이렇게 오이꽃 모양이 나는 버섯이 있는데 그 시기는 짧아요. 그리고 작아요. 그리고 이제 늦게 나는 칡버섯. 칡버섯은 또 하얀 양송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조금 더 커요. 가지버섯도 있고. 이런 갓버섯인데 가지 색깔이 보랏빛이 나요. 닭다리버섯도 있어요. 근데 그 갓은 못 쓰고 줄기만. 소고기 넣고 감자도 좀 들어가고 이제 양념 넣고 두부 썰어 놓고 파 올리고 그러면 끝이에요. 어른들이 전해주는 밤버섯이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그냥 사용해요. 가을에 거의 비, 장마철 끝나고 뭐라면은 그때 많이 나와요. 습할 때. 읍내 사람들이 이제 산에 좋아하시는 분들, 버섯 어디 많이 난다, 이거 아시는 분들 주로 많이 다니세요. 그냥 그 시기에 직업 삼아 다니셔. 시골에는 제철에 나는 거 그때만 먹고 겨울에 먹을 거 없을 때, 응? 김장김치만 먹고 뭐 이럴 때 이제 이거 귀한 거니까 그때 꺼내서 가족끼리 같이 먹고. 전에는 산에도 다니고 따다가도 써봤는데요. 이제 바쁘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인들한테 사요. 버섯을 따오잖아요. 손질해서 데쳐요. 뜨거운 물에 데쳐, 살짝 데쳐갖고 소금에 재워요. 필요할 때 이제 필요한 양만큼 꺼내서 또 다시 뜨거운 물에 헹궈요. 그러니까 끓여내서 찬물에 우려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이웃에서 듣고 배우고 어른들이 가르쳐 주시고 그런 거죠. 1대1로 하면은 좀 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캐캐 하는데 소금을 넉넉히 뿌려요. 물을 계속 갈아주면서 어느 정도 간이 빠졌나 먹어봐요. 3, 4일 걸려요. 다시마, 콩나물 뭐 이런 거 야채 넣고 끓여요. 야채 육수 끓이고 간 해서 거기다 고춧가루 해서 숙성해서 쓰는 거예요. 한 가지만 넣으면 텁텁하고 뭐 깔끔한 맛이 안 나요. 곱게 하고 거칠게 하고 섞어서 사용해요. 2, 3일 숙성돼서 쓰는 거예요. 으적거리지 않게 흙, 모래 뭐 이런 거 제거가 깔끔해야지. 저는 저 방법대로 그냥 제 순서가 있어요. 쫄깃한 맛은 밑에 들어가도 끓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향 나는 버섯은 오래 끓이면 향이 덜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순서대로, 제 생각대로. 이건 느타리 버섯이요.

처음에는 세게 끓여요. 그래, 끓고 난 다음에 중불로 해서 드실 때는 이제 식지 않게끔, 오래는 안 끓여요. 오래 끓이면 제맛이 안 나. 감자고기 익으면 전체적으로 끓은 거니까 일단 국물 시원하고 간이 잘 맞아야 될것 같아요.

0: 원래 고향은 미원이었는데요. 어려서 이사 나와갖고 오창서 살다가 직장 때문에 여기 오게 됐어요. 계산. 처음에는 저 직장 따라 왔다가 결혼을 하고 그냥 살게 된 거예요. 살림하면서 조그만 슈퍼 하다가 식당은 19년도 했나? 그래요. 처음엔 손님 오는 게 무서웠어요. 배우는 거는 그 친구를 저기 점심시간 바쁠 때 도와주면서 배웠죠. 농촌지도소에서 그거 배워서 시험 봤어. 근데 여기 계산 들어와서 이제 식당 하면서 주말로 우리 남편하고 같이 산에 다니면서 벗어나는데 가보자. 이철 되면 한 번씩 산에 가서 한번 가서 능이를 이따만한 걸 한번 했어요. 쌍곡, 여기 갈론, 또 각연사. 그러니까 낮은 산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뭐 가물도 가면 있고, 뭐 칡버섯 날 때는 또 칡버섯 나는 곳으로 가고, 가지버섯 많이 나는 곳은 또 이런 구렁 찾아가야 되고, 쌀이는 이게 능선 타고 올라가야 되고, 또 저쪽 문강 쪽으로 가면 밀버섯이 많고, 뭐 이게 다 달라요. 또저 가다발이 딸라면은 또 저기 어디야 가물 그쪽으로도 가고, 버섯 채취 시간이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5시 6시 날 새면 올라갔다가 더워지면 내려와서 하니까 지인들이 따온 거 보고 이게 쌀이었구나, 이게 밀버섯, 가지버섯 이런 거 이제 파악을 하고 가서 아는 거 외에는 안 따죠. 의심스러운 건안 따는 방법으로 해야지. 아는 거 외에는 채취 안 해요. 확실한 거. 그때 따오면은 그거 모아놨다가 주말에 또 여럿이 형제 간에 친척 간에 모이면 그때 해먹고 말고 오래 보관할 생각은 없었지. 쌀이는 좀 며칠 우려내야 돼요. 독성이 있어요. 가다발이 뭐 이런 거 금방 데쳐서 이렇게 찌개 해면 더 쫄깃해요. 노루궁뎅이 버섯 같은 거는 데쳐서 그 자리에서 기름장 찍어 먹고 뭐 그렇게 했어요. 밀버섯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 계산에는 그거 쌀이 오이꽃버섯, 칡버섯, 가지버섯 뭐 그런 거로 해서 황태 고기시라는 사람들은 황태를 이렇게 찢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넣고 끓여오면은 또 나름대로 자기네는 국물이 시원하다 하시더라고. 그건 전문적으로 한게 아니고요. 지인들 모이면 해달라 하면은 하는 거였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해먹은 거였죠. 연령대가 좀 있으셔야 돼. 많이 찾아요. 젊은 사람들은 덜 찾아. 본인들이 뭐 따다 해먹었다는 말은 들어봤어요. 그때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뭐.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 가면 나이 먹으면 뭐 못하게 될 테고요. 걱정 안 해요. 그냥 되는 대로 할래요.
1: 우리가 지금 재배해서 판매하는 버섯도 어차피 그 기주만 있으면 숲으로 돌아가서 야생에서 나오거든요. 비근한 예로 가락동 시장 주변에 전국의 버섯들이 다 모이잖아요. 가락동 시장 주변에 야생 버섯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느타리, 표고, 팽이 이런 게그 썩은 나무들 주변에 엄청 많아요. 2013년도에 제가 유효 출판된 자료를 근거로 조사해 봤더니 1900종 정도 됐어요. 우리가 보통 식용한다 하면 그 기준이 뭐냐면 버섯 자체를 먹는 거. 약용한다 하면 버섯은 먹지 못하지만 끓여서 물을 먹을 때 약용한다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이다 하면은 그 버섯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독 물질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독버섯으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육안적인 특성과 현미경적인 특성. 그러고 나서 그 특성에 의해서 이름을 부여를 하고, 그 후에 문헌을 통해서 식용이냐 독이냐 그 다음에 약용이냐를 판단을 해야지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야생버섯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나무가 많이 발생하는 숲속에서 많이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기주가 되는 나무들이 30년 이상 정도 자라야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무가 한 30년 이상 자라는 숲이 형성이 되면 밑에 잡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곳에 버섯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옛날보다 버섯이 더 많이 없어졌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을에 나오는 버섯들은요. 나무하고 공생을 해요. 살아있는 나무가 비탈이 많이 진 산에 척박한 곳에 있을 때는 나무 뿌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버섯 균사가 가서 양분을 구해다가 나무한테 전달해 주게끔 나무가 자기 주변에 버섯을 불러다 키워요. 소나무와 송이 관계가 그래요. 그 다음에 참나무와 능이가 그래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 뗄감으로 솔잎이나 이런 걸 긁어다 뗐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그 이제 연료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행위가 없어졌잖아요. 산이 척박해지지 않으니까 나무들이 공생균을 부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공생균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섯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쌀이, 능이, 밤버섯 이런 것들은 공생버섯이기 때문에 낙엽들이 바람이나 비에 이렇게 싹 쓸려서 내려가 버릴 경사가 심한 산 그런 산을 찾아가야만 버섯이 나와 있어요. 소감버섯이라고 해서 부르는 버섯은 한국명은 황소비단 그물버섯. 원래 야생에서 그 버섯이 나올 때는 황소 색깔을 띄어요. 이 버섯은 말리거나 그 다음에 열을 가하면 붉은 빛으로 변해요. 근데 얘는 포자 형성층이 광공으로 돼 있어요. 그 광공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소의 생간처럼 색깔은 열을 가해서 빨갛게 변했죠. 소의 생간처럼 물이 들어가니까 이 약간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소감버섯이라는 이름이 민간에서는 불려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버섯은 예전에도 식용으로 활용을 했던 버섯이에요. 얘네들은 굉장히 큰 다발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다발 할 때 그 다발이라는 뜻이 크게 다발을 이룬다 그 뜻이에요. 밤버섯은 벚꽃버섯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걔도 공생균인데 아마 밤나무 밑에서 채집을 해서 밤버섯이라고 일반인들은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유명한 식용버섯이에요. 근데 아주 흔하진 않아요. 느타리는 보통 야생에서는 3월에서 5월 사이, 그 다음에 9월에서 11월 사이에 미류나무에서 많이 나와요. 참사리도 독성분은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그 세리닌이라는 그 물질에 좀 취약한 사람들은 참사리를 먹어도 설사를 해요. 그래서 쌀이는 가능하면 데쳐서 물을 우렸다가 버리고 요리를 해먹는 게 좋겠다 싶어요. 야생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재배법을 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그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는 있어요. 식용버섯의 근거를 명확하게 정해서 요것만 따세요 하고 책자를 발간해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배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거를 채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0: 올갱이 해장국이요. 주 재료는요, 아욱, 부추, 된장, 올갱이, 파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삼합사합이 맞고, 이 올갱이하고 된장하고 이 부추하고 다 궁합이 최고 좋은 거. 그러니까 이제 올갱이 먹으면 눈도 밝아진다, 간도 좋아진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1: 이거는 한 4년 묵은 거거든요. 된장이 맛있어야지 올갱이국이 맛있어요. 그래서 된장이 한 3, 4년씩 된거 갖다가 이제 끓이고 그렇게 된장국 맛있다고들은 그래요.
0: 이 올갱이에는 이 밀가루 넣고 이제 다 무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계란 또 깨놓고선 고루 무쳐갖고 이제 끓을 때 갖다가 끓이는 거죠. 왜냐면 얘를 넣으면은 비린내도 가시고 얘를 이렇게 넣어갖고 하면은 다 둥둥 뜨니까 똑같이 떠줄 수가 있어. 그게 옛날부터 옛날 엄마들이 해잡 쓰는 거에다가 이제 옛날 엄마들은 밀가루만 묻혀놓는데 또 다시 계란을 묻혀봤어요. 이제 내가 끓일 때. 그러니까 이제 계란하고 올갱이가 각각 둥둥 뜨는 게 떠주기가 좋더라. 물 끓는 물을 붓고선 또 올갱이 물을 한 바가지 또본 거예요. 올갱이 껍질째, 닦은 껍질로 또 삶어. 그럼 거기서 물이 파랗게 우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을 같이 섞지. 올갱이 까갖고 오는 사람들이 국물 다 갖고 와. 얘는 먼저 이제 된장하기가 그러고 먼저 끓여야지. 그런 다음에 다 끓을 때 얘를 또 넣고. 아우.

0: 굴짝이에요, 거기가. 예, 거기서 10년 살다가 나와서 31살에 여기 나왔어요. 31살에 이걸 시작했는데, 애들 넷 낳아갖고 막내를 이제 둘 지는 걸 얻고 나왔어, 그때. 그래갖고, 그 장사 시작한 거지. 이게 45년 넘었거든요. 식당에 이제 나오니까, 얼굴이 화끈거려서 손님들을 못 대겠어. 더구나 세탁이 이런데, 어디 가보도 안 하다가 시골에서 커갖고, 지금 굴러와갖고 있다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것도 이제, 밀어붙이고 하려고 그랬는 생각이 진짜 대단했지. 첫 번엔 중화요리를 좀 시작을 해서 옆에 밥집이 있어갖고. 그랬는데, 아우, 이 중화요리는 기술자가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야. 그걸 다 치우고 밥 장사로 돌린 게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그때만 해도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올갱이를 잡아갖고 이렇게 갖다 팔아.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그걸 사갖고 까서 된장국을 조금 끓여주다 보니까 맛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저 건네집에 그 기사들이 먹고 숙소를 해놓고 먹고 이러고 댕기던 사람들이 우리 거가 음식이 맛있다고 자꾸 우리 집으로 건너오는 거야. 올갱이국을 또 장사 시작해본 게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한식을 하면서 이걸 곁들여서 계속 같이 한 거지. 근데 이거를 많이 찾아. 안 되겠다. 내 하나만 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걸로 하나로만 쫙 돌린 거지. 올갱이국은 옛날에 집에서도 먹어봤어요. 시골에 옛날에 겨울에 가면 많잖아. 되게 그런 걸 조금씩 잡아다 해 먹고 까 먹어보고 그랬지. 그것도 이제 엄마가 맛있게 하시니까 나도 그 따라서 또 그냥 뭐안 배웠어도 음식을 하면 맛있다 그러니까 그 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손님들이 다 입맛이 틀려졌잖아. 후추고 뭐그 양념 종류를 안 넣으면은 맛이 없어. 이제 그런 걸 감히 함으로써 더 맛있다고 먹고 가고. 장사 시작해고서 한 4, 5년 됐는데, 겨울에 이제 그때 점심시간 끝나면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아줌마들하고 다 갖고 겨울에 갔는데 그때 돌만두 지금 돌 속에 새까맣게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잡아갖고 와서, 네. 많이 잡아다 까먹고, 끓여도 먹고, 봄 되면 이제 그 마늘잎, 파, 뭐 아욱 이런 거 뜯어갖고선 끓여 먹었지. 옛날에는 이제 봄에, 요맘때. 그 당시 하천에서 잡아오는 할머니들이 그게 많았어. 그리고 이제 올갱이 잡는 사람 남자들은 이제 그 기계로 다배 타고 잡으면 이렇게 막한 100kg씩 갖고 한 가마씩 링기 갖고 와. 그러면 그거 하루 종일 이제 아침날도 닦아서 뺏어서 삶아 갖고 경로당으로다 이제 까준다고 달라래.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다 할머니들을 이제 또한 4명씩, 5명씩 사갖고 까고. 그거 다 못가 되잖아. 장사하면서. 그렇게 해서 깠는데 지금은 이제 너희들도 안 계시고 까줄 사람도 없어. 저기 장갑을 찍어서 싹 세게 닦아야 돼. 그냥 닦아서 깨끗하게 헹궈 갖고 물을 건져놓고서 걔를 이제 건져놓으면 이제 이렇게 기나와 또. 많이 기나올 때 끓는 물에다 얼른 들어봐. 그럼 이제 그 눈가리가 다 많이 떨어져, 그게. 올갱이 조금 한참 많이 까다가 주사기를 누가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까보니까 좋아. 그래서 약국에 가서 한 뭉치씩 사다 놓고 까는 거야. 그 바늘이 이렇게 하고 지는 데가 좋아. 그 주사기를 빼. 충주 달래강 그쪽으로 저기 저 제천, 단양 이런 쪽으로도 올갱이가 많이 나잖아. 그런데 그쪽에서 자꾸 이런 걸 해갖고 냉동 딱 해갖고선 가지고 와. 계산 재래시장.
1: 기사재래시장.
0: 예. 그리고 이제 농협마트로 이제 또 농협조합원이니까 마트 거를 또 비싸도 내가 거 가서 많이 이용을 하지. 50대 넘고 60대, 70대 이 정도고 그런데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이제 가끔 가다가 된장국 잘 먹는 사람도 와서 해장한다고 먹고 가고. 여자들도 많이 오지만 남자들이 더 많아요. 올갱이가요, 소화도 잘 되고 된장국이니까, 부담이 안 가잖아. 왜냐하면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좀 부담이 가고 그런데 이게 노인네들이 모시고 오면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러면 그 자손들도 너무 기분 좋아하고. 올갱이 맛이 약간 쌉쌀하면서 또 국물이 더 올갱이 맛이 진하면 더 구수한 것 같아.

0: the company has developed ultra-precision processing skills for the designing of dies, injection molding, and wire cutting. And it has constantly strengthened the production capabilities in the field of precision parts. Ultra-precision processing technologies can't be developed only with cutting-edge facilities. Skilled workers have completely checked the products and sorted out small differences to increase the quality of the products.
1: 생산 공정에서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제품 취소 확보와 제품의 외관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도면 기준 공차를 유지하며 찍힘 및 변형 등과 같은 외관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정 능력 확보와 구명 및 설비 관리를 철저히 하며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및 부서 간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 후공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완성품의 경우 전수 외관 검사를 통해 미세한 스크래치나 찍힘 등을 검출하여 고객에게 납품되게 하지 않는 것이 전체 품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0: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Daishin SNC has implemented an optimal management system of Samsung Electronics and increased the product quality as well as the production efficiency. As a result, more stable manufacturing process has been carried out and a systematic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has been built.
2: ERP, MES 체계 고도화를 통해 실시간 생산 관리가 가능해졌고 생산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 설비, 인력 효율적 운영 여부 확인 및 생산 저해 요인을 판단하여 즉시 개선이 가능하게 되었고 장기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영역별 로스 분석 및 거래처별 매출 손익 집계가 가능하여 사업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The company has built its own R&D center to carry out studies on defense industry materials as well as high precision parts. The firm has compared and analyzed a lot of different materials, an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it has developed optimal solutions for the designing of products.
3: 저희 대신 SNC는 신규 공법 개발을 통해 제품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철제 방산 제품을 블로우 몰딩이나 사출 공법을 적용하여 플라스틱 제품화하는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력 제품인 자동차 부품 외에도 버스바, 각형 배터리 부품 등 신규 아이템 수주를 통해 제품 개발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양성과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0: Daishin SNC is planning to enter the field of higher value-added industry based on the advanced skills for automotive parts. By carrying out researches and improving the smart factory system, it aims to strengthen the technological capabilities.
4: 최근 산업 환경은 전기차, 친환경 기술, 스마트 제조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단순한 제조를 넘어 기술 중심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철학 아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습니다.
0: Daishin SNC has put top priority on the product quality as well a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e clients.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has developed cutting-edge technologies and maintained trust in the field.

0: Choosing the right golf ball is an essential element for golf games. It looks like golf balls have similar designs, but each of them requires sophisticated skills. Trigger has strived hard to improve the performances of consumers by developing high-quality golf balls. We explore Trigger, which has taken a huge leap forward as a maker of premium golf balls. Trigger is located in Gwangsangu District, Gwangju.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golf balls and provided the products to a lot of different indoor golf driving ranges. It has obtained a patent by developing golf balls for professional golfers. Also, it has built automation facilities to strengthen competitive power.
1: 저는 KPJ 회원으로 입문한 이후 골프 회원 레슨을 시작으로 골프 연습장 운영, 노스볼 유통 판매 사업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골프공 제조회사인 트리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리거는 오직 한 가지 꿈을 갖고 시작한 회사입니다. 제가 설립한 회사의 로고가 찍힌 골프공이 언젠가 필드에서 당당하게 사용되는 모습을 보는 것.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연구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골프공 퍼팅라인 특허를 등록했고 마침내 국내 자체 제조 생산 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
0: Various types of golf balls can be used for different places and by different users. The company has produced golf balls for varied environment, and it has strengthened the position in the field. The putting lines that are printed on the golf balls are the unique technology of the company.
2: 저희 트리거는 크게 필드용, 연습용으로 나누어 골프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필드용으로 판매 중인 트리거 T2 퍼팅라인 골프공은 특허받은 다방향 퍼팅라인을 적용한 비거리 골프공입니다. 복수의 퍼팅라인 디자인 삽입으로 공을 잘못 놓았더라도 다른 퍼팅라인 이용으로 위치 재설정의 불편함이 감소하고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레인지볼은 스크린 또는 실내외 연습장에서 사용되며 타격량이 많다 보니 내구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생산합니다.
0: This is an indoor golf driving range which has used the golf balls of the company. Users can have longer driving distances thanks to the multi-directional putting lines that are printed on the golf balls. What is more, the multi-directional lines can help users better align balls. And it is more convenient to align balls even when it is bent out of shape. Users can hit longer and more stable drives.
3: 저희 골프공은 다방향 퍼팅 라인을 적용한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기존의 단일 라인 방식과 달리 여러 각도에서 정렬이 가능해 퍼팅 시 목표 방향을 보다 직관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실제 라운드에서는 작은 정렬의 차이가 스코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타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0: Golf balls have a simple shape and design, but sophisticated manufacturing stages are necessary. After coating the core part of golf balls with the cover, injection molding stage is carried out to complete the shape. The golf balls go through the injection molding process. After taking the balls out, the polishing stage is carried out to increase the durability. The designs and logos are printed on the balls, and after going through the coating process, the manufacturing stages are completed.
4: 저희 트리거는 기본적으로 100% 정품 원료로 제작하여 타구감과 내구성, 품질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 공정별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MES 시스템 구축으로 일자별 생산 실적 및 불량 데이터를 토대로 설비를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고 전 공정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mplemented MES as well as automation facilities for the coating and drying lines. By automating the colouring, coating and drying stages, the Verb has reduced the variation in quality. Also, the EMEA solution has enabled the real-time management of the production records.
5: 저희 트리거는 공정별 생산 현황 데이터 수집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불량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며 불량률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동화 설비 개선을 통한 시간당 생산성 증가로 늘어나는 발주 물량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제조 현장 개선 혁신 활동을 통하여 작업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최적화 레이아웃 설계 제안과 판로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0: Trigger has accelerated the marketing strategy to strengthen the position as a provider of premium golf items. It has newly established a marketing department as well as strived hard to increase the market share in the Korean market by targeting social media outlets. Also, the firm has actively had meetings with overseas buyers to increase exports.
1: Trigger는 고객 만족 경영을 기반으로 신제품 연구 개발을 통해 매출을 향상시키고 해외 수출 판로 개척 등 골프 전문 브랜드로 인지도 상승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골프공 하면 트리거라는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0: Trigger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analyze market trends in the golf industry and produce high quality golf balls. And it aims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as a maker of premium golf balls.

0: Sendori has developed scientific tools that can analyze the flow of air, and it has provided optimal air circulation solutions. By offering high-efficient air circulation systems that can save energy, the firm has suggested customized methods for different types of spaces. We introduce Sendori, which has strived hard to develop advanced technologies that can produce fresh and clean air. The production site of Sendori is located in Puku District, Gwangju.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in the field of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system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t has gained recognition as a provider of total energy solutions. The company's products can improve the air quality in different indoor places, including residential spaces, schools, and offices.
1: 저희 샌돌이는 95년 설립 이후 냉난방 공조 분야의 고효율 고기능의 전열 환기 장치 및 냉난방기 공조 설비 등 명품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공기를 통해 미래를 지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단순히 공조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 숨쉬는 공간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해결하는 기업입니다.
0: The firm has mainly produced air circulators which can control the temperature, humidity, and air current levels, as well as create a fresh environment. Instead of the simple circulation of air, it has focused on implementing scientific methods that can analyze the flow of air. The products of the company are equipped with a filter cleaning system, so it can offer advanced maintenance services.
2: 저희 샌도리의 대표 주력 제품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조달 우수 제품으로 선정된 자동 먼지 제거 공기 순환기입니다. 이 제품의 핵심은 필터에 쌓이는 미세먼지를 브러싱과 역풍 방식으로 스스로 제거하는 자동화 기술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초기 성능의 95% 이상을 상시 유지하며 기존 제품 대비 필터 사용 기간을 2.5배나 연장시켰습니다. 덕분에 유지관리 인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인 솔루션입니다. 또한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유해 공기를 즉각 배출하는 강제 배연 기술을 적용하여 일반 제품 대비 재현 시간을 40%나 단축시킨 안전 중심의 혁신을 담았습니다.
0: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produced a variety of air conditioning products. It has recently developed a multifunctional ventilator, which can control the overall environment of bathrooms. And it has obtained positive responses among consumers. The firm has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in the Korean market by promoting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excellent product.
2: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현재 주요 관공서와 공공기관, 교육시설 등 전국 수많은 현장에 도입되어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으며 공공조달 시장을 선도하는 신뢰받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provide clean air, the firm has carried out the manufacturing process in stages based on the strict standards. Instead of the simple assembling stage, it has introduced a systematic manufacturing process, including designing, processing, assembling, and testing stages.
3: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자재 관리, 공정 관리, 그리고 최종 성능 검증입니다. 주요 부품은 입고 단계에서부터 검사와 이력 관리를 통해 품질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립 공정에서는 작업 표준과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기 장비는 공기 흐름과 기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립 공정의 정밀도와 성능 검사가 품질을 좌우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되어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Sendori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build a more effective and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After introducing a Smart Factory, it has reorganized the production lines and automated the process. Also, the overall manufacturing system, including product quality, production cost, and delivery, has been drastically improved.
4: Samsung Smart Factory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한계였던 낮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우선 분산되어 있던 생산 라인을 통합 일자형으로 재구축하여 공정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 스크류 체결기 도입과 자재 키팅 시스템, MES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한 제조 환경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은 50% 이상 높아졌고 재고 정확도 또한 60% 이상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0: Based on the highly efficient energy technologies, the company has obtained a lot of certifications, including Green Product Certification and Eco Label Certification. As part of an effort to strengthen the position in the field,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the optimal flow of air, as well as improved the driving skills and filters.
5: 저희 샌도리는 미래 환경을 위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열외수 기술의 고도화는 물론 AI를 접목한 스마트 통합 제어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냉난방과 환기를 하나로 관리하는 4-in-1 복합 공조기를 개발하며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증명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0: The company aims to take a leading role in the related areas by developing cutting-edge technologies. By enhancing quality control based on the global standards, it is planning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1: 공기와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공조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고도화를 통한 차별화를 기반으로 신뢰받는 제품을 생산, 공공시장 확대 및 국내에서 신뢰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북미, 유럽,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통해 탄소 중립과 실내 공기질 규제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Sindori has continuously made new attempts to create a healthier environment. And it is expected to bring significant changes to the world by suggesting innovative air cleaning solutions.

0: 안녕하세요. 우리 세일러 허니문입니다. 반갑습니다.
1: 저는 세일러 허니문에서 기타 치는 재은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제가 드럼 치고 있는 에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 치고 있는 예림입니다.
1: 저희는 3인조 록밴드고요. 처음에는 에비는 포토그래퍼로 있는데 베뉴에서 처음 인사하면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번 밴드 해보지 않겠냐, 잼하고 놀자 이래서 연습실에서 또 모여서 잼하고 만나다가 또 예림 씨가 또 나중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렇게 3인조 체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음악 많이 하고 있지만 펑크도 하고 뭐 네, 저희는 주로 지하 공연장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런 방송 나오게 돼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네요. 네, 반갑습니다.
0: 괜찮아요.

0: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금 들려드린 노래 암체어 들려드렸고요. 이번에 들려드린 곡은 저희가 이번에 발매한 피클이라는 곡입니다. 피클은 누구나 힘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사우나에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서 피클처럼 절여진다 이런 곡입니다. 네, 유쾌한 곡입니다.
1: Pickle is a song we released. It's about like when you're stuck in a bad situation and you don't really, there's nothing you can really do about it. So for us, we love going to the sauna and just kind of sitting in hot water like a pickle and just letting it kind of sit with us for a bit. So yeah, we kind of wrote it as a little bit of a joke. Yeah.
0: 한번 다 같이 재밌게 즐기

0: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고요. 오늘 아리랑 TV 아임 라이브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1: 오늘 우리 처음으로 TV 출연을 했는데 굉장히 떨렸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좀 긴장 많이 되고 뭐 설리기도 하고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에너지 좀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2: 아, 네. 저 아리랑 TV 항상 해외 나가면 호텔에서 뭐 TV 볼 거 뭐 있나 틀면은 한국 음악들 소개 잘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 아임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희 생각보다 꽤 늦은 시간까지 하는데 자리 착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아까도 저희 곡 중에서도 있었지만 저희 피클이라는 곡이 어제 발매됐어요. 그래서 집에 가시면서 재밌게 듣길 바라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 해외 팬들 위해서 에비도 한마디 해주세요.
1: Hi, we're Solar Honeymoon. Thank you guys so much for coming. Please come find our shows here and abroad. Thanks.
0: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새해 좋은 의미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하나, 둘, 셋. 호심 속 음악 감상실. I'm live. 소리 질러. 그리고 잠시만요. 그 롤러코스터 한 번 더. 자, 원, 투, 쓰리. 다시 한번 세일러 허니문에게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0: That's the right place. Look at here. I'm here in Jeollanam-do, and this city is Damyang. Damyang is very, very famous across all Korea for this, Daenamu, bamboo. And it's not only famous for bamboo, but for many other delicious food. So today, as a chef, I really expect a lot from the beautiful ingredients. So let's cook together with these ingredients. But before, I need a little bit more inspiration. So let's take a walk inside this beautiful environment. Oh yes, this is what I was looking for. I wanted to bring you exactly here, local food corner. Local food means all these things, beautiful ingredients and vegetables that you see are coming from Damyang, from the countryside around here. So let's shop for these very, very delicious Damyang products. Wow. Oh,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0: My friends, this is one of the reasons I came to Damyang. And you must know this because it's so, so peculiar and very, very interesting. Try to guess this. This is bamboo, bamboo shoots. So the bamboo, when it's growing up, this is the first tender piece. So it's called chuksun in Korean language. And it's part of the diet of Korean people, especially on this region.
2: 그러면 어떻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3: 보통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무침이나
0: 무침. 아 맞다 맞다. 네. 그리고 무침하면 그런 축순의 그런 네. 식감을 살릴 수
3: 그럼요.
0: 있죠.
3: 네.
0: 그 아삭아삭.
3: 아삭하고 은은한 향이 있어요.
0: 은은한 향이 네. 있어요.
3: 지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제 1년 한 번에
0: 한 번에
3: 기한식이에요.
0: This is a true treasure. Not only super local, but it comes out only 1 month a year. So we are just right in time to try this. So good, so good.
2: 그러면 꿀, 초무침으로 할 거예요. 근데 초무침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아마 숟갓 같이
3: 무침으로 숟갓도 향이 좋으니까
0: 숟갓하고 오케이 이거 이거
3: 네 두 개면 충분합니다. 네.
0: 저는 따로 다른 네. 메뉴 만들고 싶어요. 또 갈비 만들기 위한 맛있는 고기 찾을 수 있을까요?
3: 네, 이거 저희 종이 포장에 있어요. 가셔서 네, 저기,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기서.
0: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아, 안녕하세요.
4: 어떻게 오셨어요?
0: 저는 떡갈비.
4: 떡갈비.
0: 떡갈비 하고 싶어요. 오케이. 이거 맛있는 오케이, 거 추천해 오케이, 주세요. 오케이.
4: 일단 소고기.
0: 일단 소고기.
4: 와. 그러면 가슴 쪽.
0: 아이고 가슴 쪽.
4: 가슴 쪽.
0: 가슴 쪽. 아, 여기.
4: 결이 짙고 지방이 살짝.
0: 살짝만.
4: 이거는 가슴 위에 쪽. 더 육즙이 더 나온다.
0: 이거.
4: 이거 이거 제가 추천해드려요.
0: 네, 추천.
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아 이거만? 담양 떡갈비는 다 빤빤 돼지, 돼지고기, 소고기 맞아요?
4: 맞아요. 떡갈비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면
0: 있어야 돼요?
4: 이제 앞다리가 나을까?
0: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따져 주시겠어요?
4: 가능합니다.
0: 진짜? 네. 와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저는 떡갈비 그리고 죽순 무침.
4: 네.
0: 근데 이제 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4: 담양의 네.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0: 한약
4: 한약.
0: 오,
4: 너무 최고예요.
0: 너무 재밌네요. 네. 어디 어딘가요?
4: 추성고울이라고. 추성고울.
0: 이거 노트
4: 네,
0: 노트.
4: 네,
0: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4: 너무 맛있습니다.
0: 이거랑 딱 이거에 딱 쫙 끝내줘요. 잘 빠세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담양 고기. 죽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 선생님,
5: 예.
0: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5: 예.
0: 혹시
4: 여기 주성골 네, 마시죠?
0: 예, 예. 아,
4: 그러면 잘 찾았습니다.
0: 예, 예 아니시죠.
4: 예. 감사합니다.
0: 아, 멀리서 오셨네.
2: 아니, 저는 사실 여기 담양 네. 마켓에서 이거 아. 맛있는 담양의 특산물 다 잡았어요.
0: 아, 그래요?
2: 거기 담양에 유명한 술 있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주성골
0: 말했어요. 아,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 술 뭔가요?
1: 대표 술은 추성주라고 해서 사찰에서 유래된 술이기 때문에
0: 와
1: 스님들 아시죠 스님?
2: 스님 요즘 네,
1: 스님들이 곡차로 드셨던 술이
2: 아 진짜로
1: 네. 여기 오셨으니까 에.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보고 하실래요?
2: 체험?
1: 네, 추성주를 아.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2: 아 진짜로? 바로 체험 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좀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항아리? 아 여기 술 안에 있어요?
0: 이거는 네. 증류제예요, 증류주.
2: 아 증류주. 아 어. 그러면 바로 증류 증류해서 그러면 네. 이거 도수 높죠?
0: 이게 도수가 높죠. 도수가 높은데 이제 이걸 침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수를 좀 내리쳐야 돼.
2: 아.
0: 저기 소주까지 내렸을 때 65도 정도 나오니까
2: 아 그런 거
0: 그래도 이제 도수를 35도 정도로 나르쳐가지고 이제 약재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2: 근데 이거 뭔가요? 자, 이게 좀 맞춰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국이자죠.
0: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약재를 다 알고 계시네.
2: 네, 왜냐면 저는 아침에 한 큰 스푼 다 먹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오 이거 베리라면 전통적인 베리 오미자죠.
0: 맞아요.
2: 예스. 오 감사합니다.
0: 이게 뭐게요?
2: 아, 저는 그 시트루스 과일 같은 껍질인 것 같아요. 유자?
0: 유자? 유자가 아니고 이건 귤.
2: 아 귤, 필, 네, 그 네,
0: 껍질.
2: 그러면 우리 해보시죠.
0: 네 그래요.
2: 와 네, 진짜 네. 세요. 네. 벌써 취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와.
0: 도수가 좀 있으니 자 여기에다가 우리 박 선생님이 한번 약재 여기다 첨가를 한번 해보세요.
2: 자 하나 이렇게 한 줌. 오미자 진짜 맛있어서.
0: 보름 후에 이제 맛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2: 너무
0: 여기에서는 오셨으니까
2: 네.
0: 진짜 우리 이제 추성주 맛을 보셔야지.
2: 네. 오, 와, 색깔이 왕금. 왕금 색깔. 왕금 색이죠. 아, 아까보다 진짜 다르네요. 오, 여기 귤 향이 진짜 그런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와, 헤이즐넛, 초콜릿 그런 맛이 나요, 거의. 아마 오늘 이거 구매했던 것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예. 오, 예.
0: 뭘 구매하셨어요?
2: 이거 담양.
0: 오!
2: 오.
0: 담양의 대표 특산물이네.
2: 이걸로 무침, 초무침.
0: 아, 예. 죽순무침.
2: 예. 예. 조금 상큼하게. 왜냐면 여기서 그런 뒷맛으로 신맛이 있어서 조무침 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 거죠. 그리고 맛있는
0: 오, 오. 담양의 떡갈비네.
2: 딱 와. 맞았어요. 와. 정답. 오,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떡갈비. 여기 양지, 앞다리 아. 같이 섞어서
0: 추성주하고 네. 컨셉이 딱 맞는 거예요.
2: 맞아요. 그리고 이거 딱 하나, 둘, 셋. 담양. 담양 한 상에.
0: 따봉이지.
2: 금요일 가시죠. 와, 오, 너무 좋네. Here we go again, my friends. Look at this. My favorite part, the cooking. And today, the main ingredients. Meat coming from the farming around here. And the chuksun and the bamboo shoot. With two very amazing ingredients, I will do two very Damyang recipe. One is tteokgalbi, similar to a kind of a meatball. And one is chuksun muchim, spicy, refreshing salad. So now let's start with tteokgalbi. Tteokgalbi, two kind of meat. One is daeji, pork meat, and it's the aptari, the front leg, which the Sajanim said it's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very delicious, because it has a good percentage of fat
0: and also very delicious mussel. And then Hanu. Hanu is the traditional breed of Korea. Especially this part is the chest part, the upper part.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So now let's do the mixing. So the meats are mixed. Now the vegetables. One is onion and one is spring onion. Okay, very, very fine, fine chopping. And that's it. Let's put just a little bit in the pan. And tepa, spring onion. Like this, a cross section.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Bank of Korea's Jeong Yi-seok연구원입니다.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광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광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둘, 셋.
1: 라이션.
2: 안녕하세요, 오른오픈입니다. 저는 이션.
1: 저는 와이엇.
2: 와우. 예.
1: 어, BT MC로서 입상한 지가 또 두 달이 됐는데,
2: 예.
1: 아, 사실 진짜 이게 눈이 떠진

0: 뭐 이게 신상일 수도 있고 선물용일 수도 있고.
1: 아, 왜냐하면 또 요즘 뷰티가 네. 굉장히 또 K뷰티가 활성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0: 핫해요.
1: 또 선물로도 진짜 네. 많이 줍니다. 생일 선물할 것도 이제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뷰티템이 굉장히 또 높은 카테고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민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최근에 구매했는지 한번 물어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0: Let's go. 근데 이제 또 최근 구매템이 아 이게 또 인기가 뭐가 있는지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1: 또 제가 생각했을 땐 네. 요즘에 제가 추측해보기로는 네. 또 이제 해가 좀 또 뜨거워지고 있어요.
0: 핫해. 그래서, 태양을 그래서, 피하는 방법.
1: 그렇죠.
2: 네. 아, 태양 피하는 방법.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선크림 관련해서 네. 또 구매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 이제 또 날이 또 뜨거워지다 보니까 클렌징에 좀 더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0: 아, 맞죠.
1: 클렌징 제품을 좀 많이 구매하지 않았을까.
0: 아, 그렇죠.
3: 찍으셔도 돼요.
1: 네, 찍으셔도 돼요. 예.
3: 아,
1: 예.
3: 네.
1: 저희 아니랍니다.
0: 아, 저희 아니에요. 괜찮아요.
1: 아니,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0: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1: 죄송하네요. 예. 어, 죄송합니다.
0: 어, 예.
1: 셀카 찍으셨다고.
0: 예, 괜히 오해라고 나야 할까요, 이게?
1: 괜찮아요.
0: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1: 어, 도망가시잖아요.
4: Oh, excuse me. Hello, my name is Wyatt.
1: Oh, hello.
4: Do you guys have a time to interview?
5: Hello, I'm Anna from Portugal.
6: Hi, I'm Marina from Serbia.
4: Oh.
7: And I'm Viviana from Portugal as well.
4: Oh, why did you come to Korea?
5: They're big fans of Korean dramas.
4: Oh, what drama?
5: Many.
4: Many of drama? Many, like, many. What is the best one, drama?
5: The last one I remember was Crash Landing on You.
4: Ah, 사랑의 불사! 사랑의 불사! It's my favorite drama too. Oh. Yeah, okay. Oh, have you guys bought, like, recently, like, K-beauty item?
5: Yes.
4: Oh, when you bought it, you have seen the review or
5: TikTok?
4: Oh, yeah. TikTok.
5: TikTok.
4: From the TikTok.
5: Instagram.
4: Yeah. Oh, then you got a
5: ChatGPT.
4: ChatGPT. Oh, from ChatGPT. Oh, okay. You got information from that.
5: She has dry skin, and then she asked ChatGPT for dry skin. I have oily skin, so I go on TikTok and go oily skin recommendations, and then we get what we want to buy.
7: They review it to me and then they say what is good and I will buy what they recommend me.
4: Can you tell me what item is?
5: Okay.
7: It's a long list.
5: It's a long list. So I visited probably every Olive Young in this city. Also the pharmacies have really good creams. And I got some pharmacy creams.
8: I'm looking for the picture of the products because I took a haul.
0: Oh! 많이 찍었는데요?
8: And this is the first part. I bought toner.
4: Toner.
8: Round lip.
1: Round lip.
8: Dok Dok?
4: Dok Dok. Dok Dok. It was good?
8: Yes, yes. The toner I really like. It's very hydrating, I would say. So I really like the Korean stuff. I also got vitamin C.
4: Yeah.
8: I also have the retinol shot, the really viral one. But also we got some hair products.
0: 어, 근데 저기 커플들 하고 싶지만
1: 좀 할까? 아, 하자.
0: 카메라 너무 급하게 바로 오지 마시고 형 한 번만 들어줘.
1: 그냥 살짝 섭외 느낌으로 해.
0: 어.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가 좀 촬영을 뭐 하고 있는데 인터뷰. 아, 이은진ですか?
9: 싱가포르.
0: 싱가포르. 섭외 됐습니다. 싱가포르 분들이래요.
1: Hello. Nice to meet you.
4: Hello.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Are you guys couple?
9: Yes,
1: we're married.
4: Oh, really?
9: Yes.
4: Oh, my God.
1: Congratulations.
4: Thank
9: you, thank you.
4: 1 year plus.
1: 신혼부부입니다.
4: Recently, have you guys bought anything in a K-beauty?
9: Yes.
4: Oh, really? Yeah. In Korea?
9: Yeah.
4: Oh, then what did you guys buy?
9: Usually, I get 정생물.
1: 정생물.
0: 정생물. 정생물. 정생물. 정생물이 뭐죠?
1: 그 이제
9: 쿠션.
1: 그렇죠. 쿠션도 많이 쓰고.
9: I think cause my skin is a bit more sensitive. So creams typically are a bit more soothing. Yeah. So I prefer K beauty items actually.
4: What about you? You there?
10: I like Estura because I actually have eczema.

0: So my skin gets dry, but Astura actually keeps it quite moisturized.
1: Oh. When you buy,
2: yes.
1: 사실 때 뭘 보세요? Important thing.
0: I look at reviews.
3: The review.
0: And whether it's from a reputable brand. Mm-hmm. Yeah, so usually the Korean brands are the ones that get recommended the most.
2: Yeah, it's part of our daily routine.
3: Are you satisfied?
2: Yeah, yes.
3: Oh, you love it? You like that?
1: Yeah. Oh, you,
3: have you studied Korean?
2: Not really. Understand a little bit.
3: Oh, really?
0: Wow. From watching Korean brands.
1: K뷰티만큼 K-드라마도 핫하네요.
3: 어, 그렇죠. K-드라마가 또 핫하죠. 저도 드라마 러버로서 인정합니다. What is your favorite K-drama?
2: Goblin.
1: Goblin?
3: Goblin is my favorite drama, really. In my life.
1: 아니, K-뷰티 얘기할 때
3: 텐션이
1: 있는데
3: K-드라마
1: 얘기할 때
3: 그거
1: 과연 텐션이
2: 많이 있죠.
3: 이동구 선배님? 아, 오케이.
2: We cried when we watched.
3: Me too. At the last episode.
2: Last few,
3: yeah. Yeah.
2: When he stepped.
3: Oh, yeah. When she, like, a car crash and he cried. You know?
1: Yeah, 뭐야? 얘기할 때 텐션이 높아.
3: When Kim-jin cries, you know, my life is, like, going down.
2: Yeah, I know.
3: Yeah, it's like
1: this is KBT program.
2: Okay, oh, sorry. Yeah.
3: Sorry about that.
4: 와, 근데 도심 속에 또 이렇게 서울숲이 있으니까
5: 그 공기가 좋아요.
4: 진짜.
5: 와, 이게 그 초록색을 많이 보면은 마음의 안정이 생긴답니다.
4: 맞아요. 그리고 이제 KBT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한국 오면서
5: 네.
4: 이렇게 또 서울숲에 놀러 오시면 굉장히 또 새로운 그런 또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 네.
6: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혹시 소풍 나오신 건가요?
7: 네.
5: 아, 진짜로요?
4: 저희가 멀리서 봤는데 피부에서 다들 광이 나셔가지고
5: 네.
4: KBT에 관심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5: 아,
4: 그러면 약간 이제 구매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성분이 될 수도 있고 브랜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뭘 가장 많이 이렇게
7: 성분을 많이 보죠.
5: 성분.
3: 네. 아, 성분.
7: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인가?
1: 히알루론산. 네. 우리는 기미 광채.
8: 네. 기미 가리고 광채 나고 이런 거 많이 사와요.
4: 혹시 그러면 가장 최근에 구매한 KBT 아이템, 한국 브랜드 제품.
9: 지금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우연히 PX 물건을 쓰게 됐는데
3: 달팽이.
9: 너무 달팽이를 처음에 쓰다가 너무 좋아서 해외로 선물도 하고 저렴하고 촉촉하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들 덕보고 있어요.
3: 아들도?
8: 우리 아들 최고.
7: 저는 진짜로 어제 샀어요.
4: 샀어요? 구매 목록.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7: 저 어제 산 건 이거네요. 수분 토너.
4: 오, 이거 한번
7: 배송 완료.
4: 야,
3: 오, 많이 사셨네.
4: 많이 사셨습니다.
7: 네, 배송 완료. 진짜로.
4: 말은 하나 사셨는데 지금 세 개 사셨어요. 자, 일단 더마토리 히랄샷 베리어 앰플 하나 사셨고요. 지금 에스트라 에이시카 365 수분 토너 지금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7: 네, 요것도 네. 요것도 산 거.
4: 네,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수딩 크림 이것도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네, 집에 가면 있으실 거예요.
7: 거예요.
4: 네. 네. 네.
7: 거짓말 아니죠?
4: 네, 완전.
3: 아, 도착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택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7: 새로 왔어요. 에스트라라는 제품인데
3: 네.
7: 병원에서 팔더라고요. 어느 순간 올리브영에 팔아서
4: 맞아요, 맞아요.
7: 너무 좋아서 그냥 뭐 부담 없이 마음껏 쓰고 있어요. 세럼도 좋고 스킨, 로션, 그다음에 영양크림 다 쓰고 있어요. 뭐 집에 있는 애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패션의 끝장판은 피부야. 그런 거예요.
4: 맞습니다.
3: 맞아요.
7: 네. 뭐 옷 같은 거 그냥 뭐 입어도 피부 관해서는 그래도 조금 신경 쓰는 편이에요.
3: 그래도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7: 아이도 누구세요?
4: 온앤오프라는
3: 네, 온앤오프라는 그룹인데
4: 혹시 모르시는데 지금
3: 리액션이 너무 좋으신데요?
7: 애들한테 제가 딸내미가
4: 되게
7: 관심이
4: 아 진짜요?
3: 아 그래요? 나중에 온앤오프도 혹시 홍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아 예, 감사합니다. 아,
3: 그럼요. 저희가 뭐 김밥 같이 먹는 걸로 갈까요?
5: 네, 저희를 찍는
4: 같이 찍는 게 아니고요.
3: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3: 아우, 감사합니다.
4: 게리트!
3: 오케이.
4: 게리트!
3: 나왔다.
4: 간다.
3: 나왔다.
4: 명수!
3: 나왔다.
4: 비스트!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3: 가능하실까요?
10: 이거 나가요?
4: 요즘 최근에 뭐 고민 같은 거 있어요? 피부에 대해?
6: 요즘 좀 그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좀 건조한 속건조 겉에는 기름이 돋는 그런 게 조금 고민인 거.
4: 수부 드세요?
6: 수부
4: 드세요. 저도요. 오 예스.
6: 저 수부지.
4: 오 예스. 오 스리 수부지.
3: 수부지.
4: 그 KBT에 갔는데서 이제 쇼핑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6: 종종 합니다.
4: 아 진짜 종종?
6: 2주에 한 번.
4: 최근에 구매하셨던 그런 아이템들 뭐 있을까요?
6: 저는 그 달바의 스킨패드. 오.
3: 달바의 스킨패드.
6: 뭐죠? 제가 브랜드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에센스 샀어요. 그 올리브영에서 사서 기록은 있거든요.
4: 아 진짜? 네.
3: 그럼 그거 보여주시면 되네.
4: 혹시 두 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6: 지금요?
3: 네, 지금 혹시 가능하다면.
6: 아 찾았다.
4: 드링. 이유가 뭐예요, 좋은 점?
6: 제가 진짜 보습이 별로 그 수부지인데 진짜 수분 충전이 너무 잘 돼가지고 화장이 잘 먹어요.
10: 저는 달바.
4: 혹시 이 구매하신 이유가 뭐죠, 달바?
6: 달바가 이 스킨패드가 닥토랑 펙토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건조한 날에는 이제 닥토 한번 하고 펙토로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좀 유분기가 도는 날에는 그냥 닥토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4: 아, 그렇게 또 좋은 정보.
3: 네, 좋은 정보. 꿀팁. 이렇게
4: KBT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네. 이제 점심시간이시니까 네.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3: 감사합니다.
4: 네, 화이팅!
3: 수고하세요. 와, 이제 또 인터뷰를 저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4: 맞습니다.
3: 네, 그래가지고 좋은 또 제품들을 또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추천을 가지고 또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죠. Let's go!
4: Let's go! 와우! 사고는 싶은데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많으시죠?
3: 그렇죠.
4: 오늘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3: 와우! 네, 시민분들의 제공 구매템을 직접 추천받아 봤는데요.
4: 먼저 서울숲에 놀러 오신 외국인분이 추천해 주신 라운드랩의 네. 1025 독도 토너입니다. 이 제품은 저자극 각질 토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네. 각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네.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각질 때문에 스킨케어 제품들의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꾸준히 각질 케어를 해줘야 합니다.
3: 아 이제 나같이 또 피부 관리가 또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렇죠, 그런 거네요.
4: 그렇죠. 자,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이름이 독도잖아요. 이유가 네. 뭐겠어요? 모르겠죠.
3: 청량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4: 맞습니다.
3: 맞아요?
4: 또 괜히 뭐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의 해양 심층수에 풍부한 네.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대요.
3: 그래서
4: 인체와 유사한 미네랄 밸런스로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과연 찐일까?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재영이가 또 재영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 좋아요, 좋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저도 써봤는데 네. 완전 물 같습니다.
3: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4: 그렇죠. 이제 저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3: 그렇죠.
4: 딱 좋죠.
3: 근데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4: 있어요?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거의 드물죠.
4: 드물긴 하죠. 자, 가보겠습니다.
3: 네.
4: 야 이거 진짜 완전
3: 무리네. 물이네.
4: 와 물이야. 마셔도 되겠다.
3: 그건 아니고요.
4: 자 끈적인 것 같아요. 싹 해가지고.
3: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진짜 물 같아요.
4: 맞아. 이거 사실 그래.
3: 그냥 물인데?
4: 자 향은 어때요?
3: 이거 없어요. 무향이네.
4: 무향이고 또 이제 끈적이지도 않고. 네. 근데 또 이 토너는 다른 또 키포인트가 있어요.
3: 뭔데요?
4: 저희가 그때 사전에 촬영 때 네. 닥토 시험 했었잖아요.
3: 네.
4: 닥토. 화장솜을 이용해서 닦는 그 토너인 거죠. 찹토. 손으로 이용해서 토너 이렇게 착착착착 하는 겁니다.
11: 오, 정답.
4: 예스. 뭐라 썼니? 닥토가 뭐예요?
3: 뭔데요?
4: 하차할래?
3: 닦아내는 토너.
4: 오, 맞아요.
3: 닦아내는 토너.
4: 오, 맞죠? 밀당을 하네.
3: 네, 그렇죠. 닦아내는 토너.
4: 자, 화장솜.
3: 네,
4: 자.
3: 이건가요?
4: 맞아요.
3: 오!
4: 자, 이제 화장솜에 닥토란.
3: 네. 네.
4: 누가 꿰맸어요, 이거?
3: 이거. 아니.
4: 괜찮아요? 아니. 남자고 뭐가. 아야, 아파라.
3: 아,
4: 가위로. 오.
3: 와우.
4: 아까 말했죠. 각질 제거가 중요하다고.
3: 네.
4: 닦아내면서 삐끗결에
10: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각질이 이제 좀 제거가 되면서 또 피부 모공을 막지 않고 피부 흡수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주의할 점이 있어요.
11: 뭔데요?
10: 제품을 좀 많이 발라야 돼요.
11: 아, 화장솜에?
10: 그래야 또 이제 부드럽게 또 자극적이지 않게
11: 완전 적셔서?
1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용량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듬뿍듬뿍 쓰시라.
11: 오.
10: 깔끔합니다.
11: 네, 깔끔하죠. 다 네, 나쁘지 않아요. 보통 브랜드 이거는 뭐 외국분들이 많이 또 사용하시고 있잖아요.
10: 맞아요, 맞아요.
11: 맞습니다. 좋아요.
10: 자, 그러면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11: Let's go. 솔직히 나는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이 제품.
10: 진짜요?
11: 네, 눈이 갔어요. 크긴 진짜 크고 그 무게가 좀 있어요.
10: 오!
11: 어, 단무지인가?
10: 뭐야, 뭐 식당 도시락 아니에요?
11: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거. 어, 이거
10: 와사비 쌈무야?
11: 와사비 쌈무하고 이거 단무지.
10: 뭐야, 반찬통이에요?
11: 네, 아, 아무튼.
10: 근데 크긴 하다.
11: 네.
10: 자, 이렇게 뜯어보면.
11: 네. 어이. 알았어.
10: 개봉을 확실하게 하셨네. 이게 또 2스텝으로 쓸 수 있는 패드인데 먼저 녹색은 피부 진정, 아, 피부 각질 등 피부 진정. 바탕을 다져주는 패드고요.
11: 다져줘요.
10: 노란색 패드는 수분과 붓기 개선에 도움을 줘 초간편 팩을 할 수 있는 팩 패드라고 합니다.
11: 와우. 피부 컨디션에 따라 이거를 또 골라먹는 재미가 있겠네요.
10: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이시죠? 모르겠는데 격자 이렇게 엠보가 있어요. 격자 엠보 면으로 피부결을 매끄럽게 정돈해주고 반대편에 이제 부드럽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소프트. 토너 팩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자, 패드팩이다 보니까 또 이제 뭐가 중요해요? 밀착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자, 한번 테스트 하시죠.
11: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10: 네. 오씨. 그게 누가 뭐 얼굴을 이렇게 흔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11: 아, 혹시나 진짜 테스트 리얼해야 되니까.
10: 그러니까.
11: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솔직하게.
10: 오!
11: 전혀 불안감이 없어요.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10: 그쵸.
11: 예. 네, 전혀 불안감이 없습니다. 진짜로.
10: 사실 또 뭐, 이렇게 얼굴에 붙이고 이렇게 헤드뱅이를 하지 않는 이상 네.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또 밀착력이 있습니다. 어때요? 또 이게 진정이 되나요? 좀 시원해요?
11: 어, 시원해요. 쿨감. 완전 시원해요. 네, 쿨감이 좋아요.
10: 자, 그 다음 뭐예요?
11: 이제 단무지.
10: 그렇죠. 단무지죠. 쌈은 먹었으니까 단무지도 먹어야죠.
11: 네, 맞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예요?
10: 이제 이거는 좀 콜라겐.
11: 콜라겐.
10: 콜라겐 젤 패드입니다.
11: 아...
10: 그래서 뭔가 패드팩. 그럴 때 좀 더 거기에 초점이 된 그런 패드예요.
11: 좋습니다.
10: 자, 뭔가 그리고 아까 녹색 그 패드보다 질감이 좀 후드르드랍니다. 이렇게.
11: 이 패드 모양이 좀 또 달라가지고.
10: 네. 또 이 패드 이 모양이 또 중요한 게 또 이제 눈. 눈가나 코 옆에 붙이기가 또 이런 모양이 좋습니다.
11: 아, 그래?
10: 그걸 좀 알았네요. 닳아, 여기가.
11: 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10: 나쁘지 않아요.
11: 네, 나쁘지 않고 또 수분감. 좋아요.
10: 좋아요?
11: 네. 믿어주세요.
10: 네.
11: 어, 이거는 조금 전 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10: 아, 이게 아무래도 네. 콜라겐이 들어있고 네. 영양분이 좀 많은 느낌입니다.
11: 아, 그렇죠.
10: 또 좋은 점이 네. 사실 두 개잖아요.
11: 네.
10: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진정을 하고 싶다.
11: 네.
10: 그럼 이 녹색 패드를 쓰고
11: 네.
10: 오늘은 좀 이제 콜라겐을 충전하고 싶다.
11: 네.
10: 이 노란색 패드를 쓰면 될 것 같은
11: 네.
10: 일석이죠.
11: 네.
10: 좋습니다.
11: 좋습니다. 자, 좋아요.
10: 자, 다음 제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 네. 뭐 다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통하시던 이제 어머님들께서 또 이제 인증까지 해주신 제품이죠.
10: 그렇죠, 그렇죠.
11: 직접 이제 Extra Atoveria Hydro Steam Cream.
10: 맞습니다.
11: 네, 맞습니다.
10: 아니, 이 브랜드가 네. 병원 다니는 사람들의 비밀 병기였어요.
11: 아, 진짜?
10: 이제 아는 사람들만 아는
11: 오.
10: 그런 제품이었는데
11: 예.
10: 인기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접근성이 좋은 365 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1: 아...
10: 와이어손에 네. 말고 제 손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11: 어, 왜?
10: 저도 분량 좀 챙겨야죠.
11: 아, 좋아요.
10: 이게 제가 사실 365 크림을 써봤었어요.
11: 저도요.
10: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무거웠어요.
11: 오, 헤비.
10: 헤비해가지고 해봤는데 사실 이 수딩크림은 아무래도 그 크림보다는 수딩이니까 좀 더 가벼운 보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1: 오, 그렇죠.
10: 한번 기대가 되는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11: 저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10: 거의 뭐 진짜 확실히 수딩크림이라서 그런지
11: 어,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10: 어. 사실 저는 또 이제 계절마다 크림을 바꾸는데
11: 네.
10: 수딩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봄이나 여름에 네. 씁니다.
11: 여름에 쓰기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생각해요?
10: 아무래도 이제 젤 크림이다 보니까 네.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여름에도 쓰기 좋을 것 같긴 한데
11: 네.
10: 확실히 가벼워요. 제가 좀 많이 발랐잖아요. 많이 바르고 네. 좀 뭐랄까 그래서 이거 흡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 생각했는데 보들보들하니 약간
11: 좀 그러네?
10: 딱 괜찮게 오 됐어.
11: 나도 그래.
10: 어.
11: 어 그치?
10: 진짜로 어. 거짓말 아니라
11: 마무리감도 나쁘지 않고 일단은 무향 이것도 무향이네.
10: 추세가 좀 무향이에요.
11: 와 형 진짜 많이 하네.
10: 당연하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합니다.
11: 저도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10: 어디에요? 있는 것 같은데?
11: 아닙니다. 아무튼 뭐 공부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서
10: 해야죠. 마지막 네. 제품!
11: 다음 제품은 싱가포르 K-드라마 덕후분께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또 공감대를 형성하신 분인데 추천해주신 제품이 정샘물 예, 이제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입니다. 뭐 이거 그분이랑 너무 통했어서 그런지 이 제품은 그냥 좋을 것 같아요.
10: 아 그쵸?
11: 예.
10: 저는 예. 이거를 예. 씁니다.
11: 오!
10: 제가 이제 가끔씩 라이브 방송 단체 라이브 같은 거 할 때 예. 간단하게 할 때는 쿠션을 써요.
11: 오!
10: 스터디 슬러이자
11: 네.
10: 베이스 메이크업의 진짜 강자라고 불립니다. 뭐 단순히 잡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촉촉 윤광 근본 쿠션이라 네. 바른 직후 윤광 피부를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11: 네.
10: 자, 볼게요.
11: 어디 한번 보도록 하지요.
10: 자.
11: 유.
10: 근데 나도 썼을 때 약간 좀 그게 있더라고.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물광, 윤광. 자, 안쪽에 이 덮개 보면은 믹스 앤 터치라고 네. 있습니다. 이게 블렌딩 팔레트인데
11: 네.
10: 이제 양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실러를 여기다 짜서 믹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1: 아 믹스까지 해가지고?
10: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11: 우와!
10: 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오.
10: 초보자들은 이거 찍고 바로 바릅니다.
11: 네.
10: 안 되죠?
11: 바로 안 돼요.
10: 여기 한번 찍어줘야 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덜어내줘야 되죠.
11: 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너무 많이 바른 거 아니야?
10: 훨씬 더.
11: 촉촉해?
10: 어, 촉촉해. 이거 괜찮아. 촉촉해. 근데 어디까지 발라야 돼요?
11: 형
10: 손톱까지 바르.
11: 손바닥까지 바르겠어 이러다가 뭐야? 어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색감도 그렇고
10: 답답해 보이지 않고 좀 이게 윤광이 나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
11: 여기 이게 안 한 거 이게 한 거잖아요.
10: 그렇죠.
11: 확실히 봤을 때 이쪽이 아 확실히 더 이쁩니다.
10: 그렇죠.
11: 뭐 드러내는 게 색감이요.
10: 자 커버력 어떤 것 같아요?
11: 좋아요.
10: 진짜?
11: 어 진짜 아 진짜로 장난 아니고 이게 티가 막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막 티가 나지 않아요. 카메라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네. 그만큼 커버력이 좋다는 거지.
10: 오 그러네.
11: 또,
10: 네. 오. 이 힘줄이 사실 이게 힘줄 여기 보시면 이게 좀 힘줄이 딱 보여야 되는데 네. 확실히 바로 넣었어요 커버. 탯줄이요?
11: 탯줄.
10: 내 뭐라 했어? 아 힘줄이라고 했어? 고장났네. 커버력 나쁘지 않아요.
11: 네, 네 좋아요.
10: 탯줄을 가려버린다.
11: 네.
10: 아무래도 이제 촉촉하고 네. 윤기가 있어서 네. 건성이나 네. 복합성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11: 네, 네, 네.
10: 지성 분들한테는 비추입니다.
11: 네. 그러면 이제 뭐 슬슬 각자의 원픽을 한번 뽑아볼까요?
10: 그쵸.
11: 이번엔 형부터 골라.
10: 저는
11: 네.
10: 아, 저 이 에스트라 하이드로 수딩 크림 고르겠습니다.
11: 아, 수딩 크림.
10: 제가 그 365 그 라인 크림 쓸 때는 굉장히 좀 무겁고 좋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거 확실히 수딩 크림은 보송보송하니 괜찮은 것 같은데?
11: 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샘물. 아 근데 한 거 보고 어느 정도 이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좀 발라지는 거 보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봐도 색감이 다른데도 어색하지가 않다라는 게 보여져서 좀 전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10: 좋습니다. 자 이제 네. 원팩을 또 뽑아봤으니까.
11: 맞습니다. 그 시간이 네. 왔지요.
10: 그쵸.
11: 뷰티북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10: 진짜요?
11: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피셜이
10: 미국 피셜인지 경유해 주려고 모르... 지금 하신 네. 것 같은데?
11: 네, 그래도 한번
10: 좋습니다.
11: 해보죠.
10: 저 가보자!
11: 네! Let's go!

0: 영어를 많이 쓰면 멋있더라고. 자, 놀라지 마샤. 따라라. 경화 브랜드잖아요. 이 본연의 디자인을 저는 이제 리스펙해 줬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라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그대로 착안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사막 같은 세상, 너만의 오아시스. 오아시스 낚시예요. 사막에 비를 내리게 해줍니다. 그것도 365일. 더마 온! 제가 온 앤 오프잖아요. 뷰티 온 앤 오프처럼. 더마 온! 아. 제가 지금까지 해본 토대로 느꼈을 때 포장을 잘하면 된다.
1: 아무튼 저도 끝났습니다. 정샘몰에 약간 일단 브랜드를 좀 나타냈고, 이게 편하다라는 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찍어봐서 편안하다, 자연스러운 색감, 촉촉함. 여기 안에 또 믹스 앤 터치가 또 포인트잖아요. 그걸 또 나타냈고, 또 what you can't,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오. 네, 한다. 그렇습니다. 오.
0: 진짜 아이디 없어서 사인까지 했네요.
1: 네, 사인이에요.
0: 그래서 이제 늘게 없어서 자기 사인까지.
1: 네.
0: 자기 명성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1: 네. 네, 오늘 시민분들을 만나 또 최근 구매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솔직히 저도 혹하는 제품들이 많았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0: 이제 더 이상 어떤 거 사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믿고 보는 뷰티 온 앤 오프 후회 없으실 겁니다.
1: 예요.
0: 그럼 다음 주에 만나.

0: What a beautiful performance filled with deep emotions.
1: 그러니까요. 왈전 골든이어라.
2: All right, now that we've had a taste of heartfelt ballads, it's time for some thrilling dance tracks, right?
1: 그럼요. 이어서 분위기를 확 바꿔줄 분들을 소개해볼 건데요. 도팜의 K-pop 페스티벌의 주인공입니다.
2: Starting with the energetic rookie boy group, Frame the X.
1: 유쾌한 에너지와 중독성까지 갖춘 크리스티나, 유재필 씨. 그러시구나. 무대 만나볼게요. 뮤직 스타트!

0: Yo, that was insane. I can't stand still.
1: 그러시구나. 완전 여름이구나. 아, 예스. 아까 느껴지는 아, 정말 시원한 무대였습니다. 아, 좋습니다.
0: But summer isn't just about upbeat songs.
1: 맞아요. 또 안 그래도 제가 요즘 완전히 꽂힌 노래가 있거든요.
0: 뭐죠? What is it?
1: 네가 좋아. 네가 좋아.
0: 아하. Yeah, I like that one too.
1: 네가 예뻐서 좋아. 아, good, good. 또 이런 몽글몽글한 노래도 들어줘야겠죠?
0: That's right. That's why we prepared a soft and dreamy festival.
1: 네,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

0: Simply K-pop, it is now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artists'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Shall we bring out the guest for today then?
1: 네, 데뷔와 동시에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분들이죠. Heart of Woman 분들입니다. Welcome!
0: Welcome!
1: 아, 네.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아, 좋습니다.
0: All right, loving the energy today. Hello, Heart of Women.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Five on Dream. 안녕하세요, Heart of Women입니다.
1: 네, 환영합니다. 아,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나를 잃지 않는 방법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 데뷔 앨범은 하나로 모인 꿈과 가장 빛나던 시간이 모여서 저희 하트 오브먼만의 노래와 세계관을 담아낸 앨범인데요. R&B 특유의 깊은 감성과 노스텔지어적인 느낌이 저희 앨범을 잘 표현해준다고 할 수 있고 또 저희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시면 트랙이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 하트 오브먼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또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타이틀곡 나를 잃지 않는 방법은요,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에도 결국에는 나를 믿는 힘으로 다시 일어선다는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하트 오브 우먼만의 색깔과 감정이 가장 잘 담긴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0: Wow. Well, we watched your performance and you really brought the Y2K vibe to life.
1: 맞습니다. 또 그래서 말인데 포인트 안무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2: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지현미.
2: 네, 저희 타이틀곡 사비 안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2: 손을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안아주시고,
1: 안아주시고,
2: 흔들고,
1: 흔들고
2: 창하고, 머리카락 창 치고,
1: 머리카락 창.
2: 뒤에 보고,
1: 뒤보고,
2: 다시 앞에 보면서 흔들고, 창창 하고, 머리카락 치고,
1: 머리카락 치고,
2: 위로 올리고, 내리고, 아, 옆으로 하고,
1: 머리가 하고.
2: 골반 치고,
1: 골반 치고,
2: 가슴 치고,
1: 가슴 치고,
2: 얼굴 가리고,
1: 얼굴 가리고,
2: 옆으로 보여주고,
1: 보여주고,
2: 주먹,
1: 주먹,
2: 아, 내리고,
1: 내리고,
0: 내리고,
2: 앞에 보고,
1: 앞에 보고,
2: 두 번 치고,
1: 창,
2: 던져요. 네, 맞습니다.
1: 너무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0: 덕분에 수월하게 우리도 챌린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럼 한번 같이 해볼까요?
2: 네.
1: 좋습니다. 오케이. 자리로 한번 와주세요.
0: Come on.
2: 파이팅.
0: 자, 준비 되셨다면 뮤직 큐.

0: 아지정장.
1: 와. 아유, 감사합니다.
2: 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0: 와우.
2: 자,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3: Yes,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2: Hello.
3: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Hi everyone, my name is Selma and I'm from Spain. Nice to meet you.
3: Spain에서 온 셀마입니다.
2: 네, 셀마.
3: All right, and I heard you brought something special to show Heart of Women today.
4: Yes, I'm going to sing a bit of Lost in Proof for the girls.
3: Yes, 나를 잃지 않은 방법 보컬 커버 준비했다고 합니다.
2: 좋습니다.
3: Take it away, Selma.
2: Let's go.

0: 회사. 와. 와.
1: 와. 아니 아니 최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너무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좋습니다.
3: Yeah, you sang so well. She said thank you. Well, Selma,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Heart of Women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4: Yes, for the first question, what's the most important detail you put the most attention on your hair and your outfit today?
3: Uh-huh. 오늘 각자 헤어와 메이크업에서 가장 공들인 디테일은 무엇인가요?
2: 일단 저희 오늘의 디테일은 복장과 잘 어울리는 이런 헤어 아이템과 또 이런 귀여운 블러셔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3: Yes, so the hair items in her hair and the blush that she has on her cheeks.
1: 좋습니다. 아이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5: 네, 저는 헤어는요 하이틴스러운 이런 파란색 머리띠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업은 오늘 이쁜 잘 보이진 않지만 저희 머리색과 잘 맞는 금색의 속눈썹을 붙였습니다.
3: 아, so for hair, she put on a high tint vibe type of hairband, and I don't know if you can see that well, but she has on gold glitters on her eyelashes that matches her hair really well.
1: 좋습니다. 자, 류이님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6: 네, 저는 오늘 사과머리 시도해봤어요. 아. Yes.
3: Yeah, so she tied her hair up like the stem of an apple.
1: Apple.
3: And it's her first time doing this type of hairstyling.
1: Mm-hmm.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4: Is there a beauty product that you always carry with you in your bag or in your makeup pouch?
3: 평상시 가방이나 파우치에 꼭 들어있는 뷰티 아이템이 있는지.
1: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릴리 씨?
2: 저는 화장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시간이 많은데 최근에 빠진 미스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요즘 최근에 약간 필수템이 돼서 매일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3: Yes, wow. So because they have to have their makeup on for such a long time, she always has mist in her pouch that she could just take out and spray.
7: 저는 간식을 진짜 좋아해서 간식 파우치가 따로 있는데요. 당 충전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먹을 수 있게 초코 과자랑 과자를 이렇게 조금씩 여러 종류로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3: So it's not a beauty item, but she has a pouch for snacks so that whenever she's low on blood sugar, she can recharge.
1: 좋습니다. 채희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저는 좀 향이 좋은 걸 되게 좋아해서 되게 다양한 향수들을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날의 아웃핏과 잘 어울리는 향수를 항상 뿌리는 것 같아요.
3: Oh, so she really likes scents. So she has a pouch full of perfumes, and she picks the perfume that suits the outfit of the day the most to spray to put on.
1: 오늘 뿌린 향은 어떤 향이에요?

0: 이렇게 바짝 올리면 기분이 좋아져요. How?
1: Eyelashes, and the higher they go, the higher your feelings will be. The higher your serotonin will be. Yeah.
2: 좋습니다. 또 류이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3: 저는 아이라이너 할 때는 꼭 조금만 하고 네일 팁이랑 이렇게 하면은 라인 완벽해요.
1: 오, yes. 네일 팁이요?
3: 네.
1: 이렇게 손톱 끝으로 이렇게.
3: 네, 손톱 이렇게.
1: Oh yeah. So wow, so really? she yes. likes to put on eyeliner that's.
3: Well, I do a little bit of eyeliner, and then like I use my nail tip to like do the line.
4: She knows English.
2: Oh, thank you,
1: 류인 씨.
4: 영어를 자유롭게 써주세요.
3: 아 네. 네. 아 너무 좋아요.
4: 류인 씨의 영어 실력 여기서 마음껏 뽐내세요.
2: 좋습니다, 좋습니다.
3: 네, 그래서 I do a little bit of eyeliner. 어, 해야 돼요?
2: 계속 말을 쓰려고 하셔도 돼요.
3: I do a little bit of eyeliner and I. With my nail like tip, I just do a line like this, and it comes out really perfect.
1: Nice.
2: Okay.
1: All right, grea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then.
5: For the last question, if you could try in future comebacks, a new hairstyle or hair color, what would it be?
0: 저는 아주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머리가 있었는데 네. 모두들 반대해서 아직 해보지 못했지만 완전 탈색을 한 다음에 완전 밝은 약간 핑크색 머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1: 오호! So she would like to bleach her hair completely and do a really bright pink color.
2: 누가 반대했어요?
0: 주변 사람들 모두가.
2: 주변 사람들이 좋습니다. 다음 류이님 어떤 게 있을까요?
3: I've always wanted to try Oreo hair.
1: Oreo oh, hair?
3: Yes.
1: What is Oreo hair?
3: Oreo hair.
1: Black and white?
3: Yeah. Oh. With like bleached pieces.
1: Oh, like little bridges.
3: Yeah.
1: Oh, okay.
2: 좋습니다. 또 리리님은 well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저는 사실 이루었어요. 제가 데뷔 전에 가장 하고 싶었던 색깔이 레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레드를 하게 돼서 이루었는데 다음 활동에는 뭔가 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를 하고 싶습니다.
1: 오케이! 팬분들 레인보우 컬러 원하시면 그거 할 위안 있으세요?
0: 해볼게요.
1: Okay. So Lily said she's been wanting to try red hair for a long time, and so she's really happy to have tried it out for this debut promotional period. And she says she is down to try whatever the fans want to see on her. All right, Selma, could you give us a final message before we wrap things up?
5: Heart of Woman, you finally made your debut with a full-length album. I will always be rooting for you, and I'm looking forward to future projects. Fighting, and you all look beautiful today.
0: Thank you!
1: All right, thank you for joining us, Selma. Now it's time to see Heart of Woman perform their new track.
2: 자, 잠시만요. 제가 그때 지금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멤버들 분 중에 무려 6개 국어가 가능한 분이 계시다고요?
1: 와우!
0: Yes.
1: Six.
2: 어떤 분이죠? 하나, 둘, 셋!
0: 류이!
2: 아, 류이님! 아, 어쩐지 영어부터 지금 굉장히 출중하신데 어떤 국어가 좀 가능하세요?
3: 저는 이탈리아어랑 네. 영어랑 네. 스페인어랑 프랑스어랑 중국어랑 한국말도 할 수 있습니다.
2: 와, 대박! 와. 아니, 여섯 개라 해서 네. 저는 뭐 귀여워, 뭐 약간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1: 귀여워, 예뻐서
2: 네. 그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여섯 개 국어예요. 그러면 류인 씨, 그럼 지금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계실 팬분들을 위해서 여섯 개 국어로 짧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3: 네! Hi, please look forward to our performance on stage today.
2: 영어 나왔고요.
3: 네.
2: 자, 이탈리아 가볼까요?
3: 네. Spero che ascoltiate tanto il nostro album Heartbite Legacy.
2: Grazie. Grazie. 자, 프랑스 한번 가볼까요?
3: 프랑스요?
1: 프랑스요.
3: 네, 프랑스. 중국어?
2: 중국어? 아, 중국어 yeah, 가볼까요? 중국어. 중국어 가보십니다.
1: 都可以.
3: 我也可以. 请大家多多关注，多多期待 Heart of Woman.
2: 谢谢. 어떤 거 가볼까요 다음엔?
3: 프랑스.
2: 프랑스 가볼까요? Let's go.
3: Écoutez beaucoup nos chansons, surtout Lost in Proof.
2: Merci beaucoup. 자, 어떤 거 가볼까요? 스페인어 가볼까요?
3: 네.
2: 좋습니다.
3: Por favor, presta atención a nuestra coreografía principal. 만날 사랑할 거야.
1: Okay, gracias.

0: Alright then.
1: This... 자, 마지막으로 한국어 한번 가봅시다.
2: 오, 우리 앞으로의 하트 워먼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와!
3: 감사합니다.
0: 정말 언어 만능이시긴 하네요. 정말 대박. 네,
3: 천재, 대박. 천재.
0: All right then. Let's go straight into Heart of Women's performance of Lost in Proof.
1: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4: 네.
1: 자, 그렇다면 뮤직 스타트.

0: So the final performance of a festival is always the most memorable, right, Wonjin?
1: 예, 맞아요. 또 그 여운 때문에 이게 집에 가서도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나잖아요.
0: Totally. That's why I'm even more excited for today's final performance.
1: 네, 이번 여름 특집의 대미를 장식할 Holy Vocal Festival 시간입니다.
0: The wait is over. The blueprint of vocal groups is back together as a full group in 15 years.
1: 네, CIA 무대입니다. 뮤직 스타트!

0: Let's go! Simply K-Pop! That about brings us to the end of Simply K-Pop Summer Special, the Summer Festival.
1: 네, 시간이 정말 순삭순삭 완전 그냥 삭제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페스티벌 잘 즐기셨나요? 네! 좋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여름이 조금 더 청량해졌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Yes,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thrilling K-pop performances. Bye. See ya.
1: See ya.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 of Jeong Hee-seok Yong-guan.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땀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For children, Taekwondo is a source of growth. And for adults, it can be a turning point in their lives. Seung-hyun, a counseling manager at a traditional medicine clinic, is always busy attending to patients, and she does it with a positive attitude. Even when she's busy, she never skips stretching, a habit that helps her maintain her exercise routine. After work, she heads somewhere busily.
1: 사실은 다른 사람들 힘들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더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오히려 더 많이 나고 가는 길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가면 에너지가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0: She's going to none other than a Taekwondo center. This is where her personal time finally begins. The moment she puts on her uniform, she is transformed into a Taekwondo instructor. Every movement reveals the skill of a seasoned practitioner. Seung-hyun started Taekwondo at the age of 32. She is now in her 16th year of training. What made her fall in love with Taekwondo, once thought of as a sport mainly for children?
1: 둘째 아이를 낳고 체중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체력이 좀 저하가 되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우울증이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 마침 아파트 앞에 도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체력도 늘리고 싶고 아이를 즐겁게 키우고 싶다 보니까 운동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0: When she was in middle school, Seung-hyun went to China as an exchange student. Later, she got married and had a child there. She was having a rough time because of homesickness, loneliness, and the stress of raising a child. That's when she found help in Taekwondo.
1: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태극기만 봐도 사실은 눈물이 나고 근데 도장에 딱 들어가면은 태극기가 걸려져 있고 우선 언어가 통하니까 내가 가서 이야기를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보살핌 다 받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더 태권도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0: Taekwondo helped her overcome the challenges of living abroad and gave her the strength to carry on. After 16 years of training, Seung-hyun became a Taekwondo instructor.
2: 국제사범 지도자 자격증도 있고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도 있고 이번에는 노인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도 따신 걸로 알고 있고 일도 하시고 부모의 역할도 하시면서 자격증 취득까지 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 Taekwondo, which she started to revitalize her daily life, opened up a new path for her. After returning to Korea, she has continued her training, expanding her future possibilities. More people like Seung-hyun find energy through Taekwondo. As a result, Taekwondo centers bustle with practitioners of all ages.
3: 좀 이렇게 다운되거나 우울해지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나이 때도 그렇고 뭐 직장 갔다 오면 힘들고 이런데 여기 오면 우선은 한 번 이상은 꼭 웃을 수가 있거든요.
0: For people in their 40s and older, maintaining physical strength through regular exercise is essential. Why do people choose Taekwondo among many other kinds of sport?
4: Yeah. 청소년 여성분들이 태권도 참여를 통해서
0: To find out more about the health benefits of taekwondo, we visited a university research team that studies exercise and aging.
4: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앉으세요.
0: Four middle-aged women in their 40s and 50s were selected to participate in a taekwondo-related experiment.
5: 5kg 정도만 빠졌으면 좋겠다 항상 생각해요.
6: 복부 비만이 좀 심해요.
7: 근육량이 좀 줄면서 저희가 제가 지금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어요.
8: 내장 비만이라고 건강 검진에서 좀 나왔어요. 그래서
0: After 4 weeks of taekwondo training 3 times a week, 1 hour per session, their physical changes will be evaluated. To assess their health condition, a total of 6 tests were conducted. First, a body composi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check for changes in their physical composition. Tests were conducted to check metabolic health indicators such as blood sugar and triglyceride levels. Abdominal CT scans were also performed to measure abdominal and visceral fat around their internal organs. The results showed that all 4 had below average levels in several fitness indicators and metabolic health measures. 4 participants have gathered at a taekwondo center. Although it's a familiar sport from childhood, they are nervous because they have no experience in taekwondo whatsoever.
4: 4주간 운동 시작할 건데요. 저희가 일주일에 3회로 1시간씩 이렇게 운동을 시작할 거고요. 태권도를 주로 하는데 유산소 운동이랑 이제 보조적으로 근력 운동이랑 이렇게 병행해서 활동성 있게 운동량을 조금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형태로
9: 병행 가볍게 스트레칭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After warming up.
9: 네,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0: They begin aerobic exercises such as stair running and circular jogging. And even doing kicking drills, receiving a comprehensive training program step by step. How has their condition changed after 4 weeks of repeated taekwondo training?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all 4 participants had improved metabolic health indicators, including triglyceride levels and blood sugar. Chung Sun-ju had a medically significant reduction in overall abdominal fat, while Kim Yana's visceral fat decreased by more than 2,000 millimeters squared.
10: CT 경우 CT 검사로 내장 지방의 면적이 다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개인의 기저 질환과 신체 능력을 고려하여 태권도와 같은 전신 운동을 꾸준히 생활하시면 근육량을 증가시키면서 체중 감소를 시킬 수 있는 몸 전체 균형과 대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After 4 weeks of taekwondo training, the participants' average body weight decreased by 1.8 kilograms, while their body fat percentage dropped by 2.3 percentage points. Cardiorespiratory fitness has improved with lower body muscle strength, increasing by nearly 60% on average, and maximal oxygen uptake rising noticeably.
11: 이러한 동작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 마찬가지 보신 것처럼 하지의 근력과 근지구력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연속적인 발차기 기술들이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어떤 지방을 감소시키고 체지방률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0: How could such notable changes occur in just 4 weeks?
12: To find the answer, we conducted an experiment to examine the actual exercise effects of taekwondo.
0: A female PUMSA athlete donning professional measurement equipment performed taekwondo movements, including PUMSA and repeated kicking. Her heart rate, amount of air inhaled per minute, breathing frequency, and oxygen consumption were measured, and the MET value, which indicates exercise intensity based on oxygen consumption, was calculated. The results showed that even just 30 minutes of Taekwondo training reached a high level of intensity comparable to high-intensity interval training.
13: 일반적으로 1MET 자체가 기본적인 신체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강도였을 때 봤을 때 축구가 한 10MET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선수 같은 경우에는 30분 수련 자체가 8.5 정도 나왔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로스핏 정도 한 서킷 트레이닝 하는 정도의 운동 강도 수준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This shows that Taekwondo is not just a martial art, but an efficient full-body workout that can be done in a short amount of time. Perhaps this is why more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re choosing Taekwondo as part of their fitness routines. This Taekwondo center is especially popular among young people. It is visited by about 20 young people daily on average, each with their own reasons, but all looking to enjoy moving together.
14: 운동을 하다 보면은 몸에 활력을 많이 좀 얻게 돼서 이제 퇴근하고 아기도 있거든요. 육아하다가 잠깐 육아 엄마한테 맡기고 이제
15: 오늘은 회사 끝나고 바로 도장으로 왔어요. 네. 맨날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이제 또 쓰고 뛰어다니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0: Taekwondo is not something you do alone. It is done by moving in pairs. Following commands, which allows to naturally connect with others. Young people enjoy it because it brings back the feeling of childhood PE classes. Another advantage of Taekwondo is that beginners and experienced practitioners train together, making it easy to learn for anyone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ir skills.
16: 기구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개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움직임의 동선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문턱이 조금 더 낮지 않을까?
0: Another reason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re drawn to Taekwondo is the sense of immersion and stress relief. As you focus on the movements and repeat kicks, the mind gradually clears and the stress of daily grind is easily released.
15: 노래방 말고 큰 소리를 내면서 운동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네, 그중에서 태권도도 기압을 넣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고 친밀감도 높아질 수 있고 좀 활발한 운동이어서
0: Taekwondo practice together with others is an exercise that transforms the body,
12: connects people, and restores balance in everyday life. That's why we keep returning to a Taekwondo center again and again.
15: 그냥 여기서 만나는 거 이상으로 이제 뭐 축하해 줄 일이 있으면은 같이 와주기도 하고 또 이제 연말 행사라던가 아니면은 같이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가서 네,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태권도란 평생으로 가져가고 싶은 취미예요. 저한테는 태권도.

0: 네. 자, 오늘 정말 좋은 날 이렇게 많은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희는 오늘 김포 청년 명인 명무전의 사회를 맡은 바투의 이상화
1: 김봉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수도권 중에서도 정말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는 그 김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김포로 또 이사를 하고 있고요.
0: 그쵸.
1: 그 중에서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굉장히 많고 네. 또 김포에서 나고 자란 문화예술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0: 그래서 이 김포가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 그래서 오늘 김포 전통예술계의 유망주인 네. 청년 국악인 다섯 분을 모시고 오늘 정말 다채로운 국악 한마당을 한번 열어볼까 해요.
0: 몇 분이요?
1: 다섯 분.
0: 별이?
1: 다섯
0: 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보겠는데요.
1: 네.
0: 자, 첫 번째로 들려주실 아티스트는 윤경난 해금 연주자의 지영이류 해금 산조, 전통 산조죠. 전통 음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 윤경난 씨는요, 연주자는 초중고를 김포에서 다녔다고 하고요. 처음으로 해금을 접한

0: 곳도 바로 이곳 김포라고 합니다.
1: 그래서 김포에서 예술의 꿈을 키워나갔다고 네. 하고요.
0: 우리 윤경란 해금 연주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여러분들이 뜨거운 박수와 추임새로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그리고 고수에는 최영진 고수가 장단을 쳐주신다고 합니다.
1: 네. 자, 최영진 고수와 윤경란 해금 연주자의 멋진 연주죠. 지영의류 해금 산조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0: 해금을 가지고 이렇게 쥐락펴락 밀고 당기고 네. 우리가 마음이 함께 호흡이 밀었다가 당겨지는
1: 그렇죠.
0: 그런 체험을 네. 첫 번째 무대를 통해서 해봤고요.
2: 마치 해금 연주를 연애하듯이 아. 밀당하듯이
0: 아 상화 씨가 못하던 거
2: 그렇죠. 아. 쥐었다 폈다 네. 네. 이렇게 또 하는 거 아주 매력적인 무대였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해금은 줄을 명주실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활대 있죠. 바이올린 보면 이 활대 있듯이 우리 해금에도 활대 있잖아요.
0: 줄 사이에 끼고 연주하죠.
2: 이거를 옛날에는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말꼬리.
0: 그렇습니다. 말총.
2: 말총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도 오늘 팁으로 알아가시면 좋겠죠.
0: 네. 자 이렇게 해금 함께 감상을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악을 했으니까 그 다음 가를 해야겠죠.
2: 네.
0: 판소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야, 이분도 지금 김포에서 정말 자랑하는 예. 스타 별입니다. 별 이름하여 신한별님이
0: 진짜 별이 들어가요.
2: 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바로 박동실제 심청가 중 심청이 인당수 빠지는 대목을 네. 함께 감상을 해볼 텐데
2: 우리 신한별 소리꾼에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많은 추임새가 나오기를 꿈꿔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신한별 소리꾼의 이 꿈 여러분들 같이 이뤄주실 거죠?
0: 네 좋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판소리에 이어서 감상할 무대는 바로 한국 무용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김지우 씨의 무대인데요. 고향 예고를 졸업을 한 후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에 지금 재학 중이고요. 어릴 적부터 유명했대요. 김포에서 신동 났다고
2: 춤을 잘 춰서
0: 그만큼 오늘 무대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현재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무용 경연대회 대상을 그냥 휩쓸고 있고요. 야. 그만큼 인재라고 합니다. 네. 오늘 무대는 국가무용문화재 제97호인 임해방류 살풀이 춤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네. 판소리 감상한 후에 춤까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두 아티스트, 두 출연자의 멋진 무대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그때여 심청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범피중류 둥덩실 떠나갈지 소상 팔경 지나 인당수에 당도하였겄다. 한곳을 당도하니 이 난군 인당수라 광풍이 대장오고 파도가 대놈 헌용이 싸우나듯 전바다 한가운데 도도일 닷도 근처 용총절 끊어져 기빠뜨고 바람불 제야 한계 찾아진 날 갈 길은

돈을 받아 다 갚기 위해 편히 막대한 공이 아닌가. 하오시 군현지수 배 타고 다살일째 오보그정 한듬씩 구조로 돌아들고 해성해 한장 오강으로 돌아들적에 그도 또한 배를 타고 임술지 조치로를 종일 휘지 소유하고 지국 종원

동바라 심청이고 동바라 바람 맞은 병신처럼 이리비 저리비들 패전으로 나서더니 다시 한번 생각한다 내가 일체 되기는 부친 유신 부족합니다. 치마 본 무릎 쓰고 두 눈을 딱 감고 패전으로 손 한번 해치더니 강사

0: 자, 신한별 씨와 김지우 씨의 이 멋진 무대 네. 다시 한번 두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1: 이제 또 이어서 두 분의 멋진 무대 만나볼 건데 또 한 분은 또 다른 김포가 자랑하는 별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름은 양은별님이죠.
0: 어, 진짜 별자가 다 들어가요, 그죠?
1: 이게 별이에요. 예.
0: 네. 그리고 2023 김포시의 홍보대사이기도 합니다.
1: 아, 벌써요?
0: 벌써요? 무슨 말이죠?
1: 대단합니다, 진짜.
0: 아, 그렇습니다. 오. 그만큼 참 영향력 있는 멋진 소리꾼이 바로 양은별 씨인데요. 네. 국립국악고 그리고 한양대를 거쳐서 동대학원까지 꾸준히 국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 네.
0: 오늘은 가야금의 임재인 그리고 피리의 이근재의 반주 위에 아주 꾀꼬리 같은 그런 목소리로 긴 아리랑과 창부타령 두 곡을 들려준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1: 자, 그리고 한아름 연주자의 채상설장구를 만나보시겠습니다.
0: 네.
1: 한아름 연주자는 현재 세안대학교 전통연희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대회죠. 전주대사습 놀이에서 장원
0: 와우.
1: 1등 그다음에 임방울 국악제 농악부분 대상 1등 아니면 안 받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수상한 정말 실력파 연주자입니다. 장구제비. 자, 이 두 분은 이제 바로 한번 만나봐야겠죠.
0: 먼저 양은별 소리꾼의 무대부터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1: 네.

0: 자, 이분들이 이제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을 배워서 새롭게 또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1: 그쵸?
0: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오늘 딱 이 자리, 이 무대를 위해서 그동안에 엄청 심사숙고해서 창작을 했는데 어떤 분은 직접 작사, 작곡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정말 정말 들기름 짜내듯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오늘 무대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1: 자, 첫 번째 무대는요. 네. 김포의 아까 신동이라고 말씀드렸죠. 토박이. 김지우 씨. 네. 김지우 씨가 말이죠. 여기가 지금 통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0: 네.
1: 알고 봤더니 김포 토박인데 여기 통진 초등학교 나오고 통진 중학교 나오고 그랬대요.
0: 통진의 정말 찐토박이이고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김포 금쌀을 제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먹어서 이제 엄청 춤을 이제 막 잘 추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추정해 봅니다.
1: 그리고 꿈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봤더니 요즘에는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들, 감성들을 추구하는 게 추세인데 본인은 이 전통미를 추구하고 싶다. 전통미를 추구한 창작을 하고 싶다라고 밝히더라고요.
0: 네.
1: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추구하는 방향을 보고 오늘 새롭게 준비한 무대 흥청망청이라는 이 작품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 뭔지 알겠다. 김지우 씨가 어떤 걸 추구하는지 알겠다라는 걸 단번에 느끼실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무대는요.
1: 예.
0: 아까 해금 연주 해주셨던 윤경란 해금 연주자와 그리고 오늘 함께 무대 만들어주실 분이 가야금 연주자
1: 네.
0: 이해준 가야금 연주자의 활의 노래라는 역시 이것도 초연입니다. 무대를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1: 이 곡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손놀림이?
0: 뭔가
1: 현란하다. 네. 아, 이런 뜻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게다가 윤경란 씨한테 제가 김포는 나에게 무엇이다? 라고 물어봤더니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0: 네.
1: 김포는 나의 집이다. 깔끔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대답이에요. 나의 집이다.
0: 그렇죠.
1: 이보다 더 좋은 대답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네.
0: 자, 이 두 분 김지후, 윤경란 아티스트의 멋진 무대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1: 우우.

0: What a beautiful performance filled with deep emotions.
1: 그러니까요. 왈전 골든 이어라.
2: All right, now that we've had a taste of heartfelt ballads, it's time for some thrilling dance tracks, right?
1: 그럼요. 이어서 분위기를 확 바꿔줄 분들을 소개해볼 건데요. 도팜의 K-pop 페스티벌의 주인공입니다.
2: Starting with the energetic rookie boy group, Frame the X.
1: 유쾌한 에너지와 중독성까지 갖춘 크리스티나 유재필 씨. 그러시구나. 무대 만나볼게요. 뮤직 스타트!

0: Yo, that was insane. I can't stand still.
1: 그러시구나. 완전 여름이구나. 아, 예스. 아까 느껴지는 아, 정말 시원한 무대였습니다. 아, 좋습니다.
0: But summer isn't just about upbeat songs.
1: 맞아요. 또 안 그래도 제가 요즘 완전히 꽂힌 노래가 있거든요.
0: 뭐죠? What is it?
1: 네가 좋아. 네가 좋아.
0: 아하. Yeah, I like that one too.
1: 네가 예뻐서 좋아. 아, good, good. 또 이런 몽글몽글한 노래도 들어줘야겠죠?
0: That's right. That's why we prepared a soft and dreamy festival.
1: 네,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

0: Simply K-pop, it is now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artists'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Shall we bring out the guests for today then?
1: 네, 데뷔와 동시에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분들이죠. Heart of Woman 분들입니다. Welcome!
0: Welcome!
1: 아, 네.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아, 좋습니다.
0: All right, loving the energy today. Hello, Heart of Women.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Five on Dream! 안녕하세요, Heart of Women입니다.
1: 네, 환영합니다. 아,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나를 잃지 않는 방법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 데뷔 앨범은 하나로 모인 꿈과 가장 빛나던 시간이 모여서 저희 하트 오브 먼만의 노래와 세계관을 담아낸 앨범인데요. R&B 특유의 깊은 감성과 노스텔지어적인 느낌이 저희 앨범을 잘 표현해준다고 할 수 있고 또 저희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시면 트랙이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 하트 오브 먼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또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타이틀곡 나를 잃지 않는 방법은요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에도 결국에는 나를 믿는 힘으로 다시 일어선다는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하트 오브 우먼만의 색깔과 감정이 가장 잘 담긴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0: 와우, wow. Well, we watched your performance and you really brought the Y2K vibe to life
1: 맞습니다, 또 그래서 말인데 포인트 안무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2: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지현미
2: 네, 저희 타이틀곡 사비 안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2: 손을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안아주시고
1: 안아주시고
2: 흔들고 창하고 머리카락 창 치고
1: 머리카락
2: 뒤에 보고
1: 피부고
2: 다시 앞에 보면서 흔들고 창창하고 머리카락 치고
1: 머리카락 치고
2: 위로 올리고 내리고 아 옆으로 하고
1: 머리가 하고
2: 골반 치고,
1: 골반 치고,
2: 가슴 치고,
1: 가슴 치고,
2: 얼굴 가리고,
1: 얼굴 가리고,
2: 옆으로 보여주고,
1: 보여주고,
2: 주먹,
1: 주먹,
2: 아, 내리고,
1: 내리고, 내리고,
2: 앞에 보고,
1: 앞에 보고,
2: 두 번 치고,
1: 창,
2: 던져요.
1: 찬.
2: 네, 맞습니다.
1: 너무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4: 덕분에 수월하게 우리도 챌린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럼 한번 같이 해볼까요?
2: 네.
1: 좋습니다. 오케이. 자리로 한번 와주세요.
0: Come on.
2: 파이팅.
0: 자, 준비 되셨다면 뮤직 큐.

0: 지정정.
1: 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2: 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와우. 자,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3: Yes,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2: Hello.
3: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Hi everyone, my name is Selma and I'm from Spain. Nice to meet you.
3: 아, 스페인에서 온 셀마입니다.
2: 네, 셀마.
3: All right, and I heard you brought something special to show Heart of Women today.
4: Yes, I'm going to sing a bit of Lost in Proof for the girls.
3: Yes, 나를 잃지 않은 방법 보컬 커버 준비했다고 합니다.
2: 좋습니다.
3: Take it away, Selma.
2: Let's go.
4: Shining.

0: Thanks so well. She said thank you. Well, Selma,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Heart of Women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1: Yes, for the first question, what's the most important detail you put the most attention on your hair and your outfit today?
0: 오늘 각자 헤어와 메이크업에서 가장 공들인 디테일은 무엇인가요?
2: 일단 저희 오늘의 디테일은 복장과 잘 어울리는 이런 헤어 아이템과 또 이런 귀여운 블러셔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0: Yes, so the hair items in her hair and the blush that she has on her cheeks.
3: 좋습니다. 아이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4: 네, 저는 헤어는요 하이틴스러운 이런 파란색 머리띠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업은 오늘 이쁜 잘 보이진 않지만 저희 머리 색과 잘 맞는 금색의 속눈썹을 붙였습니다.
0: 아, so for hair, she put on a high-teen vibe type of hairband, and I don't know if you can see that well, but she has on gold glitters on her eyelashes that matches her hair really well.
3: 좋습니다. 자, 류이님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5: 네, 저는 오늘 사과 머리 시도 해봤어요. Yes.
0: Yeah, so she tied her hair up like the stem of an apple.
3: Apple.
0: And it's her first time doing this type of hairstyling.
3: Mm-hmm.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1: Is there a beauty product that you always carry with you in your bag or in your makeup pouch?
0: 평상시 가방이나 파우치에 꼭 들어있는 뷰티 아이템이 있는지.
3: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릴리 씨?
2: 저는 화장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시간이 많은데 최근에 빠진 미스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요즘 최근에 약간 필수템이 돼서 매일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0: Yes, wow. So because they have to have their makeup on for such a long time, she always has mist in her pouch that she could just take out and spray.
6: 저는 간식을 진짜 좋아해서 간식 파우치가 따로 있는데요. 당 충전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먹을 수 있게 초코 과자랑 과자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여러 종류로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0: So it's not a beauty item, but she has a pouch for snacks so that whenever she's low on blood sugar, she can recharge.
3: 좋습니다. 채희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저는 좀 향이 좋은 걸 되게 좋아해서 되게 다양한 향수들을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날의 아웃핏과 잘 어울리는 향수를 항상 뿌리는 것 같아요.
0: So she really likes scents. So she has a pouch full of perfumes, and she picks the perfume that suits the outfit of the day the most to spray, to put on.
3: 오늘 뿌린 향은 어떤 향이에요?
2: 오늘은 그냥 조금 달달한 향을 뿌렸습니다.
0: So for her outfit today, she says she put on some very sweet type of fragrance.
3: 좋습니다.
0: All right, grea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1: For the next question, is there a makeup tip that you can give us fans to try ourselves?
3: 좋습니다. 아이님부터 가볼까요?
4: 네, 그날에 아웃핏과 무드에 맞는 얼굴에 점을 이렇게 찍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0: So Ayn said to draw like a mole that would suit the outfit and the makeup of the day.
3: 좋습니다. 리리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저는 가닥 속눈썹. 속눈썹을 이렇게 바짝 올리면 기분이 좋아져요.
6: How detail.
2: Oh, wow.
0: So she likes to put on eyelashes, and the higher they go, the higher your feelings will be. The higher your serotonin will be. Yeah.
3: 좋습니다. 또 류이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5: 저는 아이라이너 할 때는 꼭 조금만 하고 네일 팁이랑 이렇게 하면은 라인 완벽해요.
0: 네일 팁이요?
5: 네.
0: 이렇게 손톱 끝으로 이렇게
5: 네, 손톱이 이렇게.
0: Oh yeah. So she yes. likes to put on eyeliner that's
5: Well, I do a little bit of eyeliner and then like I use my nail tip to like do the line.
7: She knows English.
3: Thank you. 류이 씨. 영어를 자유롭게

0: Yeah. With like bleached pieces.
1: Oh, like
2: 이루었어요. 제가 데뷔 전에 가장 하고 싶었던 색깔이 레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레드를 하게 돼서 이루었는데 다음 활동에는 뭔가 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를 하고 싶습니다.
1: 오케이.
3: 팬분들 레인보우 컬러 원하시면 그거
1: 할 의향이 있어요.
2: 해볼게요.
1: Hey, so Lily said she's been wanting to try red hair for a long time, and so she's really happy to have tried it out for this debut promotional period. And she says she is down to try whatever the fans want to see on her. All right, Selma, could you give us a final message before we wrap things up?
4: Heart of Woman, you finally made your debut with a full-length album. I will always be rooting for you, and I'm looking forward to future projects. Fighting, and you all look beautiful today.
2: Thank you!
1: All right, thank you for joining us, Selma. Now it's time to see Heart of Woman perform their new track.
5: 자, 잠시만요. 제가 근데 지금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멤버들 분 중에 무려 6개 국어가 가능한 분이 계신다고요?
1: 와우!
2: Yes.
1: Six.
5: 어떤 분이죠? 하나, 둘, 셋.
2: 류이님.
5: 아, 류이님. 아, 어쩐지 영어부터 지금 굉장히 출중하시는데 어떤 국어가 좀 가능하세요?
6: 저는 이탈리아어랑 네. 영어랑 네. 스페인어랑 프랑스어랑 중국어랑 한국말도 할 수 있습니다.
5: 와, 대박. 아니, 여섯 개라 해서 네. 저는 뭐 귀여워, 뭐 약간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3: 귀여워, 예뻐서
5: 아, 네. 그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여섯 개 국어예요. 그러면 류인 씨, 그럼 지금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계실 팬분들을 위해서 여섯 개 국어로 짧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6: 네. Hi, please look forward to our performance on stage today.
5: 영어 나왔고요.
6: 네.
5: 자, 이탈리아 가볼까요?
6: 네. Spero che ascoltiate tanto il nostro album Heartbite Legacy.
5: Oh, grazie. 자, 프랑스 한번 가볼까요?
6: 프랑스요?
3: 프랑스어.
6: 프랑스. 중국어.
5: 중국어? 중국어 가볼까요? 중국어 가보겠습니다.
3: 都可以。
6: 我也可以。 请大家多多关注，多多期待 Heart of Woman.
5: 오, 谢谢. 어떤 거 볼까요, 다음은?
6: 프랑스.
5: 프랑스 가볼까요? Let's go.
6: Écoutez beaucoup nos chansons, surtout Lost in Proof.
5: 메르시 복구. 자, 어떤 거 볼까요? 맞아, 스페인어 가볼까요?
6: 네.
5: 좋습니다.
6: Por favor, presta atención a nuestra coreografía principal.
1: Okay, gracias.
5: Yeah.
1: All right then. Let's...
5: 자, 마지막으로 한국어 한번 가봅시다.
6: 우리 앞으로의 Heart of Woman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와!
5: 감사합니다.
3: 정말 언어 만능이시긴 하네요. 정말 대박. 네,
5: 천재, 대박. 천재.
1: All right then. Let's go straight into Heart of Woman's performance of Lost in Proof.
5: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2: 네.
5: 자, 그렇다면 뮤직 스타트.

0: So the final performance of a festival is always the most memorable, right, Wonjin?
1: 예, 맞아요. 또 그 여운 때문에 이게 집에 가서도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나잖아요.
0: Totally. That's why I'm even more excited for today's final performance.
1: 네, 이번 여름 특집의 대미를 장식할 Holy Vocal Festival 시간입니다.
0: The wait is over. The blueprint of vocal groups is back together as a full group in 15 years.
1: 네, 시아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타트!

0: Let's go, Simply K-pop! That about brings us to the end of Simply K-pop Summer Special, the Summer Festival.
1: 네, 시간이 정말 순삭순삭 완전 그냥 삭제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페스티벌 잘 즐기셨나요? 네! 좋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여름이 조금 더 청량해졌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Yes,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Thrilling K-pop Performances. Bye!
1: See ya!
2: See ya!

0: 둘, 셋.
1: 라이천.
2: 안녕하세요. 오른오픈입니다. 저는 이션.
1: 저는 와이엇.
2: 와우. 예.
1: 비트 MC로서 입상한 지가 또 두 달이 됐는데
2: 예.
1: 사실 진짜 이게 눈이 떠진 건지 정말 많은 것들이 보여요.
2: 진짜요?
1: 비트 관련해가지고 정말로요.
2: 거짓말 하지 마세요.
1: 거짓말? 뭐 연기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두 달 동안 하면서 신상들이나
2: 뭔가 왔구나.
1: 이게 이거 내 피부에 맞나? 이게 그럴 수도 있겠는데?
2: 들어왔구나.
1: 아, 막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일단 사진은 안 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2: 그러니까 요즘에 또 네. 이제 아무래도 저 계절도 바뀌잖아요.
1: 네.
2: 그러면서 이제 또 신상도 많이 또 이제 출시된단 말이에요.
1: 아, 그렇죠.
2: 저도 진짜 네. 심심할 때마다 이제 올리브 네. 형 이제 어플 보면서 신상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1: 맞죠.
2: 또 이제 또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또 구매를 해야 됩니다.
1: 예요.
2: 또 장바구니에 네. 담아둔 또 이제 템들이 많은데.
1: 네.
2: 그래서.
1: 그래서.
2: 오늘의 주제는 최근 구매 아이템.
1: 아이템.
2: Yes.

0: 뭐 이게 신상일 수도 있고 소매용일 수도 있고.
1: 아, 왜냐하면 또 요즘 뷰티가 굉장히 또 K뷰티가 활성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0: 핫해요.
1: 또 선물로도 진짜 많이 줍니다. 생일 선물 같은 것도 이제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뷰티템이 굉장히 또 높은 카테고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민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최근에 구매했는지 한번 물어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0: Let's go. 근데 이제 또 최근 구매템이 아 이게 또 인기가 뭐가 있는지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1: 또 제가 생각했을 땐 요즘에 제가 추측해보기로는 또 이제 해가 좀 뜨거워지고 있어요.
0: 핫해. 그래서, 예. 태양을 피하는 방법.
1: 그렇죠.
2: 네. 태양 피하는 방법.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선크림 관련해서 또 구매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제 또 날이 또 뜨거워지다 보니까 클렌징에 좀 더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0: 맞죠.
1: 클렌징 제품을 좀 많이 구매하지 않았을까.
0: 아 그렇죠.
3: 아니요. 사진 찍으셔도 돼요.
1: 네, 찍으셔도 돼요. 예.
3: 괜찮아요.
1: 아,
3: 예.
1: 저희 아니랍니다.
3: 아, 저희 아니에요. 괜찮아요.
1: 아니,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0: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1: 죄송하네요. 예. 어, 죄송합니다.
0: 어, 예.
1: 셀카 찍으셨다.
0: 예, 괜히 오해라고나 할까요, 이게?
1: 괜찮아요.
0: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1: 오, 도망가시잖아요.
4: 어, excuse me. Hello, my name is Wyatt.
1: Oh, hello.
4: Do you guys have a time to interview?
5: Hello, I'm Anna from Portugal.
6: Hi, I'm Marina from Serbia.
0: Oh.
7: And I'm Viviana from Portugal as well.
0: Oh, why did you come to Korea?
5: They're big fans of Korean dramas.
0: Oh, what drama?
5: Many.
0: Many, many drama. Many. Like, many. What is the best one, drama?
5: The last one I remember was Crash Landing on You.
0: Ah, 사랑의 불사, 사랑의 불사. It's my favorite drama too. Yeah. Okay. Oh, have you guys bought like recently like K-beauty item?
5: Yeah.
0: Oh. They, when you bought it, you have seen the review or
5: TikTok?
0: Yeah. Or TikTok.
5: TikTok.
0: From the TikTok.
5: Instagram.
0: Instagram.
5: Yeah.
0: Oh, then you got a
5: ChatGPT.
0: ChatGPT. Yeah. Oh, from ChatGPT.
3: Oh, okay.
0: You got information from that.
5: She has dry skin, and then she asked ChatGPT for dry skin.
0: Uh-huh.
5: I have oily skin, so I go on TikTok and go oily skin recommendations, and then we get what we want to buy.
7: They review it to me and then they say what is good and I will buy what they recommend me.
0: Can you tell me what item is?
5: Okay.
7: It's a long list.
5: It's a long list. So I visited probably every Olive Young in this city. Also the pharmacies have really good creams. And I got some pharmacy creams. I'm looking for the picture of the product because I took a photo.
0: Oh! 많이 찍었는데요?
5: This is the first part. I bought toner.
0: Toner.
5: Round lip.
1: Round lip.
5: Dokdo?
0: Dokdo. Dokdo. It was good.
5: Yes, yes. The toner I really like.
0: Mm-hmm.
5: It's very hydrating, I would say. So I really like the Korean stuff. I also got vitamin C.
0: Yeah.
5: I also have the retinol shot, the really viral one. But also we got some hair products.
0: 어, 근데 저기 커플들 하고 싶지만 좀
1: 할까? 아유 하자.
0: 카메라 너무 급하게 바로 오지 마시고 형 한 번만 들어줘.
1: 그냥 살짝 섭외 느낌으로 해.
0: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가 좀 촬영을 뭐 하고 있는데 인터뷰. 이현진입니까?
8: 싱가포르.
0: 섭외 됐습니다. 싱가포르 분들이래요.
8: Hello. Nice to meet you.
0: Hello.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4: Are you guys couple?
7: Oh, yes, we're married.
0: Oh, really?
7: Yes.
0: Oh, my God.
5: Congratulations.
7: Thank you.
1: 1 year plus. 신혼부부입니다.
0: Recently, have you guys bought anything in a K-beauty?
7: Yes.
0: Oh, really? Yeah. In Korea?
7: Yeah.
0: Oh, yeah. What did you guys buy?
7: Usually, I get Jeongsaemul.
1: Jeongsaemul.
0: Jeongsaemul. Oh, Jeongsaemul. Jeongsaemul이 뭐죠?
1: 그 이제
7: 쿠션.
1: 그렇죠. 쿠션도 많이 쓰고.
7: I think cause my skin is a bit more sensitive. So creams typically are a bit more soothing. Yeah. So I prefer K-beauty items actually.
0: What about you? You there?
8: I like Estura because I actually have eczema. So my skin gets dry, but Estura actually keeps it quite moisturized.
0: Oh.
1: When you buy?
7: Yes.
1: 사실 때 뭘 보세요? important thing?
8: I look at reviews.
0: Reviews.
8: And whether it's from a reputable brand. Mm-hmm. Yeah, so usually the Korean brands are the ones that get recommended the most.
7: Yeah, it's part of our daily routine.
0: Are you satisfied?
7: Yeah, yes.
0: Oh, you love it? You like it?
1: Yeah.
0: Oh, have you studied experience?
7: Not really. Understand a little bit.
0: Oh, really?
8: Oh. From

0: K뷰티만 큼 K 드라마도 핫하네요.
1: 어, 그렇죠. K 드라마가 또 핫하죠. 저도 드라마 러버로서 인정합니다. What is your favorite K drama?
2: Goblin.
0: Goblin?
1: Goblin is my favorite drama, really. In my life.
0: 아니, K뷰티 얘기할 때 텐션이
1: really.
0: K 드라마 얘기할 때 저도 빠요 텐션이.
1: 공유.
2: 아, 무서워. 너무.
1: 이동구 선배님? 아, 오케이.
3: We cry when we watch.
1: Me too. That's the last episode.
3: Last few, yeah. When he stepped.
1: Oh, yeah. When she like a car crash and he cried. You know?
0: 얘 뭐야? 이 사람 얘기할 때 텐션이 높아.
1: When Jinjin cries, you know, my life is like going down.
3: Yeah, I know.
1: Yeah, it's the same.
0: This is KBT program.
3: Oh, sorry.
1: Sorry about that.
4: 와, 근데 도심 속에 또 이렇게 서울숲이 있으니까
1: 그 공기가 좋아요.
4: 진짜.
1: 와, 이게 그 초록색을 많이 보면은 마음의 안정이 생긴답니다.
4: 맞아요. 그리고 이제 KBT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한국 오면서 이렇게 또 서울숲에 놀러 오시면 굉장히 또 새로운 그런 또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혹시 소풍 나오신 건가요?
5: 네.
1: 아, 진짜로요?
0: 저희가 멀리서 봤는데 피부에서 다들 광이 나셔가지고 KBT에 관심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4: 아, 그러면 약간 이제 구매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성분이 될 수도 있고 브랜드일 수도 있고 했을 때 뭘 가장 많이 이렇게
5: 성분을 많이 보죠.
1: 성분.
6: 네.
1: 아, 성분.
6: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인가?
0: 히알루론산.
7: 우리는 기믹 광채. 네. 기믹 아니고 광채 나고 이런 거 많이 사와요.
0: 혹시 그러면 가장 최근에 구매한 KBT 아이템, 한국 브랜드 제품.
7: 지금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우연히 PX 물건을 쓰게 됐는데
1: 달팽이.
7: 너무 달팽이를 처음에 쓰다가 너무 좋아서 해외로 선물도 하고 저렴하고 촉촉하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들 덕보고 있어요.
1: 아들도?
7: 우리 아들 최고.
6: 저는 진짜로 어제 샀어요.
0: 샀어요? 오! 구매 목록.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6: 어제 산 건 이거네요. 수분 토너.
0: 오, 이거 한번
6: 배송 완료.
0: 야,
1: 오, 많이 사셨네.
0: 많이 사셨습니다.
6: 한 완료. 진짜로.
0: 말은 하나 줬었는데 지금 세 개 사줬어요. 자, 일단 더마토리 히랄샷 베리어 앰플 하나 사셨고요. 지금 에스트라 에이시카 365 수분 토너 지금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6: 네, 이것도 이것도 산 거.
0: 네,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수팅 크림 이것도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네, 집에 가면 있으실 거예요.
6: 네. 네. 거짓말 아니죠?
0: 네, 완전.
1: 아, 도착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택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6: 네. 하려고 있어요. 에스트라라는 제품인데 네. 병원에서 팔더라고요. 어느 순간 올리브영에 팔아서
0: 맞아요.
6: 너무 좋아서 그냥 뭐 부담 없이 마음껏 쓰고 있어요. 세럼도 좋고 스킨, 로션, 그다음에 영양크림 다 쓰고 있어요. 뭐 집에 있는 아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패션의 끝장판은 피부야. 그런 거예요.
0: 맞습니다.
1: 맞아요.
6: 네. 뭐 옷 같은 거 그냥 뭐 입어도 피부 관해서는 그래도 조금 신경 쓰는 편이에요.
1: 그래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 또 이렇게
6: 아이도 누구세요?
1: 온앤오프라는
0: 온앤오프라는
1: 온앤오프라는 그룹인데
0: 혹시 모르시는데 지금
1: 리액션이 너무 좋으신데요?
6: 애들한테 제가 딸내미가
1: 그리고
6: 네.
0: 아, 진짜요?
1: 아, 그래요? 나중에 온앤오프도 혹시 홍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1: 네, 그럼요. 저희 가 뭐 김밥 같이 먹는 걸로 갈까요?
0: 네, 저희를 찍 아, 저희를 찍는 같이 찍는 게 아니고요.
1: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1: 네. 아우, 감사합니다.
0: 기릿!
1: 오케이.
0: 기릿!
1: 나왔다.
0: 간다.
1: 오, 나왔다.
0: 명수!
1: 나왔다.
0: 비스트!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1: 아, 가능하실까요?
0: 요즘 최근에 뭐 고민 같은 거 있어요? 피부에 대해?
8: 요즘 좀 그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좀 건조한 속건조 겉에는 기름이 돋는 그런 게 조금 고민인 거 같아요.
0: 수부 주세요?
8: 수부 주세요.
0: 저도요. 오, 예스.
8: 저 수부지.
0: 오, 예스.
1: 오,
0: 스무지. 그 KBT에 관련돼서 이제 쇼핑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8: 종종 합니다.
0: 아, 진짜 종종?
8: 2주에 한 번.
0: 2주에 한 번?
1: 2주에 한 번.
4: 최근에 구매하셨던 그런 아이템들 뭐 있을까요?
8: 저는 그 달바의
4: 달바
8: 스킨 패드.
4: 오,
1: 달바 스킨 패드.
8: 뭐죠? 제가 브랜드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에센스 샀어요. 그 올리브는 사서 기록은 있거든요.
4: 아 진짜?
1: 네. 그럼 그거 보여주시면 되네.
4: 그럼 혹시 두 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8: 지금요?
1: 네, 네, 네. 지금 혹시 가능하다면.
8: 아 찾았다.
4: 드링. 이유가 뭐예요? 좋은 점.
8: 제가 진짜 보습이 별로 그 수부지인데 진짜 수분 충전이 너무 잘 돼가지고 화장이 잘 먹어요. 달바.
4: 혹시 이 구매하신 이유가 뭐죠? 달바?
8: 달바가 이 스킨 패드가 닥토랑 펙토 두 가지가 같이 들어 있어가지고 건조한 날에는 이제 닥토 한번 하고 펙토로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좀 유분기가 도는 날에는 그냥 닥토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4: 아, 또 이렇게 또 좋은 정보.
1: 네, 좋은 정보. 꿀팁. 이렇게
4: KBT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네. 이제 점심 시간이시니까 네.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4: 네, 화이팅!
1: 수고하세요. 와, 이제 또 인터뷰를 저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4: 맞습니다.
1: 네, 그래가지고 좋은 또 제품들을 또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추천을 가지고 또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죠. Let's go!
4: Let's go! 와우! 사고는 싶은데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많으시죠?
1: 그렇죠.
4: 오늘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와우! 네, 시민분들의 제공 구매템을 직접 추천받아 봤는데요.
4: 먼저 서울숲에 놀러 오신 외국인분이 추천해 주신 라운드랩의 네. 1025 독도 토너입니다. 이 제품은 저자극 각질 토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네. 각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네.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각질 때문에 스킨케어 제품들의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꾸준히 각질 케어를 해줘야 합니다.
1: 아, 이제 나같이 또 피부 관리가 또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렇죠, 그런 거네요.
4: 그렇죠. 자,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이름이 독도잖아요. 이거 네. 뭐겠어요? 모르겠죠. 뭐
1: 청량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4: 맞습니다.
1: 맞아요? 또 괜히 오, 뭐야?
4: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에 해양 심층수에 풍부한 네.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대요.
1: Oh my
4: 그래서
1: God.
4: 인체와 유사한 미네랄 밸런스로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오.
4: 과연 찐일까?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재영이가 또 재영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4: 좋아요,
1: 할게요.
4: 좋아요, 좋아요!
1: 네.
4: 근데 이거는 저도 써봤는데
1: 네.
4: 완전 물 같습니다.
1: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4: 그렇죠, 이제 저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1: 그렇죠.
4: 좋죠.
1: 근데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4: 있어요?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거의 드물죠.
4: 그러긴 하죠. 자, 가보겠습니다.
1: 네.
4: 야 이거 진짜 완전
1: 물이네. 어, 물, 아, 물이네.
4: 와 물이야 물이야. 마셔도 되겠다.
1: 그건 아니고요.
4: 자 끈적인 것 같아요. 싹 해가지고.
1: 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진짜 물 같아요.
4: 맞아. 이거 사실 그래.
1: 그냥 물인데?
4: 자 향은 어때요?
1: 어 이거 없어요. 무향이네.
4: 무향이고 또 이제 끈적이지도 않고.
1: 네.
4: 근데 또 이 토너는 다른 또 키포인트가 있어요.
1: 뭔데요?
4: 저희가 그때 사전에 촬영 때 네. 닥토 시험 했었잖아요.
1: 네.
4: 닥토. 화장솜을 이용해서 닦는 그 토너인 거죠. 찹토. 손으로 이용해서 토너 이렇게 착착착착 하는 겁니다.
2: 오, 정답.
4: 예스. 뭐라 썼니? 닥토가 뭐예요?
1: 뭔데요?
4: 하차할래?
1: 닦아내는 닦아내는 토너.
4: 오, 맞아요.
1: 닦아내는 토너.
4: 오, 맞죠? 밀당을 하네. 네,
1: 그렇죠. 그렇죠. 닦아내는 토너.
4: 자, 화장솜.
1: 네.
4: 자,
1: 이건가요?
4: 맞아요.
1: 오.
4: 자, 이제 화장솜에 닥토란.
1: 네. 네.
4: 누가 꿰맸어요 이거?
1: 아 이거 아니
4: 괜찮아요? 어? 아니 아니 남자고 뭐가 아예 아파라
1: 아
4: 가위로 오
1: 와우
4: 아까 말했죠 각질 제거가
1: 네.
4: 중요하다고
1: 네
4: 닦아내면서 삐끗결에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각질이 이제 좀 제거가 되면서 또 피부 모공을 막지 않고 피부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주의할 점이 있어요.
1: 뭔데요?
4: 제품을 좀 많이 발라야 돼요.
1: 아 화장솜에?
4: 그래야 또 이제 부드럽게 또 자극적이지 않게
1: 완전 적셔서
4: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용량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듬뿍듬뿍 쓰시라.
1: 오
4: 깔끔합니다.
1: 네 깔끔하죠. 다 네, 나쁘지 않아요. 독도 브랜드 이거는 뭐 외국 분들이 많이 또 사용하시고 있잖아요.
4: 맞아요 맞아요.
1: 맞습니다. 좋아요.
4: 자 그러면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1: Let's go. 솔직히 나는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이제
0: 진짜요?
1: 예, 네, 눈이 갔어요. 크긴 진짜 크고 그 무게가 좀 있어요.
0: 오!
1: 어, 단무지인가?
0: 뭐야, 뭐 식당 도시락 아니에요?
1: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거 어 이거
0: 와사비 쌈무.
1: 와사비 쌈무하고 이거 단무지.
0: 뭐야? 반찬통이에요?
1: 예. 네. 아, 아무튼
0: 근데 네, 크긴 하다.
1: 예.
0: 네. 자, 이렇게 뜯어 보면
1: 예. 네. 알았어.
0: 개봉을 확실하게 하셨네. 이게 또 투스텝으로 쓸 수 있는 패드인데 먼저 녹색은 피부 진정, 아, 피부 각질 등 피부 진정. 바탕을 다져주는 패드고요.
1: 다져주네.
0: 노란색 패드는 예. 수분과 붓기 개선에 도움을 줘 오. 초간편 팩을 할 수 있는 팩 패드라고 합니다.
1: 와우. 피부 컨디션에 따라 이거를 또 골라먹는 재미가 있겠네요.
0: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이시죠? 모르겠는데 격자 이렇게 엠보가 있어요. 격자 엠보면으로 피부결을 매끄럽게 정돈해주고 반대편에 이제 부드럽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소프트. 토너 팩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자 패드팩이다 보니까 또 네. 이제 뭐가 중요해요? 밀착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자, 한번 테스트 하시죠.
1: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네.
0: 오, 씨. 그게 누가 뭐 얼굴을 이렇게 흔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1: 아, 혹시나 진짜 테스트 리얼해야 되니까.
0: 그러니까.
1: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솔직하게.
0: 오!
1: 전혀 불안감이 없어요.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0: 그쵸.
1: 예. 네, 전혀 불안감이 없습니다. 진짜로.
0: 사실 또 뭐, 이렇게 얼굴에 붙이고 이렇게 헤드뱅이를 하지 않는 이상 네.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또 밀착력이 있습니다. 어때요? 또 이게 진정이 되나요? 좀 시원해요?
1: 어, 시원해요. 쿨감. 완전 시원해요. 네, 쿨감이 좋아요.
0: 자, 그 다음 뭐예요?
1: 이제 단무지.
0: 그렇죠. 단무지죠. 쌈은 먹었으니까 단무지도 먹어야죠.
1: 네, 맞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예요?
0: 이제 이거는 좀 콜라겐.
1: 콜라겐.
0: 콜라겐 젤 패드입니다.
1: 아...
0: 그래서 뭔가 패드팩. 그럴 때 좀 더 거기에 초점이 된 그런 패드예요.
1: 좋습니다.
0: 자, 뭔가 그리고 아까 녹색 그 패드보다 질감이 좀 후드르드랍니다. 이렇게.
1: 이제 패드 모양이 좀 또 달라가지고.
0: 네. 또 이 패드 이 모양이 또 중요한 게 또 이제 눈. 눈가나 코 옆에 붙이기가 또 이런 모양이 좋습니다.
1: 아, 그래?
0: 그걸 좀 알았네요. 닳아, 여기가.
1: 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0: 나쁘지 않아요.
1: 네, 나쁘지 않고 또 수분감. 좋아요.
0: 좋아요?
1: 네. 믿어주세요.
0: 네.
1: 어, 이거는 조금 전 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0: 아, 이게 아무래도 네. 콜라겐이 들어있고 네. 영양분이 좀 많은 느낌입니다.
1: 아, 그렇죠.
0: 또 좋은 점이 네. 사실 두 개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진정을 하고 싶다.
1: 네.
0: 그럼 이 녹색 패드를 쓰고
1: 네.
0: 오늘은 좀 이제 콜라겐을 충전하고 싶다.
1: 네.
0: 이 노란색 패드를 쓰면 될 것 같은
1: 네.
0: 일석이죠.
1: 네.
0: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좋아요.
0: 자, 다음 제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뭐 다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풍하시던 이제 어머님들께서 또 이제 인증까지 해주신 제품이죠.
0: 그렇죠, 그렇죠.
1: 직접 이제 에트라 아토베리아 하이드로 스틱크림.
0: 맞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이 브랜드가 네. 병원 다니는 사람들의 비밀 병기였어요.
1: 아, 진짜?
0: 이제 아는 사람들 많은
1: 오.
0: 그런 제품이었는데
1: 예.
0: 인기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접근성이 좋은 365 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 아...
0: 와이어손에 네. 말고 제 손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어, 왜?
0: 저도 분량 좀 챙겨야죠.
1: 아, 좋아요.
0: 이게 제가 사실 365 크림을 써봤었어요.
1: 저도요.
0: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무거웠어요.
1: 오, 헤비.
0: 헤비해가지고 해봤는데 사실 이 수딩크림은 아무래도 그 크림보다는 수딩이니까 좀 더 가벼운 보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 오, 그렇죠.
0: 한번 기대가 되는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1: 저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0: 거의 뭐 진짜 확실히 수딩 크림이라서 그런지
1: 어,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0: 어. 사실 저는 또 이제 계절마다 크림을 바꾸는데
1: 네.
0: 수딩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봄이나 여름에 네. 씁니다.
1: 여름에 쓰기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생각해요?
0: 아무래도 이제 젤 크림이다 보니까 네. 수딩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여름에도 쓰기 좋을 것 같긴 한데
1: 네.
0: 확실히 가벼워요. 제가 많이 발랐잖아요. 많이 바르고
1: 네.
0: 좀 뭐랄까 그래서 어, 이게 흡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 생각했는데 보들보들하니 약간
1: 뭐 그러네?
0: 딱 괜찮게 오 됐어.
1: 나도 그래.
0: 오.
1: 오 그치?
0: 진짜로 오. 거짓말 아니라
1: 마무리감도 나쁘지 않고 일단 무향 이것도 무향이네.
0: 추세가 좀 무향이에요.
1: 와, 형 진짜 많이 하네.
0: 당연하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합니다.
1: 저도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0: 어디에요?
4: 있는 것 같은데?
1: 아닙니다. 아무튼 뭐 공부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
4: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제품.
1: 다음 제품은 싱가포르 K-드라마 덕후분께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또 공감대를 형성하신 분인데 추천해주신 제품이 정생물. 예, 네, 이제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입니다. 뭐 이거 그분이랑 너무 통했어서 그런지 이 제품은 그냥 좋을 것 같아요.
4: 아, 그쵸? 예. 네. 저는 네. 이거를 네. 씁니다. 오! 제가 이제 가끔씩 라이브 방송, 단체 라이브 같은 거 할 때 네. 간단하게 할 때는 쿠션을 써요. 오! 스터디 슬러이자. 네. 베이스 메이크업의 진짜 강자라고 불립니다. 뭐 단순히 잡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촉촉 윤광 근본 쿠션이라 네. 바른 직후 윤광 피부를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볼게요.
1: 어디 한번 보도록 하지요.
4: 근데 나도 썼을 때 약간 좀 그게 있더라고.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물광, 윤광. 자, 안쪽에 이 덮개 보면은 믹스 앤 터치라고 네. 있습니다. 이게 블렌딩 팔레트인데 네. 이제 양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실러를 여기다 짜서 믹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 믹스까지 해가지고?
4: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1: 우와!
4: 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초보자들은 이거 찍고 바로 바릅니다. 네. 안 되죠?
1: 말 안 돼요.
4: 여기 한번 찍어줘야 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덜어내줘야 되죠.
1: 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너무 많이 바른 거 아니야?
4: 아, 좁혀진 거지.
1: 촉촉해?
4: 어, 촉촉해. 이거 괜찮아. 촉촉해. 근데 어디까지 발라야 돼요?
1: 형
4: 손톱까지 바르.
1: 손바닥까지 바르겠어 이러다가 뭐야? 어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색감도 그렇고
4: 답답해 보이지 않고 좀 이렇게 윤광이 나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
1: 여기 이게 안 한 거고 이게 한 거잖아요.
4: 그렇죠.
1: 확실히 봤을 때 이쪽이 아 확실히 더 이쁩니다.
4: 그렇죠.
1: 뭐 드러내는 게 색감이요.
4: 자 커버력 어떤 것 같아요?
1: 좋아요.
4: 진짜?
1: 어 진짜 아 진짜로 장난 아니고 이게 티가 막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막 티가 나지 않아요. 카메라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만큼 커버력이 좋다는 거지.
4: 오 그러네.
1: 예.
4: 네. 오. 이 힘줄이 사실 이게 힘줄 여기 보시면 이게 좀 힘줄이 좀 보여야 되는데 네. 확실히 가려졌어요 커버. 탯줄이요?
1: 핏줄.
4: 내 뭐라 했어? 아 힘줄이라고 했어? 고장났네. 커버력 나쁘지 않아요.
1: 네, 네 좋아요.
4: 핏줄을 가려버린다.
1: 네.
4: 아무래도 이제 촉촉하고 네. 윤기가 있어서 네. 건성이나 네. 복합성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1: 네, 네, 네.
4: 지성 분들한테는 비추입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뭐 슬슬 각자의 원픽을 한번 뽑아볼까요?
4: 그렇죠.
1: 이번엔 형부터 골라.
4: 저는 네. 아 저 이 에스트라 하이드로 수딩 크림 고르겠습니다.
1: 아 수딩 크림.
4: 제가 그 365 그 라인 크림 쓸 때는 굉장히 좀 무겁고 좋지 않은 경험이었어. 근데 이거 확실히 수딩 크림은 보송보송하니. 괜찮은 것 같은데?
1: 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생물. 아 근데 한 거 보고 어느 정도 이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좀 발라지는 거 보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봐도 색감이 다른데도 어색하지가 않다라는 게 보여져서 좀 저는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4: 좋습니다. 자 이제 네. 원팩을 또 뽑아봤으니까.
1: 맞습니다. 그 시간이 네. 왔지요.
4: 그쵸.
1: 뷰티북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4: 진짜요?
1: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피셜이
4: 미국 피셜인데 좀 정리해 주려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
1: 네, 그래도 한번
4: 좋습니다.
1: 해보죠.
4: 저 가보자!
1: 네, 렛츠고!

0: 영어를 많이 쓰면 멋있더라고. 자, 놀라지 마자. 따라라. 덤화 브랜드잖아요. 이 본연의 디자인을 저는 이제 리스펙해줬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라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그대로 착안을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사막 같은 세상, 너만의 오아시스. 오아시스 낚시예요. 사막에 비를 내리게 해줍니다. 그것도 365일. 더마 온! 제가 온앤 오프잖아요. 뷰티 온앤 오프처럼 더마 온! 아, 제가 지금까지 해본 토대로 느꼈을 때 포장을 잘하면 된다.
1: 아무튼 저도 끝났습니다. 정샘몰에 약간 일단 브랜드를 좀 나타냈고, 이게 편하다라는 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찍어봐서 편안하다, 자연스러운 색감, 촉촉함. 여기 안에 또 믹스앤 터치가 또 포인트잖아요. 그걸 또 나타냈고, do what you can't.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네, 한다. 그렇습니다.
0: 진짜 아이디 없어서 사인까지 했네요.
1: 네, 사인이에요.
0: 그래서 이제 늘 게 없어서 자기 사인까지.
1: 네.
0: 자기 명성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1: 네. 네. 오늘 시민분들을 만나 또 최근 구매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솔직히 저도 혹하는 제품들이 많았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0: 이제 더 이상 어떤 거 사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믿고 보는 뷰티 온앤오프 후회 없으실 겁니다.
1: 예요.
0: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0: 다양한 부품 생산에 전문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1: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seatbelt components for cars. And it has accumulated skills in the field of automobile safety system. It has recently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by developing components for electric cars. What is more, it has ensured a stable supply of components in the field of defense industry, which requires strict quality standards.
2: 저희 대신 SNC 대표 제품으로는 자동차 시트벨트 부품, 전기자동차 부품, 방산 부품이 있습니다. 자동차 시트벨트 부품은 지난 25년간 꾸준하게 노력하고 쌓아온 기술력으로 복잡한 구조의 제품을 안정적인 품질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부품의 경우 신규 시장 개척에 뛰어들어 자사 기술력으로 프레스, 세척, 도포 공정을 개발, 양산하고 있으며 방산 부품은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제품들임에도 불구하고 전 아이템 생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까다로운 품질을 요구하는 제품들도 타협하지 않고 고객사 요구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1: Since the early stage, the company has developed ultra-precision processing skills for the designing of dies, injection molding, and wire cutting. And it has constantly strengthened the production capabilities in the field of precision parts. Ultra-precision processing technologies can't be developed only with cutting-edge facilities. Skilled workers have completely checked the products and sorted out small differences to increase the quality of the products.
3: 생산 공정에서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제품 취소 확보와 제품의 외관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도면 기준 공차를 유지하며 찍힘 및 병행 등과 같은 외관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정 능력 확보와 구명 및 설비 관리를 철저해야 하며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및 부서 간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 후공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완성품의 경우 전수 외관 검사를 통해 미세한 스크래치나 찍힘 등을 검출하여 고객에게 납품되게 하지 않는 것이 전체 품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1: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Daishin SNC has implemented an optimal management system of Samsung Electronics and increased the product quality as well as the production efficiency. As a result, more stable manufacturing process has been carried out and a systematic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has been built.
2: ERP, MES 체계 고도화를 통해 실시간 생산 관리가 가능해졌고 생산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 설비, 인력 효율적 운영 여부 확인 및 생산 저해 요인을 판단하여 즉시 개선이 가능하게 되었고 장기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영역별 로스 분석 및 거래처별 매출 손익 집계가 가능하여 사업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The company has built its own R&D center to carry out studies on defense industry materials as well as high precision parts. The firm has compared and analyzed a lot of different materials, an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it has developed optimal solutions for the designing of products.
4: 저희 대신 SNC는 신규 공법 개발을 통해 제품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철제 방산 제품을 블로우 몰딩이나 사출 공법을 적용하여 플라스틱 제품화하는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력 제품인 자동차 부품 외에도 버스바, 각형 배터리 부품 등 신규 아이템 수주를 통해 제품 개발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양성과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 Daishin SNC is planning to enter the field of higher value-added industry based on the advanced skills for automotive parts. By carrying out researches and improving the smart factory system, it aims to strengthen the technological capabilities.
0: 최근 산업 환경은 전기차, 친환경 기술, 스마트 제조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단순한 제조를 넘어 기술 중심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철학 아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습니다.
1: 대신 SNC has put top priority on the product quality as well a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e clients.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has developed cutting-edge technologies and maintained trust in the field.

0: Choosing the right golf ball is an essential element for golf games. It looks like golf balls have similar designs, but each of them requires sophisticated skills. Trigger has strived hard to improve the performances of consumers by developing high-quality golf balls. We explore Trigger, which has taken a huge leap forward as a maker of premium golf balls. Trigger is located in Gwangsangu District, Gwangju.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golf balls and provided the products to a lot of different indoor golf driving ranges. It has obtained a patent by developing golf balls for professional golfers. Also, it has built automation facilities to strengthen competitive power.
1: 저는 KPJ 회원으로 입문한 이후 골프 회원 레슨을 시작으로 골프 연습장 운영, 로스볼 유통 판매 사업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골프공 제조회사인 트리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리거는 오직 한 가지 꿈을 갖고 시작한 회사입니다. 제가 설립한 회사의 로고가 찍힌 골프공이 언젠가 필드에서 당당하게 사용되는 모습을 보는 것,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연구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골프공 퍼팅라인 특허를 등록했고 마침내 국내 자체 제조 생산 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
0: Various types of golf balls can be used for different places and by different users. The company has produced golf balls for varied environment, and it has strengthened the position in the field. The putting lines that are printed on the golf balls are the unique technology of the company.
2: 저희 트리거는 크게 필드용, 연습용으로 나누어 골프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필드용으로 판매 중인 트리거 T2 퍼팅라인 골프공은 특허받은 다방향 퍼팅라인을 적용한 비거리 골프공입니다. 복수의 퍼팅라인 디자인 삽입으로 공을 잘못 놓았더라도 다른 퍼팅라인 이용으로 위치 재설정의 불편함이 감소하고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레인지 볼은 스크린 또는 실내외 연습장에서 사용되며 타격량이 많다 보니 내구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생산합니다.
0: This is an indoor golf driving range which has used the golf balls of the company. Users can have longer driving distances thanks to the multi-directional putting lines that are printed on the golf balls. What is more, the multi-directional lines can help users better align balls. And it is more convenient to align balls even when it is bent out of shape. Users can hit longer and more stable drives.
3: 저희 골프공은 다방향 퍼팅 라인을 적용한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기존의 단일 라인 방식과 달리 여러 각도에서 정렬이 가능해 퍼팅 시 목표 방향을 보다 직관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실제 라운드에서는 작은 정렬의 차이가 스코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타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0: Golf balls have a simple shape and design, but sophisticated manufacturing stages are necessary. After coating the core part of golf balls with the cover, injection molding stage is carried out to complete the shape.

0: balls go through the injection molding process. After taking the balls out, the polishing stage is carried out to increase the durability. The designs and logos are printed on the balls, and after going through the coating process, the manufacturing stages are completed.
1: 저희 트리거는 기본적으로 100% 정품 원료로 제작하여 타구감과 내구성, 품질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 공장별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MES 시스템 구축으로 일자별 생산 실적 및 불량 데이터를 토대로 설비를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고 전 공정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mplemented MES as well as automation facilities for the coating and drying lines. By automating the colouring, coating and drying stages, the firm has reduced the variation in quality. Also, the MES solution has enabled the real-time management of the production records.
2: 저희 트리거는 공정별 생산 현황 데이터 수집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불량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며 불량률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동화 설비 개선을 통한 시간당 생산성 증가로 늘어나는 발주 물량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제조 연장 개선 혁신 활동을 통하여 작업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최적화 레이아웃 설계 제안과 판로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0: Trigger has accelerated the marketing strategy to strengthen the position as a provider of premium golf items. It has newly established a marketing department as well as strived hard to increase the market share in the Korean market by targeting social media outlets. Also, the firm has actively had meetings with overseas buyers to increase exports.
3: 트리거는 고객 만족 경영을 기반으로 신제품 연구 개발을 통해 매출을 향상시키고 해외 수출 판로 개척 등 골프 전문 브랜드로 인지도 상승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골프공 하면 트리거라는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0: Trigger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analyze the market trends in the golf industry and produce high quality golf balls. And it aims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as a maker of premium golf balls.

0: Sendori has developed scientific tools that can analyze the flow of air, and it has provided optimal air circulation solutions. By offering high efficient air circulation systems that can save energy, the firm has suggested customized methods for different types of spaces. We introduce Sendori, which has strived hard to develop advanced technologies that can produce fresh and clean air. The production site of Sendori is located in Puku District, Gwangju.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in the field of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system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t has gained recognition as a provider of total energy solutions. The company's products can improve the air quality in different indoor places, including residential spaces, schools, and offices.
1: 저희 샌돌이는 95년 설립 이후 냉난방 공조 분야의 고효율 고기능의 전열 환기 장치 및 냉난방기 공주 설비 등 명품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공기를 통해 미래를 지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단순히 공조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 숨쉬는 공간의 안정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해결하는 기업입니다.
0: The firm has mainly produced air circulators which can control the temperature, humidity, and air current levels, as well as create a fresh environment. Instead of the simple circulation of air, it has focused on implementing scientific methods that can analyze the flow of air. The products of the company are equipped with a filter cleaning system, so it can offer advanced maintenance services.
2: 저희 샌돌이의 대표 주력 제품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조달 우수 제품으로 선정된 자동 먼지 제거 공기 순환기입니다. 이 제품의 핵심은 필터에 쌓이는 미세먼지를 브러싱과 역풍 방식으로 스스로 제거하는 자동화 기술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초기 성능의 95% 이상을 상시 유지하며 기존 제품 대비 필터 사용 기간을 2.5배나 연장시켰습니다. 덕분에 유지관리 인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인 솔루션입니다. 또한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유해 공기를 즉각 배출하는 강제 배연 기술을 적용하여 일반 제품 대비 재현 시간을 40%나 단축시킨 안전 중심의 혁신을 담았습니다.
0: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produced a variety of air conditioning products. It has recently developed a multifunctional ventilator, which can control the overall environment of bathrooms. And it has obtained positive responses among consumers. The firm has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in the Korean market by promoting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excellent product.
2: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현재 주요 관공서와 공공기관, 교육시설 등 전국 수많은 현장에 도입되어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으며 공공조달 시장을 선도하는 신뢰받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provide clean air, the firm has carried out the manufacturing process in stages based on the strict standards. Instead of the simple assembling stage, it has introduced a systematic manufacturing process, including designing, processing, assembling, and testing stages.
3: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자재 관리, 공정 관리, 그리고 최종 성능 검증입니다. 주요 부품은 입고 단계에서부터 검사와 이력 관리를 통해 품질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립 공정에서는 작업 표준과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기 장비는 공기 흐름과 기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립 공정의 정밀도와 성능 검사가 품질을 좌우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되어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Sendori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build a more effective and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After introducing a smart factory, it has reorganized the production lines and automated the process. Also, the overall manufacturing system, including product quality, production cost, and delivery, has been drastically improved.
4: Samsung Smart Factory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한계였던 낮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우선 분산되어 있던 생산 라인을 통합 일자형으로 재구축하여 공정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 스크류 체결기 도입과 자재 키팅 시스템, MES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한 제조 환경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은 50% 이상 높아졌고 재고 정확도 또한 60% 이상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0: Based on the highly efficient energy technologies, the company has obtained a lot of certifications, including Green Product Certification and Eco-Label Certification. As part of an effort to strengthen the position in the field,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the optimal flow of air, as well as improved the driving skills and filters.
5: 저희 샌도리는 미래 환경을 위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열외수 기술의 고도화는 물론 AI를 접목한 스마트 통합 제어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냉난방과 환기를 하나로 관리하는 4인원 복합 공조기를 개발하며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증명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0: The company aims to take a leading role in the related areas by developing cutting-edge technologies. By enhancing quality control based on the global standards, it is planning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1: 공기와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공조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고도화를 통한 차별화를 기반으로 신뢰받는 제품을 생산, 공공시장 확대 및 국내에서 신뢰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북미, 유럽,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통해 탄소 중립과 실내 공기질 규제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Sindori has continuously made new attempts to create a healthier environment. And it is expected to bring significant changes to the world by suggesting innovative air cleaning solutions.

0: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메달을 이제 목에 거는 순간부터 아 내가 이겼구나 이겨냈구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 생각이 확 들어서 그 점이 좋아가지고.
1: There were moments when she wanted to quit, but she persevered and continued to grow. So far, she has competed in more than 30 tournaments, earning many medals and awards. One of her experiences is especially meaningful for her.
0: 이제 소년체전 강원도에서 대표로 뛰어가지고 딴 메달인데 이제 이걸 따면은 강원도 대표가 된 거예요. 그다음은 이거는 은메달이지만 그래도 잘하는 언니랑 붙어가지고 메달을 따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1: Although she trains every day, she makes sure to do her schoolwork as well. What's especially impressive is that she devises her own study plans and follows through on them without being told.
2: 지금 정희가 선수부 시작하고 A리그를 뛰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최저학력제라고 해서 점수가 어느 정도 이하면 다음 학기에 대회를 뛸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대회를 뛰고 싶어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1: Whether it's studying or taekwondo, Yoonjung always does her best. Taekwondo has taught her more than just forms and kicking techniques. It has taught her how to take responsibility for her choices, pursue her goals, and be patient.
3: 이 자세가 돼야 돼.
1: Her father, a fourth ton taekwondo practitioner, is her strongest supporter.
3: 어깨는 최소 일자는 돼야 돼. 안으로 안 들어가도. 응. 요거를 몸에 기억을 시켜야 딱 찰 때 이 자세가 나와. 너 아빠 언제 뛴 줄 알아?
0: 고등학생 때 아니야?
3: 응. 고등학교 때.
4: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초등학교가 아니고.
1: Taekwondo has become a part of the family's daily life and a bond that brings them closer together.
4: 그때 시작해가지고 아빠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일걸? 이제 대회 나갈 때까지 연습하는 거 보면은 아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구나. 좀 대견하기도 하고.

0: Crypto.
1: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선 언어가 통하니까 내가 가서 이야기를 소통할 수 있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더 태권도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0: 태권도 helped her overcome the challenges of living abroad and gave her the strength to carry on. After 16 years of training, Sinyeon became a taekwondo instructor.
2: 국제사범 지도자 자격증도 있고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도 있고 이번에는 노인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도 따신 걸로 알고 있고 일도 하시고 부모의 역할도 하시면서 자격증 취득까지 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 Taekwondo, which she started to revitalize her daily life, opened up a new path for her. After returning to Korea, she has continued her training, expanding her future possibilities. 아이! More people like Sinyeon find energy through Taekwondo. As a result, Taekwondo centers bustle with practitioners of all ages.
3: 좀 이렇게 다운되거나 우울해지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나이 때도 그렇고 뭐 직장 갔다 오면 힘들고 이런데 여기 오면 우선은 한 번 이상은 꼭 웃을 수가 있거든요.
0: For people in their 40s and older, maintaining physical strength through regular exercise is essential. Why do people choose Taekwondo among many other kinds of sport? To find out more about the health benefits of Taekwondo, we visited a university research team that studies exercise and aging.
4: 안녕하세요. 예, 앉으세요.
0: Four middle-aged women in their 40s and 50s were selected to participate in a Taekwondo-related experiment.
5: 5kg 정도만 빠졌으면 좋겠다 항상 생각해요.
6: 복부 비만이 좀 심해요.
7: 근육량이 좀 줄면서 제가 지금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어요.
8: 내장 비만이라고 건강 검진에서 좀 나왔어요. 그래서
0: After 4 weeks of taekwondo training 3 times a week, 1 hour per session, their physical changes will be evaluated. 네. To assess their health condition, a total of 6 tests were conducted. First, a body composi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check for changes in their physical composition. Tests were conducted to check metabolic health indicators such as blood sugar and triglyceride levels. Abdominal CT scans were also performed to measure abdominal and visceral fat around their internal organs. The results showed that all four had below average levels in several fitness indicators and metabolic health measures.
9: 4주간 운동 시작할 건데요. 저희가 일주일에 3회로 1시간씩 이렇게 운동을 시작할 거고요. 태권도를 주로 하는데 유산소 운동이랑 이제 보조적으로 근력 운동이랑 이렇게 병행해서 활동성 있게 운동량을 조금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형태로.
10: 다음에 가볍게 스트레칭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After warming up.
10: 네,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9: 넷, 둘, 셋.
0: They begin aerobic exercises, such as stair running and circular jogging. And even doing kicking drills, receiving a

0: comprehensive training program step by step. How has their condition changed after 4 weeks of repeated taekwondo training?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all four participants had improved metabolic health indicators, including triglyceride levels and blood sugar. Chung Sun-ju had a medically significant reduction in overall abdominal fat, while Kim Yana's visceral fat decreased by more than 2,000 millimeters squared.
1: 복부지방의 경우 CT 검사로 내장 지방의 면적이 다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개인의 기저질환과 신체 능력을 고려하여 태권도와 같은 전신 운동을 꾸준히 생활하시면 근육량을 증가시키면서 체중 감소를 시킬 수 있는 몸 전체 균형과 대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After 4 weeks of taekwondo training, the participants' average body weight decreased by 1.8 kilograms, while their body fat percentage dropped by 2.3 percentage points. Cardiorespiratory fitness has improved with lower body muscle strength, increasing by nearly 60% on average, and maximal oxygen uptake rising noticeably.
2: 이러한 동작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 마찬가지 보신 것처럼 하지의 근력과 근지구력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연속적인 발차기 기술들이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어떤 지방을 감소시키고 체지방률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0: How could such notable changes occur in just 4 weeks?
3: 할까요?
0: To find the answer, we conducted an experiment to examine the actual exercise effects of taekwondo. A female Pumsa athlete donning professional measurement equipment performed taekwondo movements, including Pumsa and repeated kicking. Her heart rate, amount of air inhaled per minute, breathing frequency, and oxygen consumption were measured, and the MET value, which indicates exercise intensity based on oxygen consumption, was calculated. The results showed that even just 30 minutes of taekwondo training reached a high level of intensity comparable to high-intensity interval training.
4: 일반적으로 1MET 자체가 기본적인 신체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강도였을 때 봤을 때 축구가 한 10MET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30분 수련 자체가 8.5 정도 나왔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로스핏 정도 한 서킷 트레이닝 하는 정도의 운동 강도 수준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This shows that Taekwondo is not just a martial art, but an efficient full-body workout that can be done in a short amount of time. Perhaps this is why more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re choosing Taekwondo as part of their fitness routines. This Taekwondo center is especially popular among young people. It is visited by about 20 young people daily on average, each with their own reasons, but all looking to enjoy moving together.
5: 운동을 하다 보면은 몸에 활력을 많이 좀 얻게 돼서 이제 퇴근하고 아기도 있거든요. 육아 하다가 잠깐 육아 엄마한테 맡기고 이제
6: 오늘은 회사 끝나고 바로 도장으로 왔어요. 네. 맨날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이제 또 쓰고 뛰어다니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0: Taekwondo is not something you do alone. It is done by moving in pairs, following commands, which allows to naturally connect with others. Young people enjoy it because it brings back the feeling of childhood PE classes. Another advantage of Taekwondo is that beginners and experienced practitioners train together, making it easy to learn for anyone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ir skills.
7: 기구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개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움직임의 동선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문턱이 조금 더 낮지 않을까?
0: Another reason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re drawn to Taekwondo is the sense of immersion and stress relief. As you focus on the movements and repeat kicks, the mind gradually clears and the stress of daily grind is easily released.
6: 노래방 말고 큰 소리를 내면서 운동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그중에서 태권도도 기합을 넣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고 친밀감도 높아질 수 있고 좀 활발한 운동이어서
0: Taekwondo practice together with others is an exercise that transforms the body, connects people, and restores balance in everyday life. That's why we keep returning to a Taekwondo center again and again.
6: 그냥 여기서 만나는 거 이상으로 이제 뭐 축하해 줄 일이 있으면은 같이 와주기도 하고 또 이제 연말 행사라던가 아니면은 같이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가서 네,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태권도란 평생으로 가져가고 싶은 취미예요. 저한테는 태권도.

이거는 느타리 버섯. 이건 미루나무 느타리라고 하고, 뽕나무 느타리도 있고요. 추울 때 봄. 그리고 이제 이건 밤버섯. 이건 8월, 9월 달 그때 나와요. 쌀이도 그렇고. 쌀이. 이건 저기 송이 쌀이도 있고, 일반 쌀이도 있고, 뭐 쌀이 종류 엄청 여러 가지인데요. 이거는 독이 있어서 우려내서 먹어야 돼. 일반 쌀이도 섞였고요. 송이 쌀이도 있어서 이렇게 점이어서, 이 송이 쌀이는 좀 크거든요. 이거는 죽은 참나무에서 나는 거. 가다발이라고 그래요. 이건 죽은 참나무에 아주 일렬로 쭉 나요. 이거는 소간버섯. 이게 생김이 미끄럽고 소간 색깔이라고 해서 소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능이. 제철 나오면 엄청나요. 한 송이가. 이건 진짜 따러 다닐 만해. 이건 팽이 이제 고명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오이꽃버섯. 오이꽃처럼 노랗게 이렇게 오이꽃 모양이 나오는 버섯이 있는데 그 시기는 짧아요. 그리고 작아요. 그리고 이제 늦게 나는 칡버섯. 칡버섯은 또 하얀 양송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조금 더 커요. 가지버섯도 있고. 이런 갓버섯인데 가지 색깔이 보랏빛이 나요. 닭다리버섯도 있어요. 근데 그 갓은 못 쓰고 줄기만. 소고기에 넣고 감자도 좀 들어가고 이제

양념 넣고 두부 썰어 놓고 파 올리고 그러면 끝이에요. 어른들이 전해주는 밤버섯이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그냥 사용해요. 가을에 거의 비, 장마철 끝나고 뭐 이러면은 그때 많이 나와요. 습할 때. 읍내 사람들이 이제 버섯 어디 많이 난다 이거 아시는 분들 주로 많이 시기에 직업삼아 다니셔. 시골에는 제철에 나는 거 그때만 먹고 겨울에 먹을 거 없을 때, 응? 김장김치만 먹고 뭐 이럴 때 이제 이거 귀한 거니까 그때 꺼내서 가족끼리 같이 먹고. 전에는 산에도 다니고 따다가도 써봤는데요. 이제 바쁘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인들한테 사요. 버섯을 따오잖아요. 손질해서 데쳐요. 뜨거운 물에 데쳐, 살짝 데쳐갖고 소금에 재워요. 필요할 때 이제 필요한 양만큼 꺼내서 또 다시 뜨거운 물에 헹궈요. 그러니까 끓여내서 찬물에 우려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이웃에서 듣고 배우고 어른들이 가르쳐 주시고 그런 거죠. 1대1로 하면은 좀 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캐캐 하는데 소금을 넉넉히 뿌려요. 물을 계속 갈아주면서 어느 정도 간이 빠졌나 먹어봐요. 3, 4일 걸려요. 파, 다시마, 콩나물 뭐 이런 거 야채 넣고 끓여요. 야채 육수 끓이고 간 해서 거기다 고춧가루 해서 숙성해서 쓰는 거예요. 한 가지만 넣으면 텁텁하고 뭐 깔끔한 맛이 안 나요. 곱게 하고 거칠게 하고 섞어서 사용해요. 2, 3일 숙성돼서 쓰는 거예요. 으적거리지 않게 흙, 모래 뭐 이런 거 제거가 깔끔해야지. 저는 저 방법대로 그냥 제 순서가 있어요. 쫄깃한 맛은 밑에 들어가도 끓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향 나는 버섯은 오래 끓이면 향이 덜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순서대로 제 생각대로. 이건 느타리 버섯이요.

처음에는 세게 끓여요. 그래, 끓고 난 다음에 중불로 해서 드실 때는 이제 식지 않게끔 오래는 안 끓여요. 오래 끓이면 제맛이 안 나. 감자고기 익으면 전체적으로 끓은 거니까 일단 국물 시원하고 간이 잘 맞아야 될것 같아요.

0: 원래 고향은 미원이었는데요. 어려서 이사 나와갖고 오창서 살다가 직장 때문에 여기 오게 됐어요. 회사. 처음에는 저 직장 따라 왔다가 결혼을 하고 그냥 살게 된 거예요. 살림하면서 조그만 슈퍼 하다가 식당은 19년도 했나? 그래요. 처음엔 손님 오는 게 무서웠어요. 배우는 거는 그 친구 저기 점심시간 바쁠 때 도와주면서 배웠죠. 농촌지도소에서 그거 배워서 시험 봤어. 근데 여기 회사 들어와서 이제 식당 하면서 주말로 우리 남편하고 같이 산에 다니면서 벗어나는데 가보자. 이철 되면 한 번씩 산에 가서 한번 가서 능이를 이따만한 걸 한번 했어요. 쌍곡, 여기 갈론, 또 각연사. 그러니까 낮은 산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뭐 가물도 가면 있고, 뭐 칡버섯 날땐또 칡버섯 나는 곳으로 가고, 가지버섯 많이 나는 곳은 또 이런 구렁 찾아가야 되고, 사리는 이게 능선 타고 올라가야 되고, 또 저쪽 문강 쪽으로 가면 밀버섯이 많고 뭐 이게 다 달라요. 또저 가다발이 딸라면은 또 저기 어디야 하물 그쪽으로도 가고 버섯 채취 시간이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5시, 6시 날 새면 올라갔다가 더워지면 내려와서 하니까 지인들이 따온 거 보고 이게 쌀이었구나 이게 밀버섯 가지버섯 이런 거 이제 파악을 하고 가서 아는 거 외에는 안 따죠. 의심스러운 건안 따는 방법으로 해야지. 아는 거 외에는 채취 안 해요. 확실한 거. 그때 따오면 그거 모아놨다가 주말에 또 여럿이 형제 간에 친척 간에 모이면 그때 해먹고 말고 오래 보관할 생각은 없었지. 쌀이는 좀 며칠 우려내야 돼요. 독성이 있어요. 가다발이 뭐 이런 거 금방 데쳐서 이렇게 찌개 해면 더 쫄깃해요. 노루궁뎅이 버섯 같은 거는 데쳐서 그 자리에서 기름장 찍어 먹고 뭐 그렇게 했어요. 밀버섯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 계산에는. 그거 쌀이 오이꽃버섯, 칡버섯, 가지버섯 뭐 그런 거로 해서 황태, 고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황태찌개, 황태를 이렇게 찢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넣고 끓여오면은 또 나름대로 자기네는 국물이 시원하다 하시더라고. 그건 전문적으로 한게 아니고요. 지인들 모이면 해달라 하면은 하는 거였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해먹은 거였죠. 연령대가 좀 있으셔야 돼. 많이 찾아요. 젊은 사람들은 덜 찾아. 본인들이 뭐 따다 해먹었다는 말은 들어봤어요. 그때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 가면 나이 먹으면 뭐 못하게 될 테고요. 걱정 안 해요. 그냥 되는 대로 할래요.
1: 우리가 지금 재배해서 판매하는 버섯도 어차피 그 기주만 있으면 숲으로 돌아가서 야생에서 나오거든요. 비근한 예로 가락동 시장 주변에 전국의 버섯들이 다 모이잖아요. 가락동 시장 주변에 야생 버섯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느타리, 표고, 팽이 이런 게그 썩은 나무들 주변에 엄청 많아요. 2013년도에 제가 유효 출판된 자료를 근거로 조사해 봤더니 1900종 정도 됐어요. 우리가 보통 식용한다 하면 그 기준이 뭐냐면 버섯 자체를 먹는 거. 약용한다 하면 버섯은 먹지 못하지만 끓여서 물을 먹을 때 약용한다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이다 하면은 그 버섯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독 물질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독버섯으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육안적인 특성과 현미경적인 특성. 그러고 나서 그 특성에 의해서 이름을 부여를 하고, 그 후에 문헌을 통해서 식용이냐 독이냐 그 다음에 약용이냐를 판단을 해야지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야생버섯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나무가 많이 발생하는 숲속에서 많이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기주가 되는 나무들이 30년 이상 정도 자라야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무가 한 30년 이상 자라는 숲이 형성이 되면 밑에 잡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곳에 버섯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옛날보다 버섯이 더 많이 없어졌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을에 나오는 버섯들은요. 나무하고 공생을 해요. 살아있는 나무가 비탈이 많이 진 산에 척박한 곳에 있을 때는 나무 뿌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버섯 균사가 가서 양분을 구해다가 나무한테 전달해 주게끔 나무가 자기 주변에 버섯을 불러다 키워요. 소나무와 송이 관계가 그래요. 그 다음에 참나무와 능이가 그래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 뗄감으로 솔잎이나 이런 걸 긁어다 뗐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그 이제 연료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행위가 없어졌잖아요. 산이 척박해지지 않으니까 나무들이 공생균을 부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공생균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섯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쌀이, 능이, 밤버섯 이런 것들은 공생버섯이기 때문에 낙엽들이 바람이나 비에 이렇게 싹 쓸려서 내려가 버릴 경사가 심한 산 그런 산을 찾아가야만 버섯이 나와 있어요. 소감버섯이라고 해서 부르는 버섯은 한국명은 황소비단그물버섯. 원래 야생에서 그 버섯이 나올 때는 황소 색깔을 띄어요. 이 버섯은 말리거나 그 다음에 열을 가하면 붉은 빛으로 변해요. 근데 얘는 포자 형성층이 광공으로 돼 있어요. 그 광공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소의 생간처럼 색깔은 열을 가해서 빨갛게 변했죠. 소의 생간처럼 물이 들어가니까 이 약간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소감버섯이라는 이름이 민간에서는 불려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버섯은 예전에도 식용으로 활용을 했던 버섯이에요. 얘네들은 굉장히 큰 다발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다발 할 때 그 다발이라는 뜻이 크게 다발을 이룬다 그 뜻이에요. 밤버섯은 벚꽃버섯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걔도 공생균인데 아마 밤나무 밑에서 채집을 해서 밤버섯이라고 일반인들은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유명한 식용버섯이에요. 근데 아주 흔하진 않아요. 느타리는 보통 야생에서는 3월에서 5월 사이 그 다음에 9월에서 11월 사이에 미류나무에서 많이 나와요. 참사리도 독성분은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그 세리닌이라는 그 물질에 좀 취약한 사람들은 참사리를 먹어도 설사를 해요. 그래서 사리는 가능하면 데쳐서 물을 우렸다가 버리고 요리를 해먹는 게 좋겠다 싶어요. 야생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재배법을 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그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는 있어요. 식용버섯의 근거를 명확하게 정해서 요것만 따세요 하고 책자를 발간해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배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거를 채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0: 올갱이 해장국이요. 주 재료는요, 아욱, 부추, 된장, 올갱이, 파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삼합사합이 맞고, 이 올갱이하고 된장하고 이 부추하고 다 궁합이 최고 좋은 거. 그러니까 이제 올갱이 먹으면 눈도 밝아진다, 간도 좋아진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1: 이건 한 4년 묵은 거거든요. 된장이 맛있어야지. 올갱이국이 맛있어요. 그래서 된장이 한 3, 4년씩 된거 갖다가 이제 끓이고, 그렇게 된장국 맛있다고들은 그래요. 이 올갱이에는 이 밀가루 넣고 이제 다 무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계란 또 깨놓고선 고루 무쳐갖고 이제 끓을 때 갖다가 끓이는 거죠. 왜냐면 얘를 넣으면은 비린내도 가시고 얘를 이렇게 넣어갖고 하면은 다 둥둥 뜨니까 똑같이 떠줄 수가 있어. 그 옛날부터 옛날 엄마들이 해잡 썼는 거에다가 이제 옛날 엄마들은 밀가루만 묻혀놓는데 또 다시 계란을 묻혀봤어요. 이제 내가 끓일 때. 그러니까 이제 계란하고 올갱이가 각각 둥둥 뜨는 게 떠주기가 좋더라. 물 끓는 물을 붓고서 또 올갱이 물을 한 바가지 또본 거예요. 올갱이 껍질째, 닭간 껍질을 또 삶어. 그럼 거기서 물이 파랗게 우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을 갖다 같이 섞지. 올갱이 까갖고 오는 사람들이 국물 다 갖고 와. 얘는 먼저 이제 된장하기가 그렇고 먼저 끓여야지. 그런 다음에 다 끓을 때 얘를 또 넣고. 아우.

0: 가물면 내전이 안민동서 저 20살에 시집 갔어요. 시댁은 원래 요 괴산에 있고요. 아주 골짜기예요, 거기가. 예, 거기서 10년 살다가 나와서 31살에 여기 나왔어요. 31살에 이걸 시작했는데 애들 넷 낳아갖고 막내를 이제 둘 지는 걸 얻고 나왔어, 그때. 그래갖고 그 장사 시작한 거지. 이게 45년 넘었거든요. 식당에 이제 나오니까 얼굴이 화끈거려서 손님들을 못 대겠어. 더구나 세탁이 이런데 어디 가보도 안 하다가 시골에서 커가고 지금 굴러와갖고 있다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것도 이제 밀어붙이고 하려고 하는 생각이 진짜 대단했지. 첫 번엔 중화요리를 좀 시작을 해서 옆에 밥집이 있어갖고 그랬는데, 아우, 이 중화요리는 기술자가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야. 그걸 다 치우고 밥 장사로 돌린 게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그때만 해도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올갱이를 잡아갖고 이렇게 갖다 팔어.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그걸 사갖고 까서 된장국을 조금 끓여주다 보니까 맛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저 건네집에 그 기사들이 먹고 숙소를 해놓고 먹고 이러고 댕기던 사람들이 우리 거가 음식이 맛있다고 자꾸 우리 집으로 건너오는 거야. 올갱이국을 또 장사 시작해본 게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한식을 하면서 이걸 곁들여서 계속 같이 한 거지. 근데 이거를 많이 찾아. 안 되겠다, 하나만 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걸로 하나로만 쫙 돌린 거지. 올갱이국은 옛날에 집에서도 먹어봤어요. 시골에 옛날에 겨울에 가면 많잖아. 되게 그런 걸 조금씩 잡아다 해먹고 까먹어보고 그랬지. 그것도 이제 엄마가 맛있게 하시니까 나도 그 따라서 또 그냥 뭐안 배웠어도 음식을 하면 맛있다 그러니까 그 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손님들이 다 입맛이 틀려졌잖아. 후추고 뭐그 양념 종류를 안 넣으면은 맛이 없어. 이제 그런 걸 감히 함으로써 더 맛있다고 먹고 가고. 장사 시작해고서 한 4, 5년 됐는데, 겨울에 이제 그때 점심시간 끝나면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아줌마들하고 다 갖고 겨울에 갔는데 그때 돌만두 지금 돌 속에 새까맣게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잡아갖고 와서, 네. 많이 잡아다 까먹고, 끓여도 먹고, 봄 되면 이제 그 마늘잎, 파, 뭐 아욱 이런 거 뜯어갖고선 끓여 먹었지. 옛날에는 이제 봄에, 요맘때. 그 당시 하천에서 잡아오는 할머니들이 그게 많았어. 그리고 이제 올갱이 잡는 사람 남자들은 이제 그 기계로 다배 타고 잡으면 이렇게 막한 100kg씩 갖고 한 가만씩 링기 갖고 와. 그러면 그거 하루 종일 이제 아침나절 닦아서 뺏어서 삶아갖고 경로당으로다 이제 까준다고 달라래.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다 할머니들을 이제 또한 4명씩, 5명씩 사가고 까고. 그거 다 못가 되잖아, 장사하면서. 그렇게 해서 깠는데 지금은 이제 너희들도 안 계시고 까줄 사람도 없어. 저기 장갑을 찍어선 싹 세게 닦아야 돼. 그냥 닦아서 깨끗하게 헹궈 갖고 물을 건져놓고서 걔를 이제 건져놓으면 이제 이렇게 기 나와 또. 많이 기 나올 때 끓는 물에다 얼른 들어봐. 그럼 이제 그 눈가리가 다 많이 떨어져, 그게. 올갱이 조금 한참 많이 까다가 주사기를 누가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까보니까 좋아. 그래서 약국에 가서 한 뭉치씩 사다 놓고 까는 거야. 그 바늘이 이렇게 하고 쥐는 데가 좋아. 그 주사기를 빼. 충주 달래강 그쪽으로 저기 저 제천 단양 이런 쪽으로도 올갱이가 많이 나잖아. 그런데 그쪽에서 자꾸 이런 걸 해갖고 냉동 딱 해갖고선 가지고 와. 계산 재래시장.
1: 계산재래시장.
0: 예. 그리고 이제 농협마트로 이제 또 농협조합원이니까 마트 거를 또 비싸도 내가 거 가서 많이 이용을 하지. 50대 넘고 60대, 70대 이 정도고. 그런데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이제 가끔 가다가 된장국 잘 먹는 사람도 와서 해장한다고 먹고 가고. 여자들도 많이 오지만 남자들이 더 많아요. 올갱이가요, 소화도 잘 되고 된장국이니까 부담이 안 가잖아. 왜냐하면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좀 부담이 가고 그런데 이게 노인네들이 모시고 오면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러면 그 자손들도 너무 기분 좋아하고 올갱이 맛이 약간 쌉쌀하면서 또 국물이 더 쪽, 올갱이 맛이 진함이 더 구수한 것 같아.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나왔다.
1: 아, 나왔다. 야호! 야호!
0: 아, 귀 아파.
1: 근데 요즘에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어떤 기운이랄까? 항상 그 제작진분들께서 저희를 좀 산으로 부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0: 하지만 또 올라와야 될 만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겠죠. 이유가 네.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0: 아, 귀여워.
1: 아, 귀엽다.
0: 야, 교수님, 여기 의자가 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어. 이 돼지 모양이네. 제가 돼지띠거든요.
1: 그러네. 네,
0: 어, 친근하다, 오. 되게.
1: 여기가 한진섭 조각 정원이에요.
0: 아, 그러면 이제 이 허브 천문공원 안에 조각공원이 네.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0: 아, 그렇구나.
1: 대성 씨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작품이 네네. 한진섭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화강석으로 만들었거든요.
0: 아, 이게요?
1: 네.
0: 아이고, 진짜겠죠? 말씀해 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뭐 앉았어요. 진짜 이거 작품이 좀. 아니, 나 올 때 뭐 아무것도 안 지켜가지고 네. 제가 몰랐거든요, 정말. 어,
1: 근데 이거 앉아도 되는 거예요. 만져도 되고. 한진섭 작가님은 홍대 조속과를 졸업하시고 또 동대학원을 나오셔서 그 다음에는 이태리 카라라 국립미술대학을 졸업하셨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작업하시지 않으세요. 작가님은 굉장히 친숙하고 편안하고 가족과 동물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즐거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드세요. 근데 이 한진섭 작가님의 이런 작품도 있지만 예술적인 벤치들? 그런 거는 세계 곳곳에 굉장히 많아요.
0: 아, 그렇게 예술 작품으로 된 벤치가 많습니까?
1: 많아요.
0: 대표적인 게 또 어떤 게 있어요?
1: 대표적인 게 네. 대성 씨도 아실 거야.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아시죠?
0: 네. 어, 아, 그럼 알죠.
1: 예. 구엘 공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타일로 된 긴 벤치가 있거든요.
0: 긴 벤치.
1: 걔가 110m야.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제일 긴 벤치야.
0: 아.
1: 그리고 또 영국에는 책 모양으로 벤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그려넣어요. 그래서 독서를 장려하는 벤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트 퍼니처의 대가가 계세요. 최병훈 작가님이라고요. 올해 2월인가요? 카타르 국립박물관에 테이블과 그 벤치 10점을 그 중앙광장에 연구 설치하셨거든요. 이 최병훈 작가님의 작품은 한국의 미, 자연의 미, 절제의 미를 정말 최대한 살려서 최병훈 선생님의 미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진짜 만든 아 진짜 정수의 작업이 있어요.
0: 너무 멋지십니다. 또 한국을 또 알리시고.
1: 멋지죠.
0: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여기도 쑥 둘러보니까 정말 멋진 벤치로 된 작품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네. 사진 찍을 수 있을 만한.
1: 구경할까요?
0: 네, 저 구경하고 싶거든요.
1: 네.
0: 한번 둘러보실까요?
1: 네. 네.

0: 대성 씨, 네. 강풀 작가에 대해서 아세요?
1: 정말 유명하신 작가님이잖아요.
0: 맞아요.
1: 웹툰도 많이 그리시고 그리고 네. 그 웹툰 그린 게 영화화, 네. 드라마화도 많이 됐고
0: 맞아요.
1: 정말 이야기꾼이신 것 같고 네.
0: 그래서 우리 오늘 컨셉은 정말 약간 친절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예술 그런 거를 찾는 컨셉인 것 같아요.
1: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0: 우리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그 우리가 웹툰에 쏙 들어가는 듯한 느낌, 만화 속으로 푹 빠지는 우리 체험하러 갈까요?
1: 어떤 만화 속의 순정 만화의 여주인공,
2: 남주인공이 한번
1: 돼보실까요?

참 이게 골목을 이렇게 싹 네. 돌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그것도 강풀 작가님 작품을 봐도 항상 그런 느낌 들잖아요. 사람 사는 이야기. 정말 마음이 딱.

0: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강동구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어요?
1: 네, 정말로 그렇게 그런 느낌이고 따뜻해.
0: 담배 피는 애들도 줄었대.
1: 아, 진짜요?
0: 근데 대성 씨, 승룡이라고 아세요?
1: 승룡이요?
0: 네.
1: 아, 그 웹툰에서 주인공이잖아요. 네. 알죠.
0: 우리 승룡이네 집에 한번 가볼까요?
1: 승룡이네 집이요? 여기 있다고요?
0: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만나 뵙게 돼가지고 너무나 영광입니다.
1: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2: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현재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제 대중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뜻으로 한글 캘리그라피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주 작업도 진행하고 개인 네. 전시, 작품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2: 아, 김아연 작가님 환영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말씀하셨던 게 캘리그라피.
1: 네, 맞아요.
2: 근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알고 네. 있는 것 같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어떤 건지 대충은.
1: 네.
2: 근데 그게 예술 작품인가 예술인가라고 하면 저는 약간 좀 어떤 장르에 속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1: 아, 미술 분야에서도 네. 이 캘리그라피를 미술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닌지 이런 화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2: 아.
1: 네. 왜냐면 과거에는 서화 동원이라고 해서 서예와 그림이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0: 네.
1: 그게 근대에 와서 이게 분리가 된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앞으로는 서화 동원처럼 서예와 글씨가 같이 미술의 분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저 같은 이제 작가들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 캘리그라피가 약간 다양한 재료와 또 기술이랑 접목이 되면서 뭐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다 그럴까요?
1: 아.
0: 좀 그런 캘리그라피에도 그 트렌드나 변화가 있나요?
1: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캘리그라피의 뿌리는 서예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2: 아.
1: 그래서 제 전공도 서예 디자인 전공이에요.
0: 네.
1: 그래서 서예를 바탕으로 이제 한 10년간 전통 서예를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요. 그때 이제 배운 게 한글 판본체, 붕체, 민체.
2: 네.
1: 백성들이 썼던 걸 민체라고 하는데 이런 세 가지 전통 서체를 응용시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응용 발전시켜서 캘리그라피처럼
0: 네.
1: 좀 더 이제 글자의 크기 변화, 두께 변화, 네. 각도의 변화 이런 그리고 재료의 다양성으로
0: 네.
1: 이렇게 다양한 캘리그라피 작품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2: 좀 궁금한 게 있는데
1: 네.
2: 서예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1: 네.
2: 그러면 캘리그라피는 영어잖아요?
1: 네.
2: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1: 네.
2: 그럼 외국에서는 어디서 시작을 하나요?
1: 이제 서예라는 용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캘리그라피거든요. 근데 마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서예랑 캘리그라피는 다르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 점도 되게 특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용어를 계속 캘리그라피로 쓸 거냐라는 것도 작가들의 고민이에요. 너무 서양
2: 네,
1: 같은
2: 네.
1: 뜻인데 서양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작가분들은 멋을 부린 글씨라고 해서 멋글씨.
0: 아, 멋글씨 좋네요.
1: 네, 멋을 부린 글씨 아니면은 먹으로 썼다 해서 먹글씨. 아니면 현대서예 이제 어떤 단어를 쓸지 용어를 쓸지 되게 고민을 많이

0: 하고 있어요.
1: 우리 작가님의 네. 어떤 그런 캘리그라프 작품을 좀 궁금하거든요.
0: 아, 제 작품이요?
1: 네, 네, 하나 뭐
0: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아,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아, 너무 찾지 마시고요. 너무 제일 좋은 거 찾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된 거 좀 보여주시면.
0: 아, 네. 제가 수업했던 것들인데 아, 네.

0: 캘리그라피는 조금 좀 친숙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예술 작품과 차별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1: 아, 차별점과 매력?
0: 네.
2: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제 예술적으로 표현한다는 문자 예술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자긍심을 갖고 우리 문화의 유산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이제 작품을 하고 있어서 이 한글을 활용해서 아름다움을 쓴다. 이게 저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네.
2: 이제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바쁘고 자기의 생각에 잠길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서예를 쓸 때는 되게 그 붓 끝에 제 온 기운과 힘을 다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딴 생각을 할 수 없고 오로지 붓과 내가 혼혈일체가 돼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때 굉장한 힐링을 많이 느끼게 돼요.
1: 맞아요. 그 제가 볼 때 캘리그라피가 이제 그 뜻과 글을 몰라도 그 서체만의 조형성만으로도 정말 그 조형적 가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공간 안에서 흑과 백의 조화, 여백의 미, 그렇죠. 그런 맞아요. 것들이 그게 이제 조형적으로 잘 조화가 돼야 보는 사람도 뜻을 몰라도 그 미적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2: 이유는 모르지만 아름다워 보이는 그 시각적인 건 다 네. 똑같거든요. 그래서 왜 이쁜지를 모르지만 내 눈에 예뻐 보이면 그게 조형적으로 균형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공간감이나 이런 여백의 배치가 좋을 때.
1: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술과 이렇게 같은 맥을,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를 찾는 거, 그런 거에서 이렇게 맥이 좀 일치해서 흘러가지 않나 싶어요.
2: 맞아요.
0: 붓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혹시 그 매직 같은 거로도 이렇게 가능한가요?
2: 네. 캘리그라피를.
3: 진짜?
0: 아, 제가 저 실제로 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부터 처음으로 부탁드리는 건데 아텐드 시티를 한번.
2: 아, 그러면 조금 시간을 조금.
0: 네네네.
1: 시간 많아요.
2: 네.
1: 많아요.
2: 네. 한번.
4: 아텐드 시티.

0: 귀여워.
1: 인더 시티. 네. 오늘은 귀엽고 따뜻한
2: 너무
1: 느낌.
2: 너무 귀엽다.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좀
3: 아, 너무 좋은 선물이 같아, 저희 프로그램에도.
1: 아, 아니에요. 아, 네.
3: 우리 작가님의 어떤 그 캘리그라피 작품을 볼 때 네. 보시는 분들께서 어떤 점을 더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는지 아. 궁금합니다.
1: 보통 작품을 할 때는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사랑, 행복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글이 이렇게나 다양한 표정이 있구나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변화 발전할 수 있구나 하면서 한글의 그 위대함, 한글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많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네, 오늘 아텐드 시티 이게 저기 전반적인 느낌이 모든 곳곳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넣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차가운 돌에도 따뜻한 긍정의 에너지를 넣고 이 마을에도 긍정의 에너지, 글씨에도 긍정의 에너지. 네. 아, 훈훈한 자리였어요.
1: 네, 정말. 감사합니다.
2: 오늘 어떤 좋은 에너지, 따뜻한 기운. 글씨에서도 길에서도 많이 얻고 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4: 오늘 하루가 긍정이네.
2: 우리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네.

그 제가 시를 쓸 때 탄생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태어나는 순간에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탄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 그것이 언제나 저한테는 약간 불가사의였고, 어쨌든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길까지는 우리의 자잘한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은 좋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 쓸 때 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택해서 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삶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삶과 죽음이라는 게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문학을 하려고 하면은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학이 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지만 또 특히나 시 같은 경우는 시만 써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다, 그건 좀 아니어서 무언가가 계속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 그래도 시인으로 20년 살아올 수 있는 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문학이 독자를 필요로 하는데 독자분들이 저를 찾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20년 동안 문학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문학을 하다 보니까 일도 문학과 관계된 일을 해서 재밌어요. 그래서 그 20년의 세월이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번역의 기회가 저한테 찾아올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문장 웹진이라고 하는 그 웹진 지면에 시를 발표를 했고, 김재균이라는 번역가 선생님이 인터넷으로 제 시를 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셔서 이 시를 번역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 김재균 선생님은 저하고 전혀 그니까 인연이 없었던 분이죠. 그런데 작품을 보고 연락을 해주셔서 번역을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건 정말 매우 특별한 인연이 아닐까 생각하고, 제가 오랫동안 그래도 시집을 내고 시를 써오면서 있었던 어떤 그 보석 같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제 웹진이나 또 엔솔로지 잡지 같은 데 발표도 하고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낮은 톤으로 쓴 시를 굉장히 긴장감 있는 톤으로 바꿔주신다든지, 그래서 뭐 낮은 톤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느낌으로 썼던 시가 뭐 예를 들어서 분사구문을 좀 많이 사용해서

그걸 읽었을 때 계속 이 느낌, 리듬의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느낌? 아, 이게 번역이라고 하는 게 시는 특히나 번역가가 어떻게 이 시의 이미지와 느낌, 색깔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제가 봤죠. 저도 번역본 시집들을 외국 시인들의 작품을 읽었을 때 오역이 아닌가 혹은 직역이기 때문에 또 너무 설명적이지 않은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김재균 선생님 번역이 저에게 그런 또 경험을 선사해줘서 저는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4월의 해변. 해변을 걷다 보면 내가 자꾸 떠내려온다. 발이 많으면 괴물처럼 보이지. 나는 편지를 쓰러 해변에 자주 간다. 무엇인가를 썼다고 생각했는데 다 젖어버렸다. 다시 쓰러 기울어진 선박으로 들어간다. 물 가까이에서 살면 산책할 때마다 울게 돼. 그 울음을 헤치고 나아가느라 발이 많은 괴물아. 체육복을 입은 소녀들이 서로 발이 엉켜 모래밭에서 뒹군다. 파도는 그들에게 닿지 못한다. 오래된 과자 봉지를 뜯으며 다 죽었는데 발처럼 많아지는 마음을 들여다본다. 너무 살려고 애쓰지 마. 물을 뚝뚝 흘리며 소녀들이 모래사장을 걸어간다. 모두 돌아가자. 쉴 수 있어. 해변에서.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는 까먹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글을 쓰는지조차 까먹었어요.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저를 위해서 썼죠. 그러니까 저를 문학이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고 그거를 제가 읽고 하면서 저의 어떤 내부에 있는 그 불안이나 고통 이런 것들을 좀 잘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썼는데, 지금은 그런 초심을 계속 생각하고 쓴다기보다는 삶의 한 양식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쓴다기보다 쓰는 것 자체가 삶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글 쓰는 일을 기계적으로 한다든지 또 어쩔 수 없이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말 불행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쓰는 게 재미있고 쓸 게 있고 이렇게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 세일러 허니문입니다. 반갑습니다.
1: 저는 세일러 허니문에서 기타 치는 재은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제가 드럼 치고 있는 에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 치고 있는 예림입니다.
1: 저희는 3인조 록밴드고요. 처음에는 에비는 포토그래퍼로 있는데 베뉴에서 처음 인사하면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번 밴드 해보지 않겠냐, 잼하고 놀자 이래서 연습실에서 또 모여서 잼하고 만나다가 또 예림 씨가 또 나중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렇게 3인조 체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음악 많이 하고 있지만 펑크도 하고 뭐 네, 저희는 주로 지하 공연장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런 방송 나오게 돼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네요. 네, 반갑습니다.
0: 괜찮아요?

0: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금 들려드린 노래 암체어 들려드렸고요. 이번에 들려드린 곡은 저희가 이번에 발매한 피클이라는 곡입니다. 피클은 누구나 힘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사우나에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서 피클처럼 절여진다 이런 곡입니다. 네, 유쾌한 곡입니다.
1: Pickle is a song we released. It's about like when you're stuck in a bad situation and you don't really, there's nothing you can really do about it. So for us, we love going to the sauna and just kind of sitting in hot water like a pickle and just letting it kind of sit with us for a bit. So yeah, we kind of wrote it as a little bit of a joke. Yeah.
0: 한번 다 같이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고요. 오늘 아리랑 TV 아임 라이브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1: 오늘 우리 처음으로 TV 출연을 했는데 굉장히 떨렸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좀 긴장 많이 되고 뭐 설리기도 하고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에너지 좀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2: 아, 네. 저 아리랑 TV 항상 해외 나가면 호텔에서 뭐 TV 볼 거 뭐 있나 틀면은 한국 음악들 소개 잘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 아임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희 생각보다 꽤 늦은 시간까지 하는데 자리 착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아까도 저희 곡 중에서도 있었지만 저희 피클이라는 곡이 어제 발매됐어요. 그래서 집에 가시면서 재밌게 듣길 바라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 해외 팬들 위해서 에비도 한마디 해주세요.
1: Hi, we're Solar Honeymoon. Thank you guys so much for coming. Please come find our shows here and abroad. Thanks.
0: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새로운 음원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하나, 둘, 셋. 호심 속 음악 감상실. I'm live. 소리 질러. 그리고 잠시만요. 그 롤러코스터 한 번만. 자, 원, 투, 쓰리. 다시 한번 세일러 허니문에게 소리 한번 질러.

0: Introducing Korean broadcast content that you won't be able to stop watching. For weary modern souls, Dr. Romantic, the quirky genius doctor of Puldam Hospital, prescribes heartwarming tales of humanity. A couple together for 7 years sees their rose-tinted glasses shatter. Can they keep their relationship alive? Discover the raw stories of youth, work, and love. Beyond what social media can show, experience the vibrant Korea through its hidden gems. Mama, the ultimate K-pop festival for global fans. Find your star in a feast of trendy music and electrifying performances. Now, the whole world enjoys it together.
1: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2: 비가 이제 약간 멎어 있는 것 같은데 해맞이 여기서 시민들이 많이 하신다면서요?
3: 아.
2: 아 근데 저쪽에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3: 어? 이거 뒤에 역시 뭘 늘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4: 하나, 둘, 셋. 왼발, 오른발 들고 다시 돌아가고 뒤를 보고 뿌려요. 뿌려요.
2: 이게 어렵다.
5: 가는 날이 장날. 우리가 온 날이 장날입니다.
2: 아, 이게 지금 쿵쿵이죠, 쿵쿵. 네. 소금강이 살짝 돼 있어.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 뭘 더 주실라 그래가지고 나오기 힘들어. 한 바퀴 돌아왔는데 배가 불러. 와, 여기 네. 온기가 엄청 많아요.
5: 그러니까 이 온기라는 게 네. 유럽 가보면은 네. 큰 나무통 같은 거에다가 뭐 술도 저장하고
2: 오크통
5: 뭐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런 역할을 다 온기가 했죠.
2: 와 여기는 뭔가 그냥 다 전통. 아니 가옥들도 그렇고 곳곳에 온기들이 엄청 많아요.
5: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온기라는 게 예전에는 네. 이 지역의 상업을 담당한 책임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거래 품목이기도 했기 때문에 특히 여기가 이제 외고산이거든요. 네. 이 외고산에, 이 온기를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셨던 거고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면은 울산 온기 박물관이 외고산에 위치해 있는 거죠.
2: 아 그래 여기 외고산 온기 마을 그 박물관
5: 박물관까지 네. 저쪽에 가보면은 네. 아주 커다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온기가 여기 있다고 하니까
2: 진짜요?
5: 한번 가보죠.
2: 우와
5: 이거부터
2: 이건가? 이렇게
5: 아 요거는 예 요거 일단 우리나라 게 아니고
2: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5: 요건 스페인 거
2: 아 스페인 네. 3미터에 3000리터 스페인
5: 와인 들어가는
2: 거 아 포도주 숙성 용기라고 써있네
5: 근데 이거 보면은 네. 뒤에 있는 용기들보다는 색깔이 조금 밝잖아요
2: 그렇죠 밝죠
5: 그러니까 이거는 유약을 안 바른 양잿물을 안 바른 토기
2: 톡이 아 그렇구나
5: 우리끼리 이런 얘기 해봤자 저 장님 문고리 잡히니까 전문가 분이 또 계세요
2: 아 네. 그래 아, 반갑습니다
6: 네. 아,
2: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이게 스페인 거예요?
6: 아 네 이게 좀 우리가 흔히 보는 독일은 아니죠
2: 네, 네, 네. 네. 그렇죠
6: 온기를 알리려고 네. 2010년도에 네. 세계적인 온기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각국에 있는 그 토기들, 온기들 가지고 와서 이제 전시를 하면서 그때 이 스페인에서 가져온 바로 토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와인을 담아서 쓰던 것을 그대로 공수해 와서 지금까지 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견줄만한 크기가 있습니까? 온기가?
6: 토기라는 것이 크게 사실 두 개로 나눠지는데
2: 그렇죠.
6: 토기가 있고 온기가 있어요.
2: 그렇죠, 그렇죠.
6: 그 차이점을 아시면 네. 또 놀라운 온기가 하나 있다는 걸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 네,
6: 네.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서
5: 네, 들어가서
6: 네, 아, 네.
2: 놀라운 네. 온기라.
6: 네. 네. 네. 네. 세계적인 큰 옹기를 보시기 전에
7: 네. 네.
6: 이걸 잠깐 보시고
7: 들어가세요.
6: 아주 아주 해학적이죠.
7: 아니, 이거 보고 있어야 되는지 네. 보고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네.
8: 귀여운데. 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화장실 인문
6: 항아리.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인문을 담아두는 네. 항아리인데 네. 이 아이가 지금 그 아주 익살스럽게 웃고
7: 네.
6: 있죠.
7: 네.
6: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7: 네.
6: 이유가 뭘까요?
7: 일단 그 배설의 쾌감.
6: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7: 또 있어요? 네.
6: 그게 뭐 있느냐? 네. 그게 아니라
7: 네.
6: 옛날 농사를 짓던 시절에 농사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비료지요.
7: 아~
6: 그 지금 그 비료를 그 당시에는 똥지게꾼,
7: 네.
6: 그다음 똥장사꾼
7: 네. 그렇죠. 그렇죠.
6: 이걸 말 그대로 가져가서 파는 겁니다.
7: 아~
6: 그래서 이게 인분이 곧 돈이 되는 거죠.
7: 돈이 되죠.
6: 이 아이는 지금
7: 생산하고
6: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행복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8: 근데 이제 그 시절에 이렇게
6: 했나요? 네네. 이게 이런 이건 이 독은 실제적으로 쓰던 독을 수집가가 수집에 있다가 이걸 박물관에다가 기증하게
8: 됩니다. 그대로 네,
6: 굉장히 이게 아주 귀한 독이죠.
8: 그럼 되게 오래됐겠네요.
6: 오래됐죠.
7: 옛날에는 이거를 땅에 묻었을까요?
6: 예, 아니면 땅에 묻었죠.
8: 그래서 묻어놓고 네. 폈겠죠. 설마
6: 그렇죠.
8: 이걸 그러니까. 주진 않았을까요?
7: 아, 그때마다 이렇게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 건 무서웠어요.
6: 예, 땅에 묻어가지고
8: 땅에 묻어서 예,
6: 어느 정도 안전하게 해서
8: 그렇죠.
6: 그럼 이제 우리 세계적인 큰 문제 한번 보러 가실까요?
7: 네,
6: 예, 가시겠습니다.

0: 이게 무엇인고?
1: 엄청 크다 진짜.
0: 와, 이게 잠깐만, 잠깐만 이거
2: 이게 한 20cm라고 봤을 때
0: 거의 2m가 조금 넘은 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2: 네. 와,
3: 공기익스포를 개최하면서 이제 어떤 세계인들에게 오시는 손님들에게 뭔가 볼거리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0: 그렇지.
3: 아 그게 좀 뭐가 없을까? 아. 그래서 하다가 바로 그러면 우리가 큰 온기를 만들자. 아. 그것도 세계적인 온기를 만들어보자. 아.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온기를 만든 경험이 없었죠. 사실은. 그리고 이런 그렇지. 온기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특수 가마를.
0: 가마를.
3: 아, 가마를 만듭니다.
0: 가마도 큰 게 필요하겠네요, 예, 그러면.
2: 만들어야 돼요.
3: 예, 예. 예. 아. 만들고 이제 한 1년 전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또 말리는 과정에서
0: 너무 크니
3: 불을 떼는 과정에서 펑펑 터져버려요.
0: 그러면 총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3: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완성된 날짜가 2010년 9월 29일이었습니다.
0: 네. 9월 29일?
3: 그런데
0: 2010,
3: 엑스포가 2010년 9월 30일 날 시작됐거든요.
0: 아, 바로 전날?
3: 전날.
0: 진짜요?
3: 네. 네.
0: 이게 어쨌든 제작 기간이 그 어느 정도 되는
3: 한 1년,
0: 1년 정도?
3: 예, 한 1년 6개월 정도. 아,
0: 그러면
3: 잡아야 되겠죠.
0: 저는 무엇보다도 제작비도 궁금합니다.
3: 아, 예. 제작비 궁금하시죠?
0: 이게 보통 가격으로는 정말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데 적어도 몇천만 원은 들지 않았나요? 아, 예.
3: 그 당시 가격으로 네. 2,500만 원이 들었어요.
0: 2,500만 원?
3: 네네.
0: 와,
3: 네.
0: 제 생각엔 그래도 한 1억은 넘었을 것
3: 그렇죠,
0: 같아요.
3: 그렇죠, 예.
0: 아, 지금
3: 그
0: 당시 예, 이걸로 환산하는
3: 예, 예. 아. 여기에 지금 물이 한 3,600리터.
0: 3,600리터?
3: 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0: 네. 와, 아니 아까 저기 스페인 독도 거기에는 3,000리터라고 했는데.
3: 아,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게 지금 저기 밖에 있는 것은
0: 토기.
3: 토기입니다.
0: 네.
3: 요건 옹기입니다.
0: 네. 네.
3: 그 토기는 유약을 바르지를 않은 것이고 그 다음 유약을 바른 것을 우리가 이제 옹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굽는 온도가 달라요.
0: 아. 그 유약을 바르면은 뭐 다른 점이 있나요?
3: 아, 그렇죠. 이제 그 토기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쓸 때는 거기에 곡식이나 마른 것 위주로 이렇게 보관하기 위해서
0: 썼다는 거죠.
3: 예예예.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문화가 발전했어요.
0: 그렇죠.
3: 예, 된장, 간장, 고추장 뭐 이렇게죠. 예, 이런 걸 이제 액체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 유약을 발라서 높은 온도에서 굽게 되면 바로 한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숨을 쉰다는 겁니다. 숨을 쉰다는
0: 여전히
3: 예, 예, 왜 숨을 쉬느냐? 숨을 쉰다는 것은 흙 성분 안에 거기에 그 어떤 게 있냐면 흙 성분 안에는 광물질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물질 중에는 뭐 규소라든지 이런 것이 섞여 있거든요. 그게 고온에 불을 떼가지고 고온에 구우면 거기 바로 뭐가 공기 구멍이 되고 작은 아주 미.

0: 그 딱 그
1: 술옹기. 예, 술옹기.
0: 아, 술옹기. 예.
1: 그래. 옹기가 그렇지만 또 술만큼 좋은 어떤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귀약을 바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 통기성이 된다고 했었으니까 네. 또 하나 있냐면 뭐요? 방수가 됩니다.
2: 네.
0: 아, 그렇죠.
1: 예, 귀약을 발랐으니까
2: 체를 그 안에 그렇죠. 담아 놓을 수가 있는.
0: 예, 아무래도 그렇죠. 조금씩 뭐가 새 수 있는
2: 토기에서는
1: 그래. 맞습니다. 또 하나 옹기의 특성이 있다면 이게 흙으로 빚어 놓으니까 네. 어떤 게 나면은 우리나라는 사계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2: 네, 그렇죠.
1: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온도가 차이 나거든요.
2: 네.
1: 그 온도가 차이 나더라도 옹기는 그 온도를 좀 일정하게 좀 유지를 시켜주고
2: 네.
1: 그러니까 거기에 놓은 술이
0: 외부 온도가 차가워도
1: 예, 여기서는 안에서 따뜻하게 하고 외부 온도가 뜨거우면 여기서는 또 차갑게 하고 서늘하게 하고 예, 그런 기능
2: 네.
1: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갖다 보니까 이 술이 바로 발효가 잘 되니까 네. 첫 번째 뭐가 좋으냐 향이 좋은 겁니다. 또 이제 아주 우리 생활 속에서
3: 와, 우리 일상 속에서 다 있던 것들이네.
1: 뭐 지금까지 있죠. 담뱃도도 있고
2: 여기 부황단지
1: 부황뜨는 단지도 있고
2: 예전에는 지금의 플라스틱이 담당하는 역할을
1: 옹기가 다 했죠. 다 했습니다. 그럼 심지어는 여기 보면은 뭐 화로 그다음에 다리미 받침 이렇게 다 돼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하나 있는데 요게 뭐냐면 양뇨병이라고 있어요.
2: 양뇨병.
1: 네네.
2: 제가 아는 요자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0: 요
2: 오줌
1: 정확하십니다.
2: 아~
1: 예예예. 이게 뭐냐 그러면
2: 아 그렇구나.
1: 그 우리 뭐 옛날에는 가정 우리가 상비약,
2: 네.
1: 우리 진 같은 우리가 빨간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2: 네.
1: 유도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2: 네네.
1: 그 당시 그게 없습니다.
2: 네.
1: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이제 또 공기에다가 거기다가 어린 아이의 아주 맑은 오줌을 담아놓는다.
2: 네.
1: 그래 놓고 그거를 막아놓으면은 걸려면 뭐가 나오냐? 암모니아가 나오겠죠. 예, 이게 바로 아이들의 피부병이나 또 상처 난 곳에 발라주면 금방 나요.
2: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0: 근데 또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소독용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3: 그러니까.
2: 아, 진짜.
1: 그래서 양뇨병까지.
4: 이게 조선후기 때 만드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럼 여기가 그 왜 옹기 마을이 형성되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 옹기 박물관이 들어오게 됐느냐
2: 네.
1: 그 말씀을 끝으로 제가 드려야 되는데요. 옹기에서 필요한 게 가장 첫 번째가 흙이죠.
2: 그렇죠.
1: 흙을 구하기가 쉬웠다는 겁니다. 바로 옹기를 만들기에 좋은
2: 이게 또 아무 흙으로는 안 되는
0: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25가 나고 나서 허등만이라는 분이 장인인데요. 그분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죠. 전쟁을 피해서 여기에 보니까 흙을 구하기가 쉽고
2: 여기 외고산 여기가
1: 여기가 여기 외고산
2: 네네.
1: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무를 구하기 쉬워야 돼요. 나무라는 게 뭐냐 불을 떼야 돼요.
0: 뗄감
1: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가마를 만들 수 있는 지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불이 낮은 곳에서 위로 높으면
2: 올라가야죠.
1: 그러니까 그런 언덕을 이렇게 낮은 마지막한 언덕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바로
2: 가마를
1: 지어야 되니까 그 조건이 딱 떨어지는 거죠.
2: 아.
1: 제일 마지막 하나 만드는 뭐 합니까? 팔아야죠. 팔아야 되는데 여기에 기차가 지나갑니다.
2: 아.
1: 바로 동해남북선 기차가.
2: 네.
1: 그 기차를 통해서 이 옹기를 실어서 부산으로. 예, 저기 진주로, 마산으로,
2: 그렇죠.
1: 대구로.
2: 일단 한번 모였던 데가 저기 남창시장이에요.
1: 그렇죠.
2: 아.
1: 그래서 여기다가 옹기 마을을 만들게 되어서 한때는 여기 마을에 옹기를 굽는 사람들이 400명이 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2: 이 스토리를 듣고 보니까 또 이게 새롭게 보여요.
1: 아무튼 또 이 나가시면 또 옹기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2: 네.
1: 거기는 가마도 있고
2: 네.
1: 또 발효 아카데미도 있고
3: 직접 옹기를 만드는 곳이 있어요.
1: 그렇죠. 옹기를 만들 수 있는 체험을 하는 곳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 아유, 네, 감사합니다.
2: 네.
3: 해설자님께서 말해주실 주변이 다
2: 그러니까
3: 와 여기 가마가 옹기길 일가마
2: 와 이거 아무래도 흙이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다 여기 모여서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옛날부터
3: 불 때는 장작이랑 저는 이렇게 큰 가마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아까 네. 이 옹기 가마를 놓을 그런 지형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걸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3: 아 이렇게
2: 위쪽으로
3: 불이 위로 올라가니까
2: 불 기운이 위로 올라가니까
3: 오 여기 장작도 엄청 두꺼워요
2: 그러니까 실어내야죠
3: 되게 오래 타고 화력도 세고 피자 들어가면 그냥 옹기 피자가 되는 건데.
5: 나물 향도 이렇게 배가지고

0: 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예. 작업하고 계셔가지고.
2: 그러니까.
1: 우리가 말을 못고
2: 방해될까봐 말도 못할까봐.
0: 아, 제가 작업할 때는 말을 저도 못해요. 아,
1: 그죠?
0: 네. 네.
2: 와, 지금 만들고 계신 게 항아리.
0: 항아리.
2: 항아리. 네.
0: 고추장 항아리.
1: 고추장 항아리.
0: 네, 우리가 옛날에는 가장 많이 쓰였던 항아리죠.
1: 네. 이제 요거 하나 네.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0: 한 30분?
2: 야. 네. 달인이시니까.
1: 와, 30분이요?
0: 30분이면 충분해.
2: 우리 이거 사흘 걸린다, 이거.
1: 사흘이요? 네. 저는 못 만들 것 같은데.
0: 아니. 항아리는 네. 이렇게 또 두들겨야 돼. 이렇게 두들겨서. 항아리 소리가 나죠?
1: 그러네. 그럼 이, 네. 지금 두드리는 이유는 네. 뭐예요?
0: 우선 이렇게 손으로 쌓아 올렸잖아요.
1: 네.
0: 네. 두들겨서 기백을 얇게 하면서 표면을 더 단단하게 해줘요.
2: 아, 이걸 다져가지고.
0: 그렇지. 피면 돼. 네. 그러면서 이제 동그란 형태를 더 만들기 위해서 가까이 더 접근하는 거죠.
2: 네. 이 방법은 우리 조상들이 하던 방법이랑 완전 똑같은 방법.
0: 아, 그럼요. 네. 저희 아버님이 하셨고 저희 할아버지가 하셨고
1: 와 그러면
0: 제가 이어받았어요.
1: 계속 가업을
0: 네. 네.
1: 그럼 이거 만드는 데는 30분인데
0: 네. 네.
1: 이거 빚고 뭐 하고 가면 총 제작 과정
0: 한 시간?
2: 이게 그부터 시작해서요?
1: 네. 와 한 시간밖에 안 걸려요. 와
0: 선생님은 연기 잘하시잖아요. 네. 선생님 여행 잘 하시네. 전 온기 잘해요.
2: 네.
1: 아 여기도 또 이게 마스터.
2: 아.
1: 우와 만들어진다. 이 부분이.
0: 항아리 주둥이라 하죠 우리 입구.
2: 네. 네. 아 근데 지금 진짜 기계.
1: 와. 아까 그
0: 네.
1: 붙였을 때 느낌이랑 느낌이 완전히
0: 없어졌죠. 항아리 다 됐어요. 이제.
1: 네.
0: 항아리 됐죠.
1: 다 됐어요?
0: 네, 이제
1: 와, 모양이
0: 이렇게. 장식 조금 해주고.
1: 아, 이렇게. 우와.
2: 아, 이렇게.
1: 우와.
0: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1: 예?
2: 오, 망칠까 봐 무서워.
0: 괜찮아요. 제가 특별히 기회를 드리죠.
2: 네. 아, 진짜. 한번
0: 해보세요. 도구의 모서리로 잘 흔들면 돼요. 제가 한번 해보세요.
1: 아유, 아직.
0: 잘 되죠?
1: 오, 신기해. 잠깐 한번 해보실래요?
2: 저까지.
0: 쌤도 한번 해보시죠.
2: 네, 잠깐 해보세요.
0: 그렇지.
1: 아우.
0: 제가 다른 기회도 하나 드릴까요?
1: 어떤
0: 기회? 다른 기회. 이 위에 주둥이 형태 잘 보세요.
1: 네.
0: 자, 형태를 제가 이렇게 없애 놓겠어요.
1: 이야.
0: 이 형태를 네. 한번
1: 저희 보고 만들려고요?
0: 다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1: 이거 어떻게 만들어?
0: 자, 어른분이 먼저 해보실래요?
1: 아, 네. 주시오. 아니, 그게 아니라.
0: 좋아요.
1: 자, 이거 어떻게 만들어?
2: 와, 나 이거 네. 진짜 큰일 났네 이거.
0: 손은 네.
1: 망치면 어떡하지?
0: 아, 망치면 이제 못 가시는 거예요. 자, 제가 돌려드릴게요.
1: 네.
0: 영차. 손으로.
1: 오, 넓혔다.
0: 네.
1: 넓혔다.
0: 큰일 났네. 큰일 났네.
2: 주둥이 별 모양 되겠다.
0: 지금 이러다가. 네.
1: 이거 어떻게?
0: 좀 이상해졌죠.
1: 네.
0: 이게 못을 것 같아요.
2: 자기 마음이 여기 투영되네. 마음이 좀 똑바로 해. 이게 똑바로 나가죠.
3: 네, 그럼 제가 한번 앉아드리겠습니다. 영광입니다.
0: 네, 제가 절대 함부로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1: 와, 영광인 줄 네. 아세요?
2: 손에 물을 묻히면 되나?
0: 물 조금 묻히세요.
1: 네. 와, 그때 봤네. 나는 맨손으로 했는데.
0: 손 이렇게 넣으시고. 돌리세요. 네.
2: 움직이지 말고. 딸려가려고 그래. 손 대고.
1: 돌리는 것도 이거 어렵다.
0: 죄송한데.
1: 아, 어머!
0: 죄송한데 더?
1: 나 모른다.
2: 죄송합니다.
1: 나 간다.
2: 죄송합니다. 아 이게 뭔가 이 욕심 때문에 이걸 꽉 잡게 되네.
1: 힘줬죠?
2: 그러니까.
0: 와. 죄송하지만 이 항아리 이제 정말 못 쓰는 거예요. 다시 흙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네.
1: 하나, 둘, 셋!
2: 오!
0: 네. 아이고 아까운 내 옹기.
1: 아이고 내 옹기.
0: 아까운 내 옹기.
1: 아 이거 힘 주셔가지고 이걸
2: 일단 잘해 보려고 했지. 네.
0: 근데 죄송하지만 네. 계속 도서는 선생님도
2: 누가 누굴 보고 뭐라 그래?
0: 그 저 큰 건 아무래도 두 분이 어려우시니까.
1: 네.
0: 야 짧은 소주잔이라도 하나 만들어
2: 가지고. 소주 저 해볼 수 있어요?
1: 아, 소주잔.
3: 아 재밌다 재밌다.
0: 그럼 충분히 하시겠죠?
1: 아 소주잔은 뭐. 네.
2: 네. 네. 이것도 그래도 네. 만들어 봤는데 뭐.
1: 네. 네. 네.
0: 자 우리 가보실까요?
1: 네. 아, 네네네. 네. 와
0: 앉으시죠.
1: 네네.
3: 영화에서만 봤던
0: 그니까.
2: 고스트에. 네.
0: 제가 하나 손을 어떻게 시범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네. 자, 소주잔 잘 보셔야 해요.
2: 네. 끌어올려서. 네.
0: 올렸잖아요. 네. 그 구멍을 봤어요.
2: 손가락이 하나가 들어가요.
0: 손가락 하나만 봤어요. 제가 지금 천천히 보여드리거든요.
2: 네. 아 대박. 이렇게 된다고?
0: 완성. 이야. 그리고는 우리 이 흙은 실로 잘 잘라요.
2: 네. 아 실로.
0: 자르면 한개 왔어.
2: 이렇게 간단하게.
0: 어. 금방 하시겠죠?
2: 짠! 제가
0: 했어요. 네, 잘 내려요.
2: 짠! 하고 이게 아~
0: 잘 보셨어요?
2: 아~ 네네.
0: 하시겠죠?
2: 네.
0: 네. 한번 해보시죠.
2: 아 저거 저거 어떻게 했더라?
0: 네. 랩고. 네.
2: 저거 어떻게 했더라? 자 도전!
0: 네 도전!

0: 큰일 났고. 선생님은 이미 흙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1: 제가 아까부터 이게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나 봐요. 아 이게 아 다시.
0: 제가 보기에는 잠시만요. 네. 흙이 얘도 떨어졌어요.
2: 그러니까요.
1: 이게 아 떨어지는구나. 네.
3: 내가 어떻게든 네. 모아 보고 만다 이거.
1: 네, 네, 나도 한번 보려. 아이씨. 야.
3: 다 모았고.
0: 제가 만들 때 쉬워 보였죠. 네.
1: 야. 아니, 야 기다려봐.
0: 네. 어휴, 선생님은.
1: 여행 좀 다니세요.
0: 여행 좀 다니시면 좀 해보셨는 느낌이에요.
1: 네. 아이씨.
2: 어떡하냐.
0: 제가 한번 손을 대봐요.
1: 아, 네네네. 아, 이게.
0: 정리를 하면.
1: 오!
0: 좀 쓸만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2: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되지?
0: 제가 흙 정리네요. 흙 정리. 선생님도 제가 정리를.
1: 잠깐만요.
0: 이렇게.
2: 되게 신기하다.
0: 선생님도 제가.
1: 짠!
0: 어때? 좋습니다. 제 거. 짠! 제가 요 잔을 잘 구워서
1: 네.
0: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 저 저걸 계속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네.
0: 저희 옹기 마을을 영원히 기억해 주십사. 네.
1: 와.
0: 어떻게 오늘 좋은 체험이었죠?
1: 아, 벌써 너무 너무 벌써 재밌었습니다.
2: 아, 벌써 한번 되죠. 와.
4: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퍼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의 움직이는 사람 기무간입니다.
1: 그치, 특이해요. 굉장히 개성이 넘치죠. 다른 사람이 가려고 하는 길이라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개성이 넘치냐면 힘을 줘야 될 때 안 줘요. 그리고 힘을 빼야 될 때 안 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엇박자로 가요. 자기만의 질감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그 친구가 이제 계속 그렇게 탐구를 하다 보니까 기무간만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이제는 누가 봐도 아 저건 기무간 스타일이구나, 저 움직임은 정말 루즈하게 가는데 그 안에서 계속 쌓여가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걸 또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전 되게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0: 작년, 아 이제 작년이네요.
2: 네.
0: 네. 맞아요. 요즘 막 누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하는 얘기인데, 제가 작년에 내가 뭘 했었는지 다 기억도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를 했었거든요. 이것도 내가 했었네? 이것도 했었구나. 이렇게 막 떠오르는 느낌으로. 근데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요즘 계속 제가 의미를 두고 있는 게 내 거를 하자, 내게 하고 싶다여서 아무래도 낙원을 찾아서 지방 투어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일이고,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일이고, 또 즐겁게 재미있게 작업한 작품이었어서 그게 기억에 남고 그걸 기억에 남기고 싶어요. 그냥 아 맞아요. 그만두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19년에 내려가서 복무를 마치고 2021년에 다시 올라와서 때 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딱 2년 보고 가자. 왜냐면 집이 계약이 2년이었는데 이 2년만 내가 고생을 해보고 전과 같다, 도저히 나아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땐 정말 깔끔하게 포기하자 하고 딱 그 2년이 다 돼갈 즈음이었어요.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조금 나아지나 싶었어요. 사실 그랬는데 막 열심히 뭘 하긴 하는데 또 벌이가 없어지고 계속 불안하고 막 이러다가 그 모아놨던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일단은 내려가자, 내려가서 생각을 하자 하고 교수님께 그때 저 이제 서울 생활을 정리할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녹화 들어가기 한 두 달 전이었었을 거예요. 뭐 네, 좋은 일이겠죠? 2025년을 빛낸 무용수상이라고 하는데 빛을 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여느 때와 다르게 조금 빛이 났던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정말 큰 변화를 겪은 한 해였어서 1년 전, 뭐 2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이 한 해 동안 되게 많이 변했잖아요. 아직도 저는 적응하고 있어요, 변화에. 어떤 팀이냐? 프로젝트 팀 랑만은 이 단어들은 언제나 낭만을 꿈꾼다 라는 심보를 가지고 저 혼자 시작한 팀이어서 혼자인데 팀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팀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내 걸 좀 해보자 생각을 했을 때 보니까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멋있다고 생각했던 선배들, 선생님들처럼 내 거를 할 수 있는 궁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생각했을 때 저한테는 아무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일단 딱 떠오르는 거는 그들은 단체 이름이 있었어요. 뭔가 일단 저게 있어야 뭘 할 수가 있나? 그래? 일단 그러면은 뭐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게 내게 됐으면 좋겠어서 나와 비슷한 마음이 맞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조금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그런 동료들을 찾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도. 단순히 그냥 누가 안무자고 누가 예술감독이고 무용수로 이렇게 있고 그러기보다는 하고자 하는 게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 동료로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분 좋았죠 뭐. 일단 그게 선정이 된 걸로도 기분이 좋을 일이고 사실 그 작품이 저한테는 조금 중요한 작품이었어요. 그 어렸을 때 이제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나중에 경험이 쌓이고 나면 이걸로 꼭 안무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던 건데 이 알티밋 무용단이 발족하고 창단 공연을 이제 하려고 할 때 그때 저기 103호에서 거수투표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게 내 인생관이 담겨있는 작품인데 이거 지금 아니면은 이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안무를 할 수 있을 때 이걸 해야 된다 하고 그걸 막 그냥 내던졌던 거거든요. 거의 한 2년 정도 지나고 그 작품을 다시 토파 보면서 아 이건 나중에 꼭 내가 다시 하고 싶다, 다시 잘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원 서류 넣을 때 되게 좀 설레었었거든요. 이거 되면은 좋겠다. 넣었는데 선정이 돼가지고 초연작이 25분이고 재연으로 그해 연말에 15분 버전으로 또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1시간 규모 해야 되겠다 하고 55분 정도 나와요. 정확히 런타임이 이제 시간도 길어졌고 사람들도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나도 그때 나와 지금 많이 달라졌고 약간 애니메이션 모티브가 그때 더 많았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메시지를 담아보자 낙원을 찾아서가 꼭 울프스 레인 무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왜 이 작품의 제목이 이거인 건지 그리고 왜 우리가 찾는 게 낙원인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어낼 수 있는 작품을 잘 만들어보자 그러고 작업을 했어요. 그런 건 없죠. 평생 영원히 찾다 죽는 거죠 뭐. 고용수들하고도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네가 찾는 낙원이 뭐냐 라는 질문은 안 했어요. 낙원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요즘 어때? 삶이 과거에 이랬고 지금 이랬고 미래에 이럴 것 같다면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누구는 여유라고도 대답을 하고 누구는 자유라고도 대답을 하고 누구는 돈이라고도 대답을 하고 그러면은 돈을 찾아서 여유를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꿈을 찾아서 뭐든 찾아서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는 찾아가는 과정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낙원이라고 포괄을 한 거고 여기서 우리가 찾는 낙원은 나한테 없는 거,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 모든 걸 그냥 낙원이라는 단어로 이제 정의를 하고 그걸 찾는 그 행위들 끝에 다다랐을 때 그걸 찾아왔던 모든 과정이 낙원이기를 바란다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뒤돌아보면 그냥 그 모든 과정이 낙원이었기를 그런 작품이에요.
1: 우리 무관이 학생은 편차가 컸어요. 굉장히 자기 색깔이 강하고 자기 애고가 너무 강한 친구라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 색깔도 충분히 내면서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한국적인 것들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따로 그 부분을 많이 지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의 어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글쎄요. 어떤 학생이었을까? 저는 이상한 애였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일단 굉장히 시니컬한 애였어가지고 여기 길 건너에 고시텔이 있는데 거기서 2년을 살았어요. 1, 2학년. 제 어깨보다 한 2cm 더 있어요, 침대가. 그리고 옆에 이렇게 책상 바로 이렇게 딱 그 침대에 앉아서 책상 앉을 수 있는 정도 공간이 그런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피폐해지고 그래서 그 무서워했어요, 사람들이. 저 형 무서워요. 저 오빠 무서워요. 대화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근데 무섭대. 그때 기운이 많이 안 좋긴 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 콩쿨 첫 콩쿨 때 예선 통과한 게 그 메시로 왔소라는 작품 그게 제가 이제 일반부 첫 콩쿨 그때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나는 그냥 사라지겠다 싶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뭘 할 수 있지 근데? 하고 제일 딱 보이는 게 콩쿨이었어요. 선배들이 매년 준비하고 있고 내 동기들도 이제 슬슬 준비하고 콩쿨을 내가 한번 나가볼까?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겠다 했으니까 뭐라도 하자 하고 그때 저만 예선을 통과했어요. 그게 왜 기억에 남냐면 처음이었어서 여기에서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잘했다. 그때 덕기 교수님이 보낸 카톡이 있어요. 그때는 교수님이 아니었어가지고 덕기쌤이라고 저장돼 있는데 캡처한 거에 최선이

0: 아티스트가 무용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마음과 열정은 누구보다도 높았을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그 마음을 좀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 되고 너무 바쁘잖아요. 무용은 다른 예술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작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 기간 안에 뭔가를 해내는 것이 자기 앞에 떨어진 과제라면 그것을 하다가 이 친구가 나는 지치지 않을까,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 거에서. 그래서 그 초심을 생각해서 그 배고팠던 시절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정리할 것들도 정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을 차별했으면 좋겠다.
1: 맞아요.
2: 20년, 이제 2026년 되면 딱 20년. 14살 때 시작했으니까.
1: 저는 아무것도 예상하지 않아요. 올해 낙원을 찾아서 아루쿠 대관이 선정이 됐어요.
2: 그리고 올해 신작을 하나 하고 싶은데 하반기에라도 신작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는 진짜 일이 없어서 놀고 사람이 없어서 외롭더라도 내 걸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하면 즉 낭만이 움직이는 거겠죠? 그럴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좀 키우자, 내 팀을 키우자, 내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찾자. 프로젝트 팀 낭만 김우간.

0: This local county is known for its scenic beauty that includes Mount Idol, which is a part of a mountain range that extends to Mount Taebaek. The name Mount Idol is a combination of the Chinese characters for sun and moon and is a contributing factor to Yongyang County's high elevation. On today's show, we will take a look at how Yongyang carried out a makeover in harmony with nature.
1: 영양군은 그렇죠. 4차선이 한 개도 없는 동네, 연기가 나는 공장이 한 개도 없는 도시 이런 동네고 또 인구가 더군다나 그 넓은 851제곱킬로미터의 그 면적의 인구는 15,420명이다 보니까 숨어있는 동네. 그러다가 이제 산림청에서 이 아름다운 숲을 갖다가 이제 명품 숲으로 이제 여기 그 금강송 숲하고 금마산 휴양 그 자락에 있는 고기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명품 숲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놓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 때문에 이제 좀 알려지게 됐습니다.
0: Yongyang is somewhat like an island due to the fact that it has no connecting railways, highways, or wide four-lane roads. But this has helped to preserve Yongyang's natural beauty. Yongyang's birch forest is the largest cluster of its kind in the nation. As one approaches the tall birch trees, the question that will likely come to mind is how old the forest is.
1: 이곳에 이제 자작나무랑 같이 자라는 이 능선에 자라는 애들 보면은 대부분이 금강송들입니다. 원래 이 자작나무가 자라기 그 심어지기 전에는 전부 다 금강송들이 자라던 곳이었고요. 그 금강송들을 이제 문화재 보수용으로 베어내고 이제 그 자리에 심을 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산림청에서 이걸 갖다가 주민들을 갖다가 동원을 해서 심은 곳이 바로 지금 현재 자작나무 숲을 있게 한 겁니다.
0: About 30 years ago, a pine gall midge infestation ravaged pine trees in the area, leading to a steep drop in visitors. So the Korea Forest Service stepped in and began planting birch trees and let nature do the rest. Today, the forest boasts attractive white trees with green foliage.
1: The 자작나무는 사실 그 태울 때 자작자작 소리가 난다 그래서 그 의성을 그대로 따서 자작나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자작나무 숲에는 베틀린산 성분이라 그래서 아주 하얀 그 기름 성분으로 자기를 해마다 자기 몸을 감싸고 자라납니다. 그 여름에도 하얀 수피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가을 돼서 이렇게 단풍이 들어서 이 단풍이 보여주는 맛도 있고 또 단풍이 다 떨어져도 자기 몸을 하얗게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겨울에도 더 예쁜 아주 이국적인 모습을 갖다 보여줘서 뭐 나무의 여왕이라 하기도 하고.
0: Humans have always gravitated towards spaces that were made out of necessity. Throughout previous episodes, we've shown places that were revitalized after falling from their former glory. In this forest, we see how nature can also heal over time and make a comeback.
1: Zadang-namu 숲에 숲만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4.7km의 그 구간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숲을 갖다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내 자신을 힐링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0: This tiny village located in a valley near Mount Wunlyong is surrounded by nature. The morning dew settled on the apple orchard makes the apples appear scrumptious. Nearby, a cozy cottage welcomes visitors. With a roof painted in blue sky, there is more to this home than meets the eye. This couple who settled down in Yongyang County share their story.
2: 남편이 시골 내려가서 살고 싶어 했어요. 그 저는 이제 시골에 대한 그게 아무것도 없었고 무작정 따라 내려온 거고.
3: 그때가 봄이었는데 그 그치, 밭에
2: 고추 다 심어놨을
3: 고추가
2: 때.
3: 쫙 심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간 새벽에 왔어요. 일찍 왔는데 안개도 싹 내려앉은 게 뭐 말이 안 기가 막히더라고. 어쨌든 마음에 쏙 들어갔고.
0: This bookstore is the couple's treasure and also a haven for books. In this bookstore, nestled in a serene valley, visitors can find a space that is far removed from their hectic lives. And that is what the couple set out to provide. This village bookstore delivers a diverse collection of books, some of which were collected by the bookstore owner. New editions are carefully selected.
2: 방은 이제 헌책, 저 구석에는 이제 헌책들이 있고 제가 소장하는 책들이고 이제 요 가운데가 이제 판매하는 책들로 돼 있는데 뭐 워낙에 책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책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읽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공간을 처음에는 막 섞어놨는데 이게 섞이다 보니까 그냥 막 섞이더라고요. 정신없이. 그래서 이제 공간을 분리를 해놨죠. 이쪽에는 이제 주무실 수도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이제 몰아놨고 여기는 이제 책방으로 오시는 분들은 요 안에서만 이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잡았죠. 차도 마실 수 있게.

0: There is also a space where visitors who hate to leave the bookstore can stay for the night. The accommodations provide a reprieve for people who need to unwind from their frenetic lives. Even if one is not a book lover, the cottage's courtyard offers a relaxing spot for guests. Here, one can forget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to simply be present in the moment.
1: 이게 한 50년, 60년, 50, 60년은 됐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 앞산에서 통나무를 피우다가 지게로 짊어지고 와서 지으셨대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여기서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젊은 귀농인이 와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온 거죠. 처음부터 이런 책방을 하고 싶긴 했는데 집이 워낙에 시골집에다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길 뭐 스테이로 꾸민다고 해도 누가 올까 싶어서 굉장히 이렇게 망설였죠. 워낙에 또 오지고. 근데 어느 순간 뭐가 막 답답하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냥 무작정 다 뜯어냈어요. 뜯어내고 이제 우린 저쪽 방으로 옮기고 여기를 그냥 무작정 했어요. 아무 뭐 컨셉도 없고.
0: When one is drawn to the scenic beauty of Yeongyang and linger around to take in the atmosphere, a sense of peace settles in. Each of the villagers here, including the elderly owner who first built this place to the young farmer and bookstore couple, all of them share the common desire to live a good life.
1: So, 이쪽 집이 동향이에요. 그래서 저 산을 보고 있는데 남향이 저쪽이 남쪽이라 그래서 나는 이제 남쪽으로 창문이 너무 그리워서 저쪽에다 이제 창문을 그거 하나 고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근데 보면은 이런 기둥 이런 건 이제 다 원래 기둥이거든요. 여기 저기도 그렇고. 근데 다 기울었어요.
2: 책꽂이고 뭐고 다.
1: 네, 다 고이고.
2: 뭐 고이지 않은 데가 없어요.
1: 그러니까 그 여기다가 뭐 공을 하나 놓잖아요. 그럼 제가 절로 굴러가요. 저기서 놓으면 일로 굴러가고 그냥 삐뚤은 거 그냥 놨어요. 그래갖고 이런 데도 한데 그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페인트로 그냥 마무리를 했거든요. 도배를 해도 이게 지금 다 울잖아요. 근데 하면서는 이제 아우, 너무 마음에 안 든다 하는데 사람들은 와서 또 그런 게 재밌나 봐요. 직접 했다는 것들이 보여지니까 그래서.
0: Disconvenience of living in a remote village where one silently accepts the results of nature and time. There is value in living a light-hearted way. Perhaps this is the known value of Yeongyang.
1: 어쨌든 몸은 고달파도 마음은 가벼운데 사람이 몸이 고달픈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놀면서 일하면서.
2: 그러니까 스케줄이 없으니까 내일 뭘 뭐 납품을 해야 되고 막 이제 이런 걸 했었거든요.
1: 아니, 저희가 이제 도시에서 하던 일이 마감이 지켜져야 네. 되는 일이어갖고.
2: 뭐 내가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막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막 어쨌든 스케줄에서
1: 한 3년은
2: 벗어나니까
1: 진짜 좋더라고요.
2: 그냥 뭐 나중에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너무 행복한 거야, 그냥.
1: 또 처음 농사 배우는 게 또 재미도 있고 또 뭐가 씨를 뿌렸는데 올라오니까 또 그것도 신기하고 처음 3년은 모든 게 다 신기하고 즐거웠는데 이제 그게 지나니까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이제 회의도 오고 어쨌든 경제력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런 변화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0: Imagined that there would be a bookstore in a mountainous valley. But visitors who find the place by accident keep returning, and word started to spread about this oddly located place. Today, the bookstore welcomes a stream of visitors.
1: 근데 처음에도 뭐 누가 올까 싶었어요. 저도 의심을 가지고 여길 누가 오겠어 싶은 생각에 했는데 뭐 큰 걸 바라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뭐 당연히 안 오는 게 맞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여행의 그 저기도 많이 바뀌고 사람들이 이제 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도시에 살던 분들이.
2: 일단 오시는 분들이 우리끼리만 살다가 우리끼리만 행복을 느끼며 살다가 오시는 분들이 뭐 가실 일단 겪어보고 가실 때 막 너무 흡족해 하시고 막 좋은 힐링하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좋고 여러 가지로 아주 기분이 좋죠. 요즘.
0: While accepting what nature provides in each season with gratitude, one lives in the allotted time they have. Here, we see how living a life somewhere in the middle bracket of society gives one the most satisfaction.
1: 그냥 오니까 적당히 여기가 여섯 가구 살거든요. 근데 적당히 이제 다들 현지인들이에요. 우리만 바깥에서 들어왔는데 그게 좋아요. 적당히 사람들도 사시고 농사 짓고 조용히 걸으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0: Now we will move on to a place with a higher population density. When people used to live in villages back in the day, there were more community sharing activities. And traditional liquor was always a part of socializing. And the liquor brewery is almost always built right next to the village.
3: 네, 그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양조장입니다. 1915년 영양 주조로 시작하여서 1926년 공식적으로 사업체를 등록하였고요. 2018년도에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면서 2022년 영양군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다시 새롭게 발효공방 1991로 재탄생하여 운영 중입니다.
0: There are remnants of history scattered everywhere. Once shuttered and abandoned, this brewery reopened and now continues its legacy. The interior has been renovated with careful attention to preserve parts of the old brewery.
3: 네, 영양에서 350여 년 전에 한글로 된 최초의 조리서인 음식 디미방이 탄생했습니다. 음식 디미방은 조선시대 때 처음으로 한글 최초의 요리서인데요. 거기에 이제 가명주라는 그 떠먹는 술이 있습니다. 그 떠먹는 술이 대중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은하수 막걸리를 개발하였고요. 음식 디비방에는 50여 가지의 술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술들을 글로서만이 아니라 직접 맛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음식 디비방의 가명주 제법을 활용하여 은하수 막걸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0: One part of the brewery continues its liquor making legacy, while another space has been repurposed. This cafe is operated by the locals. When one enters the cafe, it has a museum-like atmosphere due to the many antiques on display.
4: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영양 양조장을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시 공간과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식음료뿐만 즐기는 게 아니라 영양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뭐 예를 들어 꽃차와 수제청을 이제 가공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지역 농산물 그리고 인적 자원을 통해서 또 이런 뭐 디저트나 수제청 그런 게 여러 가지 이제 세대 공감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0: The warm, earthy tones of the wooden structure blends well with the lighting and tables. The tables double as showcase cabinets that contain brewery-related pieces. Like old East, stuck in the nooks and crannies, the history of the brewery permeates the

0: the entire building.
1: This 공간이 예전에 진짜 막걸리를 팔고 여기 사무실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회장님이 여기서 거처를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실 팻말도 저희가 일부러 떼진 않았어요. 그리고 곳곳에 테이블 안에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장부나 흔적들, 방에도 옛 장부들, 주식 장부들도 이렇게 비치되어 있고요. 예전에 사용했던 저런 발효실 안에는 벽면에 왕겨와 진흙이 있는 그런 벽도 볼 수 있고, 또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뭐 추출하는 기계랑 온도계, 시계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카페라기보다도 그 앞에 전시 공간 이거를 먼저 이렇게 붙입니다.
0: The reopening of the brewery was undertaken by a local who was sad to see the place shuttered. Since it was a part of his hometown, he felt the loss of the brewery and its impact on the community more than anyone.
1: 우선은 18년도에 경영난으로 이제 문을 닫는 게 굉장히 아쉬웠어요. 또 때마침 영양 주민을 활용한 또 주민재한 공모사업이 또 영양군에서 시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저희 팀원들 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주민들의 그런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곳곳에 천아트 커튼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천아트 동아리 분들이 이 공간을 꾸며주셨고, 또 이렇게 좌식 공간에 보면은 책장하고 그다음에 좌식 테이블, 좌탁 테이블이 이런 목공 팀들이 꾸며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걸맞는 방석도 여름 방석, 겨울 방석 이렇게 해서 퀼트 팀이 또 이렇게 꾸며주셔서 이 리모델링 공간에 저희뿐만 아니라 영양의 여러 주민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더 뜻깊다고 봅니다.
0: Some of the signature offerings that make use of the brewery's legacy are desserts and drinks that contain makgeolli. It is a novel idea in combining the old with the new.
1: 양조장의 특징을 살려서 막걸리를 활용한 시리즈로 좀 시그니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떡볶이를 먹으러 가면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좀 미션을 좀 클리어하는 그런 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는 막걸리 타르트, 2단계는 막걸리 푸딩, 3단계는 막푸치노, 그리고 4단계는 막걸리 스무디, 이렇게 이 공간에서 식음료를 즐기시고 기념품으로 진짜 막걸리 은하수 6도하고 8도를 가져가시는 그런 컨셉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꽃차 모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꽃차와 홍차, 백차 여러 가지 이제 차를 즐기실 수 있고 뭐 커피도 당연히 있습니다.
0: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ime and space. And how that intersects with the space where the locals have a mutual dependent relationship with it is the basis of the way this cafe not only sells coffee, but also sells locally produced specialties.
1: 영양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 고추하고 산나물이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홍화씨, 그리고 사과, 복숭아, 자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알리고 그리고 영양에 아주 맛있는 착한 송이로 만든 그런 디저트나 그런 거를 드셔보시고 손님들이 만약에 이거를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맛을 느끼셨다면 또 직거래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좀 소외된 그런 지역 특산물 또는 농산물을 함께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한 켠에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행히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좀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Drinking makgeolli was an integral part of life in the past. Today, drinking coffee with people has become a common way of socializing. This brewery, which also operates a cafe, brings makgeolli and coffee together in a way that makes it work.
1: 특히 이제 저희가 여기 양조장 마당에서 축제 때 이제 막걸리 파티를 열거든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다면은 아이들은 여기서 안에서 숨바꼭질을 또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뭐라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나중에 나 옛날에 여기서 숨바꼭질하고 여기 숨었었는데 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가 어떤 어르신 분이 나 30년 전에 여기서 고두밥을 좀 이렇게 훔쳐 먹었었어. 뭐 고두밥을 먹은 기억이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그런 추억을 또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영양 국민들이 이 공간을 조금 더 좋아하고 가꾼다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보존에 이어지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2: 영양, a county that is somewhat isolated like an island, experienced a rebirth spawned by nature because of its remoteness. In the broad scheme of things, everything that changes over time is a part of nature. We can find insights within the changing of seasons that can be applied to revitalizing a space. So we see here in Yeongyang how nature can revitalize a space over time without any help from humans.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하나만은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When people think of traveling in Korea, which city comes to mind first? 서울, 부산, 경주, or maybe Jeju Island? There are plenty of amazing cities and attractions to choose from. But today, we're heading somewhere a little different. Rare and fascinating records that aren't easily found in everyday life. And a collection of intriguing artifacts waiting to be discovered. Let's go check them out on KNOW! We're here at Sejong Lake Park in Sejong City, Chungcheongbuk-do Province.
1: 호수공원 너무 좋아요.
2: 잔잔하기 때문에.
0: Taking in the unique scenery of Sejong Lake Park, these two guests are joining us on today's adventure.
3: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교육과에 재학 중인 최재협이라고 합니다. Elena, 지금 여기 어디에 나와 있는 줄 아나요?
4: 세종이요.
3: 맞아요. 세종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요?
4: 세종대왕이죠.
3: 세종대왕, 맞아요. 세종대왕님이 우리나라 만원권 집회에도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세종특별시에는 행정수도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이 이쪽에 위치해 있어요.
4: 저 오늘 사실 처음 와봤는데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3: 이렇게 아늑한 세종에 정말 볼만한 보물 같은 곳이 있다고 해요. 한국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런 관광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대통령 기록 전시관이에요. 엘레나, 혹시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4: 지난주에 귀하 시험 봤거든요.
3: 귀하 시험?
4: 그래서 귀하 시험을 위해서 한국의 정치와 역사 여러 가지 배워야 되잖아요.
3: 그죠.
4: 그래서 좀 많이 배웠어요.
3: 지금 우리가 갈 대통령 기록 전시관에 그 모든 대통령들을 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4: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3: 네.
4: 제 책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한 기회일 것 같습니다.
3: 맞아요. 그럼 우리 한번 지금 떠나볼까요?
4: 네, 너무 좋죠.
0: Just a 5-minute walk from Sejong Lake Park. This is our destination for today. The Presidential Archives.
5: 저희는 2007년도에 제정된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기관이고요. 주요 기능은 역대 대통령이 생산한 기록물들을 이관받아서 전문적으로 보존을 하고 있고요. 그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들을 이곳 전시관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콘텐츠를 만들어 서비스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3: 뉴스에서만 보던 대통령분들이 다 여기 한눈에 볼 수 있다.
4: 맞아요.
0: This is the Hall of Former Presidents, where the stories of Korea's former presidents are brought together.
4: 단어로 그림을 만들어진 것 같은데.
3: 안 그래도 내가 이 단어에 대한 거를 한번 찾아봤었거든. 이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실 때 취임 연설문을 작성하잖아. 그 연설문에 들어간 단어들로 이 대통령님의 초상화를 만들었다고.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IMF 시기를 겪고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기업의 투명성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개혁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
4: 대통령에 대해 잘 몰라도 이런 단어만 보면
3: 그치, 그 시기에 뭐 어떤 점이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0: With that, our warm-up tour is complete. Let's dive into the main exhibits. The fourth floor explores the evolution of Korea's presidential system. From presidential elections and inaugurations to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residency.
6: 외국의 정상들한테 받은 선물도 있지만은 편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은 중국 어린이한테 받은 서한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때 되게 특이한 점은 이 학생이 참외씨앗 66개를 보냈대요. 대통령한테. 그래서 대통령이 졸업하신 초등학교에 그 실제 참외씨앗을 심었다고 합니다.
3: 다른 국가 어린이까지 네.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그거를 이렇게 기록관에서 보관하고 네. 있는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네. 역사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 그렇습니까?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6: 네, 맞습니다.
7: Right. It feels like we're witnessing living history.
4: 와. 글씨가 참 예뻐요.
3: 아, 한문을 너무 잘 쓰셨어요. 네. 와, 피체가 진짜
7: This is where visitors can see the handwritten calligraphy of former presidents.
6: 한글이지만 또 의미 있는 제가 또 글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읽어 보실 수 있으시죠?
4: 기록이 역사다.
6: 네. 맞습니다. 아,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 1월에 그 성남에 있던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하셨고 그때 요런 글을 남겨 주셨거든요. 예. 네.
3: 정말 기록관에 딱 알맞은 네. 내용을 딱 써 주시고
6: 그렇습니다.
7: 하셨는데.
6: 네.
7: Exactly. These records are what brings history to life. The third floor is called the President's Space. I wonder what we'll find here.
3: 딱 보니까 약간 청와대를 연상케 하는 데 맞나요?
6: 맞습니다.
3: 그럼 연구사님 네. 이곳에서는 그럼 어떤 걸 저희가 볼 수 있나요?
6: 여기는요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즐기시면 되는 공간입니다.
3: 아, 그냥 편하게 즐기면
6: 네,
3: 되나요?
6: 네, 그렇습니다.
3: 가운데 앉아서 찍을까?
6: 너무 제가 사진을 찍어드리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6: 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7: Wow! Feels like we're at a summit meeting.
3: 대통령이 된 기분입니다. 엘레나는 어때?
8: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6: 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느낌이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3: 아, 바로 가볼까요?
6: 네. 네. 여기는 대통령의 집무실이고요.
3: 혹시 그 대통령 분들께서 서명하실
6: 맞습니다.
3: 때 이곳에서 하시잖아요.
6: 네.
3: 너 얼마나 많이 찍어주는 거야?
8: 이런 사진 많이 찍을 수 아, 있는 맞지, 기회가 맞지. 없습니다.
3: 고마워, 고마워.
7: Let's be honest. Most people never get the chance to step inside a place like this. That alone makes these photos pretty special.
6: 춘추관이라고 프레스룸 아시죠? 네, 기자들과 예, 브리핑하는 공간인데요.
7: Whenever there's an important announcement, officials from the presidential office step up to the podium and brief the press. Looks like reporter Elena has a question for Taehyuk, the spokesperson.
4: 네, 5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 건지 예상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3: 5년 후에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K-컬처가 더욱 주목받고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교류하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의 우수성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7: It's not every day you get to step into places you've only seen on TV. No wonder it's such a memorable experience. Thanks to its incredible collection of exhibits, this is said to be one of the most popular spaces in the venue. It's where visitors can see the gifts received by Korean presidents.
6: 여기 보면은 대통령이 받으신 선물이 중에 월석이 있는데요.
3: 혹시 저 젤리 안에 박혀 있는 게 그 월석인가요?
6: 맞습니다. 이 태극기도 아폴로 11호와 함께 달에 갔다 온 것입니다.
7: Wow! From a moon rock to a Korean flag that traveled to the moon. The history of diplomacy is filled with some truly extraordinary gifts. But the value of these presidential gifts goes far beyond their rarity. The gifts exchanged during diplomatic visits often reflect the culture, traditions, and identity of each country. If Korea were to give a gift in return, what would be the perfect choice?
2: 우리 나라의 성장을 이끌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모형 같은 거에다가 어떤 그런 레이저라든지 각인을 해가지고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 교육을 전공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학교에서나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네. 정말 많이 담겨 있어서 네. 그 점에서 가장 새롭다고 느꼈습니다.
6: 엘리나는 어떠셨나요?
4: 저 몰도바에 그런 교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 몰도바에도 이런 네.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6: 감사합니다. 사실 세종의 대통령 기록관이 있다는 거를 많이 오시기도 하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대통령 기록물 하면은 진짜 대통령 기록관을 떠올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숨어있는 대통령 기록물들이 더 많이 활용돼서 그런 것들이 연구나 어떤 그런 발전에 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7: The records of a president aren't just the story of one person. They're the story of a nation. Here, the footsteps of Korea's president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 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3: 네, 맛있어요.

0: 와이어 씨, 한국 영화 본 적 있어요?
1: 당연하죠. 그런데 다 OTT 플랫폼으로 봤어요. 영화관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기대돼요.
0: 기생충은 봤어요?
1: 오 마이 갓! 기생충? 여러 번 봤어요. 기생충은 엄청난 영화예요.
0: 저도 기생충 재밌게 봤어요. 그럼 K-POP은 어때요? 한국 가수 콘서트에 간 적이 있어요?
1: 아이돌 가수 콘서트 표를 사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바로 다 팔려서 못 샀어요.
0: 아쉬웠겠어요. 다음에 우리 같이 가요.
1: 좋아요. 오늘은 영화 보러 왔으니까 재밌는 거 봐요. 렛츠고!
0: 오케이.
1: 와... 순율 씨, 한국 영화는 정말 볼만해요. 근데 이 영화는 어때요?
0: 어? 온앤오프 콘서트 영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온앤오프거든요. 갈까요?
2: Korean movies are popular, especially with films like Parasite leading the way. Critics and moviegoers from around the world hail Korean movies for their original storytelling, unique genre, crossovers, and social messages. With Korean movies easily available on streaming services, Korean content is increasingly enjoyed worldwide. If you ever travel to Korea, I recommend you visit a Korean movie theater. What's better than watching a movie with tasty snacks? Well then, the Korean expression we're going to learn today is 은 적이 있다 or 없다. It's used to say whether you've experienced something in the past or not. Take our main characters for example. When Seungjun asked Wyatt if he's watched a Korean movie, he said, 한국 영화 본 적이 있어요? And to answer that you have watched a Korean movie, say, 네, 한국 영화 본 적이 있어요. If you haven't, say, 아니요, 본 적이 없어요. It's as simple as that. Well then, how would you ask if someone has been to a Korean concert before? That's right. It's 한국 가수 콘서트에 간 적이 있어요? Let me teach you another Korean expression you can use to talk about your experience or recommend it to others, simply by adding 을 만하다. It's often used for things that are good or worth recommending. If you are recommending Korean movies to someone, you can say 한국 영화 정말 볼만해요 to express that they're worth checking out. All right, ready to practice what we learned?
0: Korean 영화 본 적이 있어요?
1: 네, 한국 영화 본 적이 있어요.
0: 아니요, 본 적이 없어요.
1: 한국 가수 콘서트에 간 적이 있어요?
0: 아니요, 간 적이 없어요.

0: 어제 영화 봤어요? 어땠어요?
1: 정말 재밌었어요. 영화가 진짜 실감 나더라고요. 효진 씨도 시간 되면 한번 봐요.
0: 아쉽네요. 오늘 같이 영화 보려고 했는데.
1: 정말요? 아, 대신 내가 오늘 점심 살게요.
0: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가볼 데가 있어요. 한국 캐릭터 굿즈샵 가봤어요?
1: 어? 못 가봤어요.
0: 저는 지난번에 갔는데 좋더라고요. 구경할 것도 많고요. 가볼래요?
1: 가요, 가요.
0: 와이엇도 캐릭터 인형 좋아해요?
1: 네, 정말 좋아해요. 어? 이거 귀엽죠? 사야겠어요. 아직도 못 골랐어요?
0: 와이엇, 벌써 다 샀어요?
1: 네. 아직 못 골랐으면 이 근처에 다른 캐릭터 굿즈샵도 있대요. 거기 가요.
0: 저는 다 골랐어요. 이제 갈까요?
1: 전 아직 다 못 골랐어요. 아쉽지만 오늘은 이것만 사야겠네요.
0: 너무 많아요.
1: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